Yeah, me too. Uh-huh. Let's have some.

0: I wonder what if. Let's try.
1: Oh, the wheels on Elmo's strike come.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나 이쪽 찾아봐야지.
1: 코가 납작해진 토끼?
0: 어? 왜 코가 납작해졌지? 어? 설마 코에 바위라도 꽝 하고 떨어진 건가?
1: 에이, 설마. 이 책을 읽으면 왜 코가 납작해졌는지 알겠지?
0: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1: 옛날에 숲에 잘난 척하는 토끼가 살았어요.
2: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날쌘 토끼. 누구도 날 못 당하지.
3: 우와, 토끼, 너 진짜 빠르다. 너 나랑 경주할래?
2: 누구? 나랑?
3: 응, 토끼 너랑.

0: 토끼한테 물어봤어? 토끼가 뭐래?
1: 토끼가 콧방귀를 끼더라고.
2: 콧방귀를 끼더라고? 뭐? 콧방귀? 응? 코로 방귀를 낀다는 건가?
3: 코로 어떻게 방귀를 껴?
2: 그러게, 어떻게 낄까? 원한다면 보여주지. 끼어라, 뿅크크! 토끼 너 지금 코로 방귀 낀 거야?
3: 갑자기 왜 코에서 방귀가? 뭔데?
2: 냄새도 미치겠네.

0: 우와, 콧방귀라는 게 이런 거였어? 아니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콧방귀를 끼다의 뜻을 모르면 너희들은 책을 이대로 덮게 될 것이야.
1: 코에서 방귀가 나오다니 너무 이상해.
0: 아, 나 알아. 방귀 전문가 뿡뿡 박사님한테 물어보자. 댕댕지기지기 댕댕지기지기 뿡뿡 박사님.
2: 네, 방귀 전문가 뿡뿡 박사입니다. 뿡뿡.
0: 방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2: 천원 잘 하셨습니다. 어머, 어머, 수줍게 웃는 듯한 피식 방귀? 오토바이 방귀? 천둥 소리 같은 우르릉 빵빵 방귀? 방귀, 엉덩이로 내는 소리의 예술.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뽕뽕.
0: 뽕뽕. 그럼 박사님, 콧방귀는 어떻게 뛰는 건가요?
2: 콧방귀요? 어머, 어머, 어머, 전 엉덩이 방귀 전문입니다.
0: 박사님, 박사님. 우와, 지금 박사님.

0: 님 우리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야?
1: 그런 것 같은데? 어? 잠깐. 아까 토끼가 거북이한테 흥! 뿡뿡 박사님이 우리한테도 흥! 흥! 지금 이거 이런 상황.
0: 아, 그게 콧방귀를 뀌는 건가? 흥! 하고 들은 채 만 채 무시하는 거?
1: 어, 맞는지 계속 읽어보자. 어,
0: 그래, 그래.
2: 저 상태로 경주할 수 있을까?
3: 그러게, 너한테 콧방귀를 뀌더니.
1: 그렇게 널 무시하더니.

0: 걸레. 내가 이길 게 뻔하지만 도전은 받아주지.
1: 오, 경주하려나 봐.
2: 누가 이길까?
1: 점점 재밌어지는데?
2: 안 돼! 더 못 이길게 해야 하는데! 두디둔 출발!
0: 그렇게 느리면서 나한테 도전하다니! 하! 곱빵이가 절로 나온다, 야!
3: 영, 차.
0: 그럼 열심히 해봐! 파타!
3: 영, 차.
2: 진짜 느리네.
3: 영,

0: 용차
1: 깜빡 잡았네. 설마 나 거북이 아직 안 지나갔겠지?
2: 지나간 지 한참 됐는데.
1: 발등에 불 떨어졌네.
3: 발등에 불 떨어졌네.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어디?
4: 그럼 받치는데?
3: 역시 진짜 불이 떨어진 줄 아네. 그렇다면 떨어져라 뿅크크.

0: 아니 뿔이 어디에서 떨어진 거지? 아니 날라왔나?
1: 그러게. 이야기 너무 이상해.
2: 이상하지? 이상하면 덮으라고. 덮어.
3: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2: 또 크크.
3: 지아야 가자. 어서 토끼를 구하자.
1: 좋아.
3: 딩딩딩딩딩딩딩. 도마책 덕으로. 우리가 꺼줄까? 꺼져라!
1: 안 꺼졌잖아! 아, 뜨거워! 빨리 꺼져, 빨리!
3: 발에 불 떨어지다! 뜻을 알아야 꺼질 텐데!
1: 빨리 꺼줘! 거북이도 따라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어, 빨리 꺼야 하는데.
4: 빨리 꺼줘.
1: 시간은 없고 뜻은 뭐라고.
4: 어떡해.
3: 아하, 지아야 알 것 같아. 갈등에 불 떨어지다. 지금 우리처럼 엄청 다급한 상황을 표현한 것 같은데.
1: 오, 진짜 갈등에 불을 빨리 꺼야 하는 것처럼 아주 급할 때 쓰는 말?
3: 그렇다면 갈등에 불 떨어졌네.
1: 시간이 없어. 급하다 급해.
3: 불꽃이 사라졌다. 이야. 토끼야 괜찮아?
1: 일어나서 경주마저 해야지.

0: 역시 책이 점점 재밌어지는걸. 안돼, 책 다 읽게 둘 순 없어. 나도 발등에 불 떨어졌네. 둘, 셋, 뿅.
1: 우와, 두두두.
2: 발등에 불 떨어진 토끼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거북에게 지고 말았어요.
3: 아, 중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4: 두두두두두두. 그러게, 누가 방심하래.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제 아무리 빠른 토끼도 이길 수 있어. 거북이, 너 정말 멋졌어.
0: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콧방귀 뀌며 무시하더니 쌤통이다, 쌤통. 토끼 코가 납작해졌네.
3: 내 코가 왜 납작해? 나 코 오똑하거든.
0: 납작납작 뿅끄끄.
4: 토끼 너 코.
3: 응? 내 코가 왜?
4: 자.
3: 내 코. 내 코에 납작해졌어. 아, 난 몰라.
5: 토끼야. 토끼가 빠르긴 하냐?
2: 너 코가 어떻게 된 거야?
6: 저 쥐가 그랬어요.
5: 쥐?
0: 내가 아직도 쥐로 보이니? 짠! 낙당 크크지롱!
5: 크크! 깜빡 속았군!
0: 내가 내는 문제를 못 맞히면 토끼는 영원히 납작코로 살게 될 거다.
3: 나 어떡해.
2: 우리가 꼭 맞출 테니까 걱정 마, 토끼야.
0: 쉽지 않을걸. 코가 납작해지다. 무슨 뜻일까?
3: 아까 잠만 안 들었어도. 아!
0: 1번 후회하다.
7: 우와. 우와.
3: 날쌘 토끼라고 친구들한테 잘난 척 엄청 했는데. 창피해.
0: 2번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5: 흥, 토끼한테 물어보면 되지.
2: 그래, 토끼야.

0: 우리처럼 저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가 죽는다는 뜻?
1: 헛! 나의 실수!
2: 자기가 문제되고 자기가 답을 알려주다니! 앞으로 나를 허당크크라고 불러주지!
1: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0: 그렇다면 정답은 2번!
2: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1: 정답은 2번!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안 돼!
3: 예로부터 코는 자신감을 나타냈지. 그래서 코가 납작해지다라는 말은 자신감을 잃고 기가 죽다 라는 뜻이지.
4: 두두두두. 그러니까 누가 잘난 척하네. 아무튼 토끼코가 아주 납작해졌네.
0: 기가 많이 죽었네.

0: 잘 만들었다고 엄청 잘난 척 하더니 크크 너도 코가 납작해졌냐?
1: 기죽어 둘 셋
0: 잠깐 갈 땐 가더라도 이건 맞고 가시지 킹킹몽 파워
1: 네 다섯 뿅
2: 그 후 토끼는 잘난 척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와!

0: 안돼! 기억하지 마, 제발!
1: 제발 기억해?
0: 안돼!
1: 제발 기억해?
0: 안돼!
2: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3: 놀이터에서 놀아요.
4: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3: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4: 멋있겠는데?
3: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4: 거기서!
3: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4: 안 돼, 토끼야!
3: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여기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에바, 네 신발은 어디 있니?
1: 잃어버렸어요.
2: 찾아보면 어디 있겠지. 같이 나가서 마당을 한번 찾아볼까?
3: 모두 팔팔 신발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팔팔 엄마는 꽃밭을 찾아보지만 꽃밭엔 없죠.
2: 없네.
3: 팔팔 아빠는 손수레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습니다.
0: 없네.
3: 팔팔과 조지는 화분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죠.
0: 아무리 찾아봐도 페파 신발이 영 보이지 않는군.
3: 페파의 신발은 어디로 간 걸까요?
1: 이제 난 뭘 신고 다니지?
2: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네 신발이 많이 낡아서 새로 사주려고 했어.
1: 그럼 빨간색으로 사주세요, 엄마.
2: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1: 조지, 난 새로 빨간 신발 살 거다.
3: 팔팔한 엄마가 신발 가게에 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2: 우리 페파 신발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요.
1: 빨간 신발이요.
4: 그래, 페파. 예쁜 새 신발을 찾아줄게.
1: 빨간색으로요. 아셨죠?
4: 알았어. 이런 거 말이지.
1: 우와. 새 신발이다.
3: 조지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0: 아이쿠, 우리 조지 잘하네.
1: 아빠, 아빠! 새 신발 샀어요! 빨간색이에요.
0: 그래, 빨간 신발이구나.
1: 엄마, 제 새 신발 예뻐요?
2: 그래, 예뻐.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고.
1: 조지, 누나 새 신발 예쁘지?
3: 모두 파파의 새 신발이 마음에 들었어요.
1: 전 새 신발이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절대로 벗고 싶지 않아요.
3: 목욕을 할 때도 팔팔은 새로 산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에도 팔팔은 새 신발을 벗지 않았죠. 팔팔은 잘 때도 새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2: 페파, 그래도 잘 땐 신발을 벗어야지.
1: 그냥 신고 잘래요. 새 신발 벗고 싶지 않아요.
2: 알았다. 잘 자라, 페파, 조지.
1: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0: 잘 자라, 우리 예쁜 아기들.
3: 밤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다 젖었죠. 팔팔 엄마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아빠도 장화를 신었고 조지도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팔팔은 새 신발을 신었네요. 조지가 풀밭 사이로 뜁니다. 팔팔도 풀밭에서 뛰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새 신발이 젖는 건 싫었죠.
1: 난 젖은 풀밭에 들어가서 놀 수 없어.
3: 조지는 진흙 웅덩이에서 뜁니다. 팔팔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새 신발이 더러워질까봐 걱정이 됐죠. 엄마와 아빠까지 진흙 웅덩이에 들어가 즐겁게 진흙 튀기기를 합니다. 팔팔이 어디 가는 걸까요? 팔팔도 장화를 신는군요.

0: 진흙웅덩이에서 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요. 유치원 잔치.
1: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파파 가족도 초대를 받았죠. 파파 친구들도 있네요. 고양이 캔디, 양수지, 강아지 데니, 토끼 레베카, 조랑말 페드로.
0: 친구들아 안녕.
2: 안녕 페퍼.
3: 유치원 행사가 열려서 신나.
0: 나도. 넌 뭐가 제일 좋아?
4: 네.
3: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0: 난 풍선이 제일 좋아. 난 점프성이 제일 좋아.
1: 난 전부 다 좋아.
2: 페퍼 말이 정답 같구나.
0: 나중에 봐, 페퍼.
1: 나중에 만나.
2: 조지, 넌 뭐가 제일 좋으냐?
1: 공룡.
3: 저런, 어린이 유치원 잔치엔 공룡이 없어, 조지.
2: 아마 공룡 풍선은 구해줄 수 있을 거야.
3: 공룡 풍선을 불어주는 데가 있을까 몰라요.
2: 물론 있을 거야.
1: 조지랑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데 가도 돼요?
2: 그럼.
4: 이모 토끼가 호랑이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3: 자, 수지, 너도 이제 호랑이 같구나.
1: 고맙습니다.
5: 네.
1: 와, 수지, 네 얼굴 멋있다. 고양이 얼굴이야?
0: 아니야, 난 호랑이야.
5: 네.
3: 페파, 얼굴에 그림 그리러 왔니?
1: 네, 맞아요. 저는 코끼리요.
3: 어쩌나? 코끼리는 잘 못 그리는데? 호랑이는 안 되겠니?
1: 네, 좋아요. 호랑이요.
3: 자, 페파, 너도 이제 호랑이야.
1: 난 호랑이다.
3: 조지, 넌 뭘 그리고 싶니?
0: 공룡.
3: 공룡? 공룡 대신 호랑이 얼굴을 그리도록 하자.
1: 난 호랑이야.
0: 나도 호랑이다.
6: 미야오.
1: 호랑이는 그런 소리 안 내.
0: 네가 어떻게 알아?
1: 호랑이는 아주 큰 고양이거든.
6: 미야오.
1: 나도 고양이고. 캔디, 호랑이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래? 좋아.
7: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호랑이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호랑이는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소리를 내.
3: 여기들 있었구나. 어머나, 모두 호랑이들이네.
1: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줬어요. 아흥.
3: 호랑이들아, 다음엔 뭘 하고 싶니?
0: 공룡.
2: 맞아. 조지한테 공룡 풍선을 찾아줘야지.
3: 너희들도 모두 같이 가자.
8: 맞아!
3: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풍선을 받으러 왔어요.
9: 어서 와요. 여러 동물 풍선이 많이 있어요.
1: 저는 코끼리 풍선 주세요.
9: 여기 있다, 페파.
1: 전 캥거루 풍선이야.
0: 전 사자 풍선이야.
1: 원숭이 풍선이야.
0: 앵무새 풍선이에요.
9: 그래요, 여기 모두 있어요.
2: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조지는 공룡 풍선을 원하는데 있나요?
9: 아유, 저런. 공룡 풍선은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좋죠?
2: 조지, 걱정 마. 아빠가 만들어줄게. 기다란 풍선 두 개만 주시겠어요? 모두들 잘 봐요.
4: 아빠가 긴 풍선 두 개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2: 됐군. 이게 뭔지 누가 맞춰볼래?
1: 캥거루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이건...
1: 공룡.
2: 맞아요. 공룡이에요.
4: 아빠가 풍선으로 공룡을 만들었어요.
1: 공룡. 이제 장난감 성에 가요.
4: 팔팔한 장난감 성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모두들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았죠.
1: 이렇게 재밌는 어린이 행사는 처음이야.

0: 최영웅 헌개맨. 친구들 안녕. 번개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1: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2: 조그마니! 조그마니! 우리가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4: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3: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4: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2: 히히히히히.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3: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습지요.
4: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지. 까뽕. 괴물이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3: 역시 천재.
4: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3: 찍찍.
0: 4화 빛바랜 금메달.
5: 모범이 닭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같이 셌어.
6: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5: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6: 내가 운동 좀 하지.
7: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초능력?
5: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거 내 실력이야.
7: 실력?
3: 실력은 무슨?
5: 모범이 진짜 실력이야.
8: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7: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0: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9: 같이!
0: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9: 예!
7: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5: 닭싸우는 거 못 봤어? 사랑이 무서워.
7: 있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0: 자, 준비.
7: 저거 내가 가져간다.
0: 조심조심.
7: 모범 달리게 할게. 좋았어.
10: 우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0: 오, 잘하고 있어.
7: 우와.
0: 괜찮아?

0: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1: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2: 설마?
0: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1: 보석이요?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0: 오. 아. 아, 그렇지. 없지.
1: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0: 아, 그게 아니야. 엄마,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1: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 어렸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파라사우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3: 처음 봐.
4: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
5: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1: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5: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1: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3: 가긴 어딜 가지?
4: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5: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1: 진짜 돈 없다니까요?
5: 돈 말고 아무 보석 내놓으라고.
1: 보석이요?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0: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2: 찍찍 파워!
0: 황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3: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0: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1: 짜잔!
3: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랑! 우!
3: 좋았어.
0: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0: 겁니다.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 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복이쌤, 범이 못 범이. 봤어요?
1: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0: 아, 그러니까
1: 분명 여기에서
2: 반짝거리는 거 암흑보석 내놓으라지.
3: 자꾸 무슨 보석을 갈라는 거야.
4: 거짓말이지. 암흑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5: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7: 우와, 범죄자가!
1: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가짜는 사라져라. 번개 파워.
8: 번개맨이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2: 또 망했지.
4: 퇴지.
6: 이제 괜찮아.
0: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미안해. 나 때문에.
1: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더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9: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다 따다니 진짜 기특한데?
10: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6: 뭐, 그냥.
9: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두면 좋을 것 같은데?
6: 안 돼!
9: 사랑아?
6: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9: 아니, 사랑.
6: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8: 몰라.
6: 이걸 어쩌지?
1: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6: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11: 어? 핑키! 내 비밀도 말해줄까? 아니야.
12: 뭐지?
13: 잡았다! 개맨아! 도와줘!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한복이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일단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 개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기미노 잔뜩 껴라.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어.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그래.
11: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1: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1: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10: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2: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으아!

0: 그래.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뿐이다.
1: 어?
2: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0: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1: 네, 조금만님. 잠깐만요. 여기.
0: 멈춰! 어때? 어때?
1: 네.
0: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0: 아, 번개맨밖에 없지! 띡띡!
2: 번개맨과 한 번개...
1: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3: 그럴지도?
0: 아,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1: 그런 거였구나!
0: 만약 저 뾰족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4: 찍찍찍!
1: 네, 네! 조그만님!
5: 아,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5: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목에쌤한테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5: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4: 잡았다!
5: 얘는 누구야? 이거나! 올라오라고!
4: 됐다!
3: 알지?
4: 모르지? 멀리 가지!
5: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3: 까먹먹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6: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7: 초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5: 도와줘.
8: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어딨어? 핑키!
5: 개맨아, 난 괜찮아.
8: 어떻게 된 거야?
5: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번개맨?
8: 나와!
9: 어디가?
8: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0: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1: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2: 나는 팥지. 그럼 이만.
0: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예. 아이쥬,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예?
2: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3: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0: 어쩌지?
1: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2: 어? 안 해? 좋아. 그럼 5, 4, 3, 2,
4: 안 돼! 알지 핑계 바뀌어라!
2: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0: 이건 왜 여기? 피키! 괜찮아? 다행이다.
5: 일단 도망가서.
0: 괜찮아?
5: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0: 다행이다. 대신!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6: 뭐 다 봐요?
0: 아니 뭐
6: 형 이거 핑키 들고 가져왔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0: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 번개로 변신하는 거.
3: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을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0: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3: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설마 사랑이가?
7: 한번개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6: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0: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6: 내가 안목보다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0: 내 얘기가 아니구나.
6: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8: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6: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0: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6: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0: 어?
6: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9: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10: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6: 그런 거 없어. 번개쌤, 하나씩 맞죠.
9: 규칙이잖아요.
0: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건 다 봤어.
6: 나도 새 옷 좀 사줘.
10: 5g은 나보다 크든가?
11: 아빠, 가요.
6: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12: 뭐지?

0: 콘서트에 휘말린 수지.
1: 공기 산에 오니까 정말 좋구나.
2: 그치? 등산을 하면 운동도 되고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다고. 오길 잘했지?
3: 디라, 괜찮은 거 맞지?
4: 아이고.
1: 아유, 디라, 짐을 이렇게 많이 챙기니까 힘든 거 아니야? 도대체 뭘 챙긴 거야?
4: 비밀이다.
2: 얘들아, 티라가 힘들어하니까 조금 쉬었다 갈까?
5: 난 찬성.
4: 휴식 좋았어.

0: 이걸 수지에게 준다면?
1: 티라, 고마워. 이렇게 큰 하트 모양 초콜릿이라니.
0: 아, 수지야, 뭘 이런 걸 가지고 타. 자, 수지를 위해 준비한 초대형 초콜릿이다.
1: 우와, 엄청 크다.
0: 수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간식이다.
1: 와, 땅콩 가루도 뿌려져 있잖아. 티라, 나도 좀 먹어보자.
0: 뭐, 안 돼. 이건 내가 수지를 위해 만든 거란 말이다. 넌 이거나 먹어.
1: 이게 뭐야? 나도 저 초콜릿 먹고 싶다고.
0: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1: 어? 오라라! 어? 저게 뭐지?
0: 안 돼!
1: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2: 얘들아, 그만해!
3: 못 말려.
1: 어? 어? 우와, 엄청 화려한 나비네. 이런 거 처음 봐.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4: 야,
1: 어디 가? 나비야, 어디 가?
0: 못 참는다.
1: 한 번만 먹어보자니까.
0: 소리야.
5: 또 시작이고.
1: 제발 좀 가만히.
6: 우와, 진짜 맛있겠다.
0: 박수. 수지를 위해 준비한 간식이.
5: 한심하군. 그깟 초콜릿이 뭐가 대수라고. 안 그래, 수지야? 응? 근데 수지는 어디 갔지?
1: 수지가 어딜 간 거지?
0: 이곳인데.
7: 그래, 이 산을 무너뜨리

0: 거지. 신나겠는데?
1: 그래, 카르노님의 명령대로 산사태를 일으켜 그 힘으로 블루시트를 쓸어버리는 거야. 그럼 미니특공대와 다이노이드 녀석들도 함께 파묻혀버리겠지. 우린 그 뒤에 코인만 챙기면 되고 말이야.
0: 역시 카르노님의 작전은 완벽하다니까.
2: 빨리 장치를 소환하게.
1: 아, 급하기는. 자, 카르노님의 산 분쇄기 맞춰봐라.

0: 방금 그건 무슨 진동이지?
1: 지진인가?
2: 아, 도대체 이럴 때 수진은 어디 간 거야?
3: 대원들, 방금 진동이 느껴졌나?
0: 네, 느껴졌습니다.
3: 그 진동의 진원지가 산 정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즉시 정상으로 출동하도록.
4: 네!
0: 수진은 어떡하지? 수진은 내가 찾을 테니 너희는 어서 정상으로 가줘.
2: 혼자 괜찮겠어?
0: 응.
5: 서둘러라!

0: 진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군. 서두르자.
1: 제발로 약을 찾아왔구나. 어서 콘을 내놔.
2: 저 녀석들이

0: 저 어디 있는 거야?
1: 누가 좀 구해주세요.
0: 수지 목소리다.

0: 괜찮아요?
1: 어? 미니특공대? 살려주세요, 미니특공대!
0: 조금만 기다려요. 어서 제 손을 잡아요!

0: 부서져 버릴 거예요. 용기를 내야 해요.
1: 장치 발견. 즉시 파괴하겠다.

들었나?

0: 됐어! 성공이야!
1: 볼트, 이쪽 임무 완료했다. 그쪽 상황은? 볼트! 볼트! 볼트!

0: 임무 완료! 대상의 안전을 확보했다!
1: 볼트가 성공했어!
2: 야호! 둘 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괜찮아요? 어떻게, 어떻게!
0: 괜찮아요.
1: 하지만, 저 때문에 이렇게 다쳤는데.
0: 전 걱정 마세요. 미니 특공대잖아요.
1: 블루.
0: 제가 산 아래까지 데려다 줄게요. 가죠?
1: 네, 알겠어요.

0: 구조대가 여긴 무슨 일이야?
1: 화재 신고를 받고 왔어. 불이 난 곳은 어디야?
2: 불이라니?
3: 우린 신고한 적 없는데?
4: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여긴 아무 일도 없었어.
1: 그럼 다행이지만요. 이상하네. 대체 누가 신고한 거지?
5: 지씨, 이번엔 한강에 빠진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1: 바로 출동할게요. 가자!
0: 한강은 멀어서 빨리 도착하기 어렵겠어.
1: 긴급 구조대에 지원 요청을 해볼게. 프랭크!
6: 제시!
1: 한강에 구조가 필요한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출동해줄 수 있어요?
6: 우리는 지금 화재 신고를 받고 극장으로 출동하는 중이야.
1: 극장이요?
7: 또 뭐냐?
6: 긴급 구조대입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불이 난 곳이 어디지?
8: 모두 저를 따라서 대피하세요.
7: 아, 시끄러워서 영화를 못 보겠네. 안 보여.
9: 그러다 쟤 다치면 어떡해.
10: 불이 난 곳이 없는데?
11: 어떻게 된 거지?
4: 그날 오후 소방구조대가 지친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0: 하요! 얘들아!
1: 힘들구나.
12: 아니요.
0: 다들 괜찮아?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여.
1: 신고를 받고 여러 번 출동했는데 헛걸음만 했어.
0: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1: 그래?
11: 우리도 마찬가지야.
0: 팩트!
8: 극장에 불이 났다고 해서 출동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
6: 진짜 화재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10: 참, 아까 한강 출동은 어떻게 됐어?
1: 그것도 가짜 신고였어요.
5: 사고 발생!
13: 화재 발생!
5: 사고 발생!
13: 화재 발생!
1: 또?
11: 출동하자!
1: 안녕, 킨다!
4: 다음 날도 신고는 계속됐어요.
1: 구조 신고야! 출동!
10: 가자, 패트!
1: 자, 출동!
14: 출동!
1: 도착했습니다.
4: 조심조심.
0: 우와! 긴급구조대다! 오! 저기 소방구조대도 와!
1: 진짜다!
0: 소방구조대!
1: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
4: 그 후로도 가짜 신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5: 사건 발생! 사건 발생!
11: 이게 벌써 몇 번째야?
1: 이번에도 가짜 신고였다니. 꼬마 버스 타요!
0: 얘들아,
1: 이제 일어나야지.
0: 제시, 괜찮아?
1: 벌써 아침이라니.
15: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 언니가 가짜 신고가 걸려온 곳을 찾고 있대.
0: 정말? 잘됐다.
1: 어? 얘들아, 출동이야. 이번에도 가짜 신고면 어떡해.
0: 더 이상 출동.

0: 할인도 없어.
1: 우린 구조대잖아. 어떤 신고라도 의심 없이 출동해야 해.
2: 또 허탕만 쳤네.
3: 그것 봐, 이번에도 가짜 신고일 거라고 했잖아.
4: 얘들아, 또 만났네. 요즘 자주 만나는걸.
5: 표정을 보아하니 가짜 신고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구나.
2: 맞아요. 페트도예요?
5: 그래, 맞아.
6: 오늘만 이 길을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몰라.
2: 저희도요.
7: 이상하네.
2: 그러고 보니 우연이라 하기엔 매번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마다 저희랑 긴급구조대는 늘 도로 위에서 마주쳐왔어요. 마치 지금처럼요.
8: 맞아.
6: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2: 그치만 이게 가짜 신고랑 무슨 상관인지.
1: 서로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항상 같은 길을 지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가짜 신고로 출동했던 곳들을 조사해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9: 출동 장소를 보여달라고?
1: 네. 그동안 긴급구조대와 소방구조대가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곳 모두요.
10: 소방구조대의 경로는 내가 전송해줄게.
9: 고마워. 시작해볼까? 하늘색은 긴급구조대가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장소들이야.
10: 빨간색은 소방구조대가 출동했던 장소들이고.
1: 그곳으로 출동하는 구조대들의 경로 중 겹치는 곳을 확대해주세요.
9: 겹치는 곳? 바로 이곳이야. 여긴 유치원이잖아.
1: 유치원이요?
11: 남산 블랙들에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10: 산사태로 도로가 다 차단됐대.
9: 서둘러야겠어. 긴급구조대, 남산 둘레길로 출동해줘!
1: 저희는요?
10: 우린 유치원으로 가보자.
2: 지훈아, 구조대는 언제 와?
12: 금방 온다며!
3: 조금만 기다려봐.
2: 왔다! 구조대가 또 왔어!
12: 지훈이 구조대는 엄청 친한가 봐!
3: 부럽다.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온다니까.
2: 그게 무슨 말이야?
3: 깜짝이야! 가요!
12: 소방 구조대까지 부른 거야?
3: 이거 지훈이 너 정말 대단하다.
1: 지훈아, 구조대가 여기에 올 줄 어떻게 알았어?
3: 구야 쉽지. 내가 직접 불렀거든. 구조대 출동!
11: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10: 루키, 남산 둘레길 상황은 어때?
9: 다행히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 이번에도 가짜 신고야.
10: 역시 타요 니 추측이 맞았어.
1: 지훈아, 그 장난감은 어디에서 난 거야?
3: 그게... 용용! 구조대 출동!
13: 너도 구조대를 좋아하는구나. 언제든지 구조대를 볼 수 있게 해줄까?
3: 진짜요?
13: 그 버튼만 누르면 구조대가 바로 달려올 거야.
3: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1: 그런 거였구나. 지훈아,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 가짜 신고를 하는 장치 같아.
3: 와, 가짜 신고? 그 장치 때문에 그동안 구조대는 불필요한 출동을 하느라 많이 곤란했어. 내가 그런 잘못을...
1: 아니야, 지훈아. 모르고 한 일이니까 넌 잘못이 없어. 하지만 앞으로도 그 버튼을 계속 누른다면 진짜 위험할 때 구조대가 출동할 수 없게 돼.
3: 다요,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1: 정말?
3: 구조대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건 아쉽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1: 맞아, 잘 생각했어.
10: 고마워.
3: 나도 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멋진 구조대가 될 거야.
1: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13: 우리도 응원.

0: 말대로 범인은 바로 이 장치였어. 가짜 신고가 걸려온 장소 역시 모두 유치원 근처였거든.
1: 대체 누가 이런 못된 장치를 만든 거야? 내 생각엔
2: 다들
1: 아마...
2: 여기 있었구나. 어?
3: 소개할게.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자동차 구조대야.
1: 자동차 구조대?

0: 문양의 복수.
1: 부모님!
2: 부모님!
1: 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
2: 그런가?
1: 아니야. 어? 두목이 우리 버릴 리 없어.
2: 그래?
3: 그럼 어디 있냐고.
1: 저쪽으로 가보자.
4: 지금이야.
0: 다녀올게.

0: 역시 잘 보이네.
1: 같이 가!
2: 잘못하면 늦는다고!
3: 아무데도 없잖아.
4: 배고프다.
3: 나도.
4: 뭐 먹을 거좀 없나?
5: 그랬나? 아, 맞다.
4: 작전 개시?
5: 그런데 이따 어디서 가기로 했지? 무슨 공원? 응? 웬 고양이야? 오, 잠깐만. 아, 귀여워. 냥이야, 왜 여기 있어? 길 잃었어?

0: 저거
1: 뭔데? 뭘 보고 놀란 거야?
0: 저 나무 위 좀 봐봐.
2: 나무 위?
0: 두목을 괴롭혔죠?
1: 일단 피하자.
3: 어? 오. 어? 뭐지?
0: 여기 버리지 말라고야! 에이, 숨어 있는 것도 어렵네. 응? 저 녀석들. 숨자.
1: 두목님. 두목님,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와, 내가 두목이랬잖아.
2: 그러네.
0: 거기서 뭐 해요? 뭐, 그냥... 그 녀석들에게 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었어.
2: 그랬어요?
0: 우린 두목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 꼴이 뭐냐?
1: 그럴 때도 있죠. 복수하면 되잖아요.
0: 그 녀석들 실력이 장난 아니라.

0: 꿍.
1: 우리가 유리하게 작전을 짜면 되잖아요.
0: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1: 그 고양처럼 생긴 애를 찾았어요.
0: 해치?
1: 응.
0: 그럼?
1: 계획이 있어요.
2: 혼내버리자고요.
1: 예. 나 갈게.
3: 안녕.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4: 윤호 왔구나.
3: 네.
4: 막 포근히 산책시키려던 참인데.
3: 제가 데리고 나갔다 올까요?
4: 그럴래?
3: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1: 날아가 볼까? 저기에요.
0: 그렇네. 해치, 이 녀석.
1: 오씨.

0: 뭐야? 뭐지?
1: 해치, 이 잠보 녀석!
0: 모냥이다!
1: 너 이리 와! 승부를 보자!
0: 좋아!
1: 닐리리야! 닐리리야! 미꾸라지같이 잘 도피하네. 그럼 아자자자자자자!
0: 이번엔 안 놓친다.
1: 그렇지.
2: 윤호야.
3: 세나.
2: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3: 괜찮은데.
2: 이런 걸로 고맙긴 뭐. 괜찮아. 포근아, 나 오니까 너도 고맙지.
0: 거기서!
3: 이쪽으로 갔는데.
0: 거기서!
1: 나 여기 있다.
0: 어?
1: 인간들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싸울 수 있겠다.
0: 지금이라도 선계로 돌아간다면 봐줄 테니 후회할 짓 하지 마.
1: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닐리리야! 차! 차! 닐리리야!
0: 그게 다냐? 실력은 잘 봤으니 이제 그만하지.
1: 웃기시네. 내 실력을 다 봤다고 생각하냐? 새로운 거 보여줄게. 닐리리요. 닐리리요. 와, 물이 떠올랐어. 어때? 좀 멋지지? 닐리리요.

0: 자, 이제 끝내줄 테다. 알아리오! 짜잔!
1: 또냐? 밀리야!
2: 마음대로 해봐. 전기가 안 통한다고. 이제 내 차례다. 알아리오! 짜잔!
1: 에? 그건 또 뭐냐?
2: 잘 봐.
1: 뭐 하는 거냐?
2: 아자자!
1: 피해야 돼!
2: 알아리오!

0: 잡았다.
1: 도망쳐. 뭐야?
0: 어깨가 될 일이야.
2: 성공이다. 우와.
3: 조군. 고양아, 뭐 하는 거야? 그 고양이들이야. 보구나.
2: 밀리야.
4: 너 누구야?
2: 이거 치우라고. 알았어.
4: 진정해.
5: 이때다. 알았니? 짜잔.
1: 깜짝이야.
0: 안되겠다. 내일이야.
4: 우리도 도망가자.
6: 아휴. 어? 포근이? 어떻게 여길?
0: 바라뇨! 이제 괜찮지?
2: 어? 너네 집에 있는 인형이!
3: 세나야, 사실은.
2: 어?
3: 비밀 꼭 지켜줄 거지?
2: 응? 걱정 마.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3: 잘 가.
2: 응, 내일 봐.
3: 들어가자. 예, 다녀왔습니다.
7: 어, 수고했어.
8: 여기 살고 있었군.
0: 고마워, 포근아.
1: 짜자자자자.
8: 이젠 못 쫓아오겠지. 해치.
0: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8: 웃기시네. 밀리리야.
0: 자, 알아리오.
1: 뭐냐?
0: 벌 받을 시간이다.
1: 제발. 야! 두고 보자, 해치.
4: 그래서 악당이 인간계로 도망쳤고 해치가 그 악당을 잡으러 이곳에 오게 된 거지?
3: 그런 말한 적 없는데.
2: 해치, 맞지?
6: 밖에서 말 걸지 말랬잖아.
2: 아, 맞다.
6: 윤호야, 가봐야 하니까 나 좀 가려줘.
2: 응.
3: 됐다.
0: 자.
2: 해치, 응? 어떻게 왔는지 꼭 얘기해줘야 해.
6: 아휴, 알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2: 응?
0: 자자자. 하자자자자. 하자자자자자.
2: 파이팅. 뭐,
3: 그만해.
2: 세나야.
3: 안녕.
2: 안녕. 학교 안 가?
4: 아, 가는 중이야. 가자.
8: 이 집이라고?
4: 꼬마와 해치가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8: 맞아요. 그럼 해치가 안에 있단 거냐?
4: 있을까?
8: 난 모르지.
4: 한번 가볼게.

오씨, 위층을 살펴봐. 어디?

0: 한번 들어가 보장.
1: 누구세요?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0: 호근아,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1: 나비는 2층, 심심이는 1층, 오씨는 저 개를 감시해.

0: 이거 뭐냐? 내일 일이야?
1: 어? 선계 반응이야? 윤훈의 동네 쪽이야.
2: 녀석이다.
3: 동네 쪽이야.
0: 그냥 계속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널 그냥 둘 수는 없다고.
4: 나한테 으르렁거리더니 잘 됐다.
5: 좀 불쌍한데 우리 부화하라고 해볼까요?
4: 누가?
5: 왜?
0: 그래? 혹시 내 부하가 될래? 그럼 봐줄게. 너무 쉽게 대답하네. 어쨌든 잘 생각했다.
5: 야, 이리 와봐. 이제 네가 막내야.
4: 그러니까 나한테 또 으르렁대면 안 돼. 알았지?

0: 됐어?
1: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0: 슬리비야! 모양! 어때? 뜨겁지? 아쭈! 호티네! 그럼 제대로 해주마! 릴리미! 뭐? 뭐냐? 아우, 이게 무슨 대사야? 깜짝이야!
1: 하라리오! 으라차!
0: 나, 이, 에,

0: 같이 돌아왔을까?
1: 밤에 온다니까.
0: 내일은 꼭 비밀 얘기해줘야 한다고 해.
1: 알았어.
2: 야! 어? 아, 잠깐, 잠깐.
1: 무슨 소리지?
3: 역사?
1: 어?
3: 어?
2: 내리야! 살았다!
0: 같이 가요!
4: 패치, 괜찮아?
3: 어,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
0: 어떡해. 집이 엉망이야.
2: 짜자! 모냥? 설마?
0: 안녕, 모냥?
5: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
2: 좋아! 릴리요!
5: 얼레리요!
0: 꼴레리요!
6: 혹시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2: 네? 그래. 찍니다! 릴리요!
0: 마주 먹기!
4: 영화 아니에요?
6: 그럼 TV 드라마인가?
7: 와우.
1: 어? 고마워, 포그날.
7: 와우.
8: 어, 윤호 왔니?
1: 다녀오셨어요?
0: 안녕하세요.
8: 어, 세나도 있었구나. 어,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누가 청소했나?
1: 한번 해봤어요.
8: 어, 웬일로 청소를 다? 어? 포그나? 어? 올라가 버리네. 왜 저러지?
7: 뭐?
5: 그나저나 아까 정말 고마웠어, 포그나.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2: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3: 나는 번개맨.

0: 승천 번개
1: 번개
0: 번개
1: 번개
0: 번개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좋아요. 자, 번개별 우주탐험대 출발!

0: 우주 탐험대 끝없는 도전.
1: 와, 여기가 기차변이군요. 기차변엔 뭐든지 이루어주는 꿈돌이 있다던데.
2: 꿈돌?
3: 기차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꿈돌을 원하십니까?
2: 어? 네!
3: 그럼 도전을 외쳐주세요.
4: 그렇다면 당연히 도전!
1: 기차다!
5: 진짜
1: 엄청 길다!
3: 도전에서 성공하면 맨 마지막 칸부터 한 칸씩 앞으로 갈 수 있죠. 꿈돌은 가장 앞 칸에 있습니다. 그럼 기차에 탑승해 주세요.

0: 마지막 칸이군요.
1: 이번 칸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2: 와, 뭐야, 너무 쉽잖아.
3: 그러니까.
1: 쉬운가요? 단, 사자를 지나가야 합니다.
0: 어? 사자?
4: 아이, 사자라니.

0: 그럼 가서 한번 물어볼까?
1: 아이, 물어본다뇨. 어? 그러다 물리면 어쩌려고요.
0: 맞아. 아, 그런가? 어떡하지?
2: 아, 얘들아, 어? 우리 댄스벨에서 용기를 배웠잖아. 이번에도 용기를 내보자.
1: 우와, 용기? 아, 그래도 나 겁나는데.
3: 에이, 에이, 가자, 가자. 얘들아, 용기를 내자.
1: 네, 네.
2: 사장님, 혹시 어디 아파요?
1: 아파. 엉덩이가 많이 아파.
0: 엉덩이? 잠깐. 어디? 보자. 엉덩이 보자. 엉덩이에 엄청난 가시가 박혀있어.
1: 가시요?
0: 자, 내가 빼줄게요.
1: 살살.
0: 자, 하나, 둘, 셋.
1: 내가 무섭다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0: 좋아졌어. 고마워. 아, 그럼 다음 칸으로 이동.
1: 이동. 이동. 가자.
0: 여긴 왜 이렇게 어둡냐고.
2: 아유, 그러게. 아유,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아유.

0: 첫 번째 대결은 줄다리기.
1: 어? 줄다리기? 어, 그럼 1대4로 하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어? 해보자. 해보자.
2: 그래, 그래, 그래.
1: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3: 자. 자.
4: 그럼 줄다리기 대결 시작.
5: 영차! 영차! 영차! 영차!
6: 괴물이 꼼짝도 안 해.
0: 그럼 힘좀 써볼까? 영차! 힘으로는 날 이길 수 없지. 다음 대결은 뭐로 할까? 발시룩이 아니면 역기 들기?
1: 아니 저렇게 힘이 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6: 힘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1: 그러게.
6: 얘들아, 어? 기억나? 우리 동화별에서 지혜롭게 호랑이를 물리쳤잖아.
1: 지혜!
3: 그래!
1: 지혜, 그래! 우리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6: 아니요, 어떡해요!
1: 어? 자, 자, 모여봐! 자, 그러니까, 요렇게 아주
0: 야, 야, 야, 야! 대결하다 말고 뭐해! 대결 안 할 거야?
6: 아, 해야죠! 아, 근데, 변신괴물님은 진짜 그렇게 변신을 잘하세요?
0: 그럼 뭐든지 변신할 수 있지.
7: 에이, 직접 보기 전까지 못 믿겠는데요, 마.
1: 맞아, 맞아.
6: 에이, 토끼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3: 아유, 그건 너무 어렵겠다.
0: 무슨 소리? 못 믿겠다면 잘 보라고. 변해라, 변해라, 토끼로. 어때? 이제 믿겠어?
6: 우와! 대단해!
1: 대단해요!
0: 이 정도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6: 근데 완전 조그만 쥐는 어렵겠죠?
1: 아유, 그냥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커다란 괴물이 어떻게 조그만 쥐가 되겠니?
6: 안돼.
7: 못해, 못해, 못해, 못해.
0: 지도 되고 다 되거든. 변해라, 변해라, 지로. 어떠냐? 찌찌찌찌찌찌찌.
1: 지금이야.

0: 잠든
1: 기절했나?
2: 기절했다 기절했다.
3: 우리가 변신괴물을 잡았다
4: 잡았다.
5: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네요. 그럼 또 한 칸 앞으로 이동.
6: 도전 한 칸

0: 여기가 기천맨 앞판인가봐. 아, 아니,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곧 우주타운대가 도착할 것 같은데.
1: 안 돼. 꿈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꿈돌. 꿈돌 어딨지?
2: 어딨지? 또 성공! 도전! 맨 앞칸으로 이동!
1: 오, 벌써 다 통과하고 오다니.
0: 일단, 우리 숨자.
3: 이걸 저 앞까지 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꼼짝도 꼼짝도 안 하네. 아, 어떡하지? 으차, 으차, 으차. 아,
0: 얘들아, 우리 가시별에서 협동을 배웠잖아.
2: 아하, 그래. 그때처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밀어보자.
4: 오, 좋아, 좋아.
0: 좋아.
4: 자, 친구들도 다 같이 영차, 영차 해주세요. 자, 자. 잡고 시작!
5: 영차!
6: 영차!
5: 영차!
6: 영차!
5: 영차!
6: 영차!
5: 영차!
6: 영차!
2: 잘했다! 잘했어!
0: 그럼 내가 올라가서 가져올게.
4: 아, 좋아, 좋아.
0: 조심조심.
4: 자, 조심조심.
0: 자, 조심.
2: 드디어 잡는구나. 우와!
0: 얘들아, 꿈돌을 얻었어.
2: 잠깐만요.
0: 이따가 여기
3: 내가 가지고 있을게.
2: 여기 잡아.
4: 자, 아, 여기 잡고 어, 조심히 여기 내려.
3: 내가 잡아줄게.
4: 조심 조심. 그렇지.
7: 꿈돌 하나 초대로 못 뺐나? 차차차?
1: 죄송합니다.
0: 괜찮았어.
1: 어이, 뺏겼다.
0: 아야.
7: 아차차. 이야.
8: 언제 되니?

0: 대장, 이제 환대매 가시파! 각오해라, 하드라! 환대! 가시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
1: 번기맨! 번기맨이 위험해! 친구들! 번기맨을 응원해주세요!
0: 각오해라, 가시발 대장! 하드라! 가시발 대장은 사라져라! 환계!
2: 역시! 가시발 대장님 빌리지 않아!
1: 가시발 모두 대장을 우리 가시발 걸로 대결하시다! 강해! 강해! 진짜로! 소리자! 좋아, 좋아! 번개맨에게!
0: 좋아! 하늘아! 번개! 펄!

0: 고마워 얘들아.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1: 그런데 곰돌이 깨졌어요. 어?
2: 한번 사용하면 깨지나 봐.
0: 힘들게 도전해서 얻은 건데 나 때문에 미안해서 어쩌지?
3: 그래도 번개매를 도운 거니까 괜찮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도전을 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정말 고마워.
5: 번개맨 최고!
0: 우주 탐험대 너 최고!
2: 이건 도전? 우와, 기차벨에서 도전이 중요하단 걸 알았어! 맞아!
6: 얘들아, 이것 좀 봐!
2: 소중한 가치, 20개를 다 모았어!
7: 루리, 번개망, 출동이야!
8: 네, 번개맨!
2: 출동! 출동!
6: 우주대 지도를 완성하면서 새로운 별이 더 있다는 걸 알았어!
2: 우리 또 새로운 별로 모험을 떠날까?
8: 자!
2: 우주탐험대의 도전은
8: 네! 네!

0: 친구들, 우리 모두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번개맨!
1: 번개맨이 간다!

0: 드디어 꿈을 이룬 번개별 우주 탐험대 정말 정말 축하해.
1: 고마워요 번개별.
2: 고마워요 번개별.
0: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축하해 줄까요? 번개별 우주 탐험대 축하해.
3: 멈출 순 없단 말.
1: 꿈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쭉 계속될 거예요.
0: 멋지다 우주 탐험대. 우리 친구들도 우주 탐험대와 함께 계속해서 꿈을 향해 도전할 거죠? 좋아.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자, 모두 씩씩하게 준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얘기야?
1: 아니야 누나.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0: 깜짝 놀랬잖아. 그러고 보니 나도 배고프네. 뭐 먹을 거 없나? 호떡아, 뭐 먹을래?
1: 또 라면이야. 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단 말이야.
0: 많이 먹을 줄만 알지. 네가 뭐 라면을 알아?
1: 하! 내가 지금까지 먹은 라면에 면발만 이어붙여도 지구 한 바퀴야.

0: 먹다가 하나가 쓰러져도 모를 라면을 끓여주지. 119, 미리 불러놔. 우선 라면, 라면 스프, 김, 간장, 참기름, 깨, 설탕을 준비해. 불은 센 불로. 물 500ml를 끓이고 면 투하!
1: 스프는?
0: 어허, 아직이야. 이제 준비한 비닐봉지에 김을 넣고 비벼, 막 비벼, 막 비벼, 마구마구 비벼, 부숴버려!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숴도 좋아.
1: 지금 넌 누구 생각하는데?
0: 물 반 컵, 라면 스프 반, 간장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섞어줘. 벌써 맛있는 냄새! 면이 다 익었으면 건져서 차갑게 헹구고. 건져둔 면에 들기름 3스푼, 깨 조금, 거기다 부서든 김을 넣고 마지막으로 소스를 부으면 뜨거운 라면? 그건 편견이 불과해. 그냥 먹어도 맛있는 김과 라면의 조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을 준비했지.
1: 그 덩치가 괜히 커진 게 아니구나. 우리 호떡이가 다 커서 누나 라면도 끓여주고 감동이야.
0: 뭔 소리야? 내 건데.

0: 보고 내 라면 보고 한 입만 달라고 하기만 해봐. 짜잔! 재료만 봐도 맛있겠지? 내 요리는 불도 필요 없어. 요리계의 혁신이지. 첫 번째 재료, 매운 볶음 컵라면. 먼저 뚜껑을 열고 지퍼백을 준비한다.
1: 왜 이래?
0: 컵라면을 면만 꺼내서 지퍼백에 넣고 잘 닫아준 다음 이제 이걸
1: 구사! 주먹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아니!
0: 다 부쉈으면 밥 반 공기를 컵라면에 넣고 잘 부순 면에
1: 두하!
0: 다음은 물! 물은 반컵 정도, 우유는 250ml, 그리고 소스를 넣고 잘 섞어줘.
1: 오케이!
0: 그리고 컵라면을 그대로 굽는 거야.
1: 이게 뭐야? 이상해!
0: 으흐! 가만히 있어봐. 아직 안 끝났어. 컵라면 뚜껑을 뜯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3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3분이 지났으면 소세지랑 치즈는 넣고 싶은 만큼.
1: 뭐?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0: 다시 3분 더. 다 됐다. 불이 필요 없는 불닭 리조또 완성.
2: 누나, 나 한 입만 아니라고 할 뻔. 누나, 어떤 맛이야? 어떤 맛이냐고.
0: 우선 꽉 깨물 때 부드럽고 매콤하고 생크림 향이 나고 참기름처럼 고소하고

0: 너희 또 라면 먹었지? 부엌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아우 못 산다 진짜.
1: 그 금방 치우려고 했는데.
2: 과도한 라면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와 등짝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금만 먹자.
3: 나는 오미 꿈을 꾸는 놈이야.
1: 미야, 뭐해? 인사해야지.
3: 미안. 노래 집중하느라 시작한 줄도 몰랐어.
1: 우리 오미 노래를 참 좋아하는구나. 아, 하지만 일단 노래는 잠깐 멈추고 할 게 있잖니?
2: 알았어.
1: 오늘은 이 고민을 들어볼까?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의사도 멋져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당연히 아이돌이지.
1: 당연히 의사지.
2: 어? 왜? 아니, 아이돌이 되면 돈과 명예 그리고 유명한 아이돌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는데.
1: 고작 그런 이유로.
2: 뭐 고작? 고작? 이게 어떻게 고작, 고작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이유야? 참나 정말.
1: 아이돌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돌이 되면 말이지.

0: 홈씨 지금 볼일 보고 손도 안 씻고 나오신 겁니까?
1: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2: 아니 글쎄 화장실 갔다 손도 안 씻었대.
3: 뭐? 거짓말.
4: 어 찍지 마세요. 뭐 왜 이래. 어 찍지 마세요. 어.
1: 여기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더 주세요.
0: 한 말씀만 해주세요.
5: 몇 달 후

0: 여보세요?
1: 호미야, 뭐해?
0: 어, 호빵아, 나 연습 중이지. 재밌게 놀고 있어?
1: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0: 부럽다.
1: 어, 호미야, 뭐라고? 야, 하지 마. 아, 호미야, 끊어야겠다. 연습 열심히 하고 연락할게.
0: 재밌게 놀아.
1: 아이돌은 파파라치 사생팬에 시달리고 친구들이 추억 쌓을 때 바빠서 같이 놀지도 못할걸? 너 그래도 아이돌이 하고 싶어?
0: 그렇게까지 생각 못해봤는데 나 다른 직업 할래.
1: 그치? 역시 의사가 짱이야.
0: 그러니 넌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1: 긴 말이 뭐가 필요한데? 사람을 살리잖아. 흰색 가운을 입고
0: 멋지긴 한데.

0: 형부외과 코드블루 코드블루
1: 형부외과 코드블루 밥! 그래, 밥은 먹고 살아야지.
0: 흉부외과 코드블루 코드블루
2: 평생 공부해야 되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되지. 게임, 여유, 꿈도 못 꾸지. 잘게 꾸는 꿈도 못 꿀 텐데.
1: 의사보다 환자가 되는 게 빠르겠어.
2: 자기는 어때? 우리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정해졌어?
1: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포기하란 뜻이 아니야. 모든 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지.
2: 장점만 보고 꿈을 골라서도, 단점만 보고 꿈을 포기해서도 안 돼. 장점, 단점을 모두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자.
1: 지금부터 우리 자기는 뭐든지 될 수 있는 거 알지? 우리 자기들도 화이팅!
2: 화이팅!
1: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인 것 같지?
2: 나는 오늘부로 아이돌에 대한 꿈을 접었지만 아이돌 되면 BTS 소개시켜줘.
3: 아, 야! 너 누구 좋아하는데?
2: B 오빠.
1: 나는 정국 오빠.
2: 안 겹쳐서 좋아. 역시 너랑 나는 베스트 프렌드야.
1: 잠깐,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고?
4: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4: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4: 그럼 또 보자.
1: 안녕.

0: 내가 먼저 갈 거야.
1: 내가 먼저 갈 거야.
0: 내가 먼저 갈 거야.
1: 내가 먼저 갈 거야.
0: 내가 먼저 갈 거야.
1: 아이, 나부터야.
0: 안녕하세요.
1: 응? 사장님이 안 계시네. 호떡아, 너 뭐 먹을 거야?
0: 응? 나는 녹아바랑 메롱바랑 빠밤바랑.
1: 안 돼. 하나만 먹어야지.
0: 여기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한 개만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왜 한 개만 먹으라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너 그렇게 먹었다간 저번처럼. 큰일.

0: 도둑이야, 도둑. 사장님 없다고 계산도 안 하고 몰래 먹나 봐.
1: 그럼 어쩐지? 그냥 가서 확 잡아버릴까?

0: 맞춰, 알았지?
1: 뭐 어떡하려고?
0: 네, 아빠, 지금 여기로 오신다고요? 아, 경찰차 타고요? 여기로요?
1: 아, 경찰 아빠가 경찰차 타고 데리러 오신대.
0: 아, 근데 아빠, 저희가 경찰차를 타도 되나요? 저희는 범인도 아닌데요.
1: 맞아요.

0: 경찰 아닌 거 눈치챘나 봐.
1: 어떡하지?
0: 안 되겠어. 그냥 사장님 부르자. 어?
2: 번호가.
1: 어, 저 있다. 안 돼. 우리 키즈폰이라 저 번호로 전화 못 받는 말이야.

0: 이러다가 도둑이 도둑질 다 하고 도망치겠어.
1: 증거, 꽃뚜가, 우리 증거를 남기자. 사진을 찍는 거야.
0: 사진? 어떻게? 사진 찍을 때 소리 나잖아.
1: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사이에 너는 어른을 불러와.
0: 알겠어.
2: 저기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죠. 저는 어린이 길거리 포토그래퍼인데요. 아까 보니까 아이스크림 드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셔서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3: 예예.
2: 아, 좋아요. 그럼 포즈 한번 자연스럽게 취해보세요. 자, 자연스럽게 하이큐. 오, 멋있어요. 자, 한번 더 하이. 오호, 멋지다. 이야, 멋지다. 이야, 귀엽다.
3: 오,
2: 아, 좋아요.

0: 가깝네. 그 사진은 어떻게 전달받으면 될까요?
1: 저, 사진 그 번호 주세요. 아, 정리되면 번호. 드릴게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엄마. 아 아이스크림 엄마 것도 사오라고. 알겠어? 너 어떤 거? 여기 있다. 갈게.
2: 화면이 입력되었습니다. 카드 결제를 선택하셨습니다. 카드를 리더기에 꽂아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회수해주세요. 출력된 영수증을 확인해주세요. 카드는 거스름돈을 회수하였는지 확인해주시고 장바구니를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0: 그럼 사진 보내주세요.
1: 네. 이게 다 결제된 거였다니.
2: 누나, 누나, 누나, 그 사람 갔어. 사진은 사장님 못 찾겠어. 어디 계신 거지?
3: 얘들아, 너네 지금 뭐해?
1: 사장님, 그게 저희가 도둑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는데.
3: 안 돼. 위험한 일은 무조건 어른에게. 알았지?
1: 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먹을 걸 많이 좋아했을 뿐.

0: 어머 자기야 왜 이렇게 보채?
1: 곧 저녁 시간이잖아.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하셨단 말이야.
0: 너 지금 저녁 먹는 게 우리 자기들 고민보다 더 중요하니?
1: 문제가 될까?
0: 아니.
1: 시작할게.
0: 오, 내일 급식 먹기가 두려워요. 브로콜리, 코다리 강정, 오징어국이에요. 도시락 싸가야 할까요? 오 마이 갓! 학교 다니는 유일한 즐거움이 급식인데. 자기야, 이건 안 되겠다. 도시락 싸가자.
1: 뭐가 문제야?
0: 뭐가 문제냐니. 메뉴를 봐. 문제가 없다고?
1: 전혀. 내가 오늘 자기들의 편식하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지.
0: 맛없는 걸 어떻게 해?
1: 맛없는 음식은 없어. 맛있게 먹는 방법은 모를 뿐.
0: 너 뭐 그 쩝쩝 박사 뭐 그런 거야?
1: 급식 순위 한번 매겨봐. 안 좋아하는 음식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호빵아, 네 생각대로 등급을 매겨서 한번 옮겨볼래?
0: 오케이.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것도 좋고, 어디? 그리고 됐다. 따란.
1: 확실해?
0: 아!
1: 이거 등급 확실한 거야?
0: 어디 문제 있어?
1: 급식 맛을 모르는 네가 불쌍해.
0: 뭐?
1: 자, S의 치킨 감자볶음 인정?
0: 인정이지. 자기들도 인정하지.
1: 잠깐만. 응? 그런데 계란찜 저거. 계란찜.
0: 왜?
1: 왜 C등급이야 왜?
0: 아니 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차가워서 기분 나빠.
1: 아니 그때 차가우면 밥이랑 탁 비벼가지고 밥의 온기와 계란의 냉기가 싹 섞여서 중간 온도가 딱 될 때 김치 하나 딱 올려서 입에 탁 넣어. 그러면 선생님 한 그릇 더 추가요. 가능. 다음.
0: 알았어 그러면.
1: 그래 또 올려야지 그걸. 잠깐만. 잠깐만.
0: 왜?
1: 다 멈춰.
0: 왜?
1: 아니 여기 지금 미역 줄기 무침 이거 왜 F야? 이게 왜 F야?
0: 아니 이거 제일 싫어. 아, 씹는 느낌도 냄새도. 꼬미 또 설마 미역 줄기 좋아해?
1: 못 먹지.
0: 그치?
1: 없어서. 어? 미역 줄기 나왔다. 그날은 점심시간 ASMR 찍는 날이야. 오독오독 얼마나 맛있는데.
0: 뭐?
1: 빨간 양념이면 회도밥처럼 하얀 양념이면 샐러드 포켓처럼 싹싹 비벼가지고 먹어봐. 제발 호미 소원이야. 제발 오빠가 제발.
0: 소원까지? 무슨 회덮밥 포켓? 그건 너무 오버 아닌가?

0: 먹어보고 얘기해.
1: 알았어. 나 나중에 먹어볼게. 미역줄.
0: 그래. 올려.
1: 올려. 알았어.
0: 얘는 또 왜 여기 있어, 정말?
1: 누구?
0: 쟤.
1: 아, 건새우 볶음. 아니, 비린내도 나고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2: 너 저거 30번 씹어봤어?
1: 저 조그만 걸 30번이나 씹어?
2: 주먹밥처럼 밥 사이에 다 넣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짭짤하고 뭐 애매하긴 한데 계속 먹게 되는 그 매력,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1: 어떻게 되는데?
0: 경찰 아저씨! 어? 도와주세요! 네. 여기 도둑이요! 도둑! 밥도둑이요!
1: 밥도둑이었구나.
0: 그래.
1: 밥도둑을...
0: 빨리 올려!
1: 더 이상 올릴 데가 없다, 이거.
2: 아, 정말. 아.
1: 다 올려. 다 올리자.
2: 그래, 다 올려.
1: 다 S등급 하자, 이거 다.
2: 아, 정말.
0: 말을 많이 했더니 배고파졌네.
1: 근데 다 S등급이 됐네. 그 호미야, 너가 맛없는 게 있긴 해?
0: 아무래도 없긴 해. 내일 급식이 뭐였더라? 응? 오케이. 여보세요? 엄마, 나 내일 도시락 싸가야 돼요.
1: 응? 어? 뭐야? 이제까지 실컷 혼내놓고 네가 편식하는 거야?
0: 누가? 내가?
1: 어? 아니, 도시락을 왜 싸는데?
0: 디저트가 없잖아. 디저트 도시락 싸야지.
2: 어?
0: 빵을 발효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나 먼저 갈게.
1: 뭐? 지금 간다고?
0: 자기들아, 내가 오늘 급식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줬으니까 편식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빨리 해. 자,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1: 아뇨.
0: 잠깐, 너도 고민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What if? Let's try!

0: 죽지! 야! 으아! 야! 야! 인자! 야! 아! I really, really hate you! 야!
1: A mosquito bit me!

0: Sunday's playtime. Hello, everyone.
1: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곤충과 싫어하는 곤충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started. 차롱. 와우.
0: 라라라라. 라라라라.
1: 어? A mosquito? I hate mosquitoes.
0: Shoo, shoo, shoo, mosquito.
1: Buzz.
0: Shoo, buzz.
1: Buzz.
0: Huh?
1: Buzz.
0: Buzz.
2: Dragonfly! I like dragonflies! Bye, dragonfly! Bye!
1: Sunday! Sunday! Where's the dragonfly? I hate dragonflies! I'm going to catch it!
2: Huh? Red! No!
1: Hiya!
3: 친구들, 레드는 드래곤플라이를 싫어하나?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래된 코요테 빽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혼자 박수라도 좀 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떻게 코요테의 활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저의 꿈을 갖게 되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진지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네,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1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40, 네, 6살, 5살 어딘가에 멈춰 있는데 저는 9살 때 그 TV에서 현진영과 와와라는 이제 현진영 선배님의 방송을 보고 토끼춤이라고 하는 그 춤을 막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토끼가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막 학교에서 연습하고 친구들하고 따라 추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너춤잘 춘다.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칭찬을 받은 게 뭔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허태지 와이들이라는 엄청난 또 선배님들이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듀스. 뭐 이런 분들의 춤을 따라 추는데, 제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춤을 따라 춰서 그런지, 그래도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춤을 더잘 추는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고, 그렇게 댄서를 꿈꾸게 됐어요. 아, 나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저의 사실 내심은 사진가가 꿈이었거든요. 사진 작가도 하고 싶고 춤추는 사람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 때 이제 사진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태원에 내가 살았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이태원에 그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야, 백가는 제가 원래 본명이 백성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김가야, 이가야 하는 것처럼 백가야가는 백가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고요태 같은 느낌? 그래서 백가보다 백가라고 불러서 옛날부터 별명이 백가였어요. 이태원에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춤좀 추더라 그랬고, 이제 그런저런 소문이 이제 들어가서 백댄서 제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디바라고 이제 막 아시죠? 네, 디바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댄서 일을 시작하면서 학교랑 병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댄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지금 유튜버처럼 백댄서가 정말 선망의 대상이자 막 아이들이 되고 싶은 꿈의 직업 중에 하나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상마인드라는 이상민 선배님이 촬영 회사가 있었어요. 전속 안무팀을 하다가 그 정지훈 씨가 저랑 이제 친한 형동생 사이였는데, 박진영 씨가 JYP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근데 키가 큰 댄서들을 찾고 있는데, 형 가서 한번 오디션 볼래? 그래갖고 오디션을 보러 갔고, 거기서 이제 JYP에서 너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안무팀으로 들어가서 안무를 짜고 이제 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댄서 일을 하면서 비가 데뷔하고, 뭐 그때 막 박진영, 박지윤, 별, 비, 뭐 노을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이 막 이렇게 될 때여서, 거기서 이제 안무 레슨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이제 코요태 회사였고, 신지가 한번 봐라 오디션.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힙합이나 멋있는 음악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는데, 그때 코요태는 막 춤추는 나이트 같은 막 이런 거라, 괴리감이 온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택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 신념을 따라가느냐. 근데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객원으로 한번 참여를 했다가 이 자본주의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번다고. 그리고 뭔가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도, 물론 코요태가 너무 잘돼 있는 팀이었고, 제가 거기 합류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되게 빠르게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뭔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댄서를 하다가 이제 코요태 객원 래퍼, 그리고 이제 정식 멤버로 이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객원 래퍼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게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사실 그 연예인이라는 게 항상 그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직업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자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너 가서 할래요 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섭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실 감사하게도 저는 요즘은 많은 곳에서 찾아주셔갖고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된 거예요. 언제 이쪽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뭐를 할까 해서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배운 적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옷을 좋아해서 집에 옷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뭐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중고 옷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가로수길에 조그맣게 이제 옷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옷가게인데 제 옷만 갖다 놓고 제가 참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오는 사람들한테 혹시 너네도 안 입는 옷 입거나 그 집에 버리기 아까운 옷들 있으면 갖다 놓으면 내가 이거 옷돈 주고 살게. 그래서 그런 옷가게를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리사이클링으로. 그래서 저는 옷을 받으면 이 컨디션이나 뭐 이거 언제 시즌 건지를 체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드라이 이런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제 그분들은 안 입는 옷을 현금으로 바로 받아갈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옷을 바뀌고 이런 거가 재밌어가지고 아무래도 연예인 분들이나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나 패션 업계 하시는 뭐 디자이너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가게를 접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조금 쉬었어야 됐거든요.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게 이제 캠핑이었어요. 운동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조금 자연에서 휴식하고 싶고 그런데 뭘 할까 하다가 친구들 따라서 이제 캠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처음으로 알람이 없이 일어나는 기분을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저 핸드폰은 지금도 수백 개의 알람이 분단위로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알람이 없이 아침에 눈을 뜨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연에서 네, 그 나무 향 이런 거에서 그 공기로 너무 좋은 향기로 눈을 뜨면서 그걸 이제 제가 캠핑에 이제 꽂힌 거죠. 어느 날 이제 캠핑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같이 캠핑 가는 친구랑 야, 그럼 우리 이렇게 캠핑 나가서 먹는 이 세팅이 맛있고 좋은데 이렇게 해서 고깃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2012년도 아마 요맘때쯤에 캠핑 컨셉의 고깃집을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근데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뭐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 시작하면서 저희를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는 업체들도 많아졌고 그때 몇년 동안 정말 잘 하다가 그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가게를 접게 됐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다 사기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을 믿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하고 이제 저는 동업을 했던 거였어요. 뭐 최소 10년? 이 정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근데 이제 동업을 해보면 돈이 걸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얘기는 뭐였냐면, 너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게 있잖아. 나는 이게 다야. 내가 조금 이렇게 더, 이런 잘못을 했더라도, 이거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지게 되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제가 피해보는 게 많고 그리고 저는 솔로가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쿠웨이트 멤버들이 피해를 볼까봐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냥 꾹꾹 내려놓고 아, 그냥 사업 안 해. 하면서 다시 쿠웨이트로 돌아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20몇 년 동안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소속사에서 그 매니저분들이 소위 그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저희한테 야 2천만 원짜리 뭐 공연이 들어왔어 하자 네 알겠습니다 했어. 근데 우리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어왔으면 가는데 아 이거 보니 그게 뭐 5천만 원짜리였고 뭐 4천만 원짜리였고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봤다가 세금이 날라왔는데
이게 뭐야? 나는 이만큼 번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저는 그냥 야구 좀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또 저희가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치다가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하자. 저희끼리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코요테가 이제 횟수로 28년 됐어요. 저랑 종민이 형은 좀 늦게 합류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24년 정도 함께 했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코요테만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많은 동업 관계에서는 많은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걸린 문제는 왜냐면 뭐 주변에서도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죠.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그동안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무대에서 열심히 멤버들하고 뛰어놀고 관객분들한테 흥을 심어주는 사람인데 저는 다른 거에 계속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베이스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이런 그간의 후회나 마음고생이나 사람들 잃는 일은 없었을 거죠. 네, 저의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느꼈냐면 제 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많지 않지만 잘하고 좋아하는 걸 오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춤, 사진, 캠핑. 빽가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 9살 때부터 해왔던 걸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에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택함은 아주 잠깐인 거고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멀지언정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가수 할까 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가수를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견뎌냈어요. 왜? 적어도 오늘 제가 나온 이 편을 보실 때만큼은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세요. 힘들 거예요. 그 쉬운 일이면 누구나 끝까지 가겠죠. 절대 쉽지 않은데 그걸 또 견뎌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와, 그 성취감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올라온 게 아니에요. 또 올라와 보면 이 안에서도 또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가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말하면서,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데? 의미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겪었던 것들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생각해내고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왔던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식당, 그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봅시다. 거기서 만나요. 안녕.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저 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힘들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단수와 촉촉수를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더 강력한 공격 기술 환격과 회돌이를 배워볼게요. 환격은 내 돌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이고요. 또 회돌이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회오리 바람처럼 상대방의 돌을 휘 몰아쳐서 잡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기술입니다. 자, 그럼 환격부터 배워볼게요. 바둑판으로 가시죠.

자,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요. 이 102점을 환격으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배웠던 거는 단수를 치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100이 여기를 연결하면 활로가 하나, 둘, 세 개가 되면서 이 100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100은 빨리 도망을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냥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었죠? 이 호랑이 입, 호구 모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호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도를 과감하게 이 호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잡더라도 그 다음에 이세 점이 단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더 크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환격의 기술. 정말 아름다운 기술인데요. 내도를 먼저 내어주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잡을 때더 크게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환격을 연습해 볼게요. 자, 이 모양을 보시면요. 흑이 환격으로 백을 잡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환격으로 잡으려면 호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두 군데 모두, 흙을 먼저 내어주는 곳인데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둘 중에 정답은 한 군데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이쪽으로 두어야 할지, 상대방의 다음 수, 한 수만 예상을 해보시면 정답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는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백이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흑이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돌과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힌트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한 점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백의 입장에서도 흑한테 여기를 당하면 어차피 잡아도 잡히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놔두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다음 걸 보시면요. 이흑네 점이 위기에 몰려 있어요. 백한테 장문을 당해서 어디로도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격을 배웠기 때문에 이 흑돌 네 개를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네 점을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디를 둬야 할까요? 이 장면에서는 이곳을 두면 환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호구에 들어가서 내도를 내어주고 환격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체 환격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백이 단수예요. 물론 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흑이 얘네를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얘네를 잡는 순간 자연적으로 흑네 점은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일석이조. 백을 잡으면서 내도를 살릴 수까지 있습니다. 자, 다음 환격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바둑판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환격의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인 만큼 난이도가 최고로 높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찾으시면은 실전에서도 이 환격 기술을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흑한 점, 단수죠? 그리고 이 친구도 연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도 보면은 단수예요. 자, 흑은 여기서 환격을 이용해서 백을 잡아볼 건데요. 어디를 둬야 할까요? 사실은 너무나 큰 유혹이에요. 왜냐면 얘를 바로 두면은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백은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흑은 한 점만 잡을 수 있고요. 여기는 다 백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환격의 기술을 쓰면 이 백집을 다 부시면서 더큰 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그래서 흑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쪽을 뒀죠. 바로 여기가 급소가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딱 두면은 이세 점이 환격에 걸렸는데요. 이흑한 점을 잡더라도요. 바로 흑이 또이네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눈물이 날것 같은데요. 네 점도 다 잡혔고, 그리고 이백세 점도 안에서 사활이 걸렸고요.
그리고 얘네도 약해졌죠. 흙은 완전 천하무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격의 기술을 또 백집 안에서 상대방 집 안에서 잘 쓰시면 아주 무시무시한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번에는 회돌이에 대해 배워볼게요. 자, 여기서 이쪽 끊어가는 게 백의 약점처럼 보이죠? 자, 여기를 끊어가고요. 백이 나올 때 뭐 내 돌이 단수니까 보통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자, 물론 이렇게 나가도 이 세 점은 잡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백은 또 도망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회돌이 기술을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를 끊어가고 백이 나올 때요. 이때 과감하게 내 돌을 버립니다. 자, 이렇게 두고 백이 잡을 때 그때 뒤에서 한번 단수를 또 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점이 단수기 때문에 백이 이으면 똘똘똘똘똘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백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또 축몰이를 하면 되는데요. 축으로 백을 계속해서 몰아간다면 지금 일선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백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정말 멋있지 않나요? 회돌이 기술. 자, 그래서 포인트는요. 백을 똘똘 뭉치게 해서 피몰아 쳐서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자, 바둑판을 보시면요. 백이 지금 이쪽을 둔 상황이에요. 흙을 단수 쳤습니다. 물론 흙이 이 한 점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하지만 그냥 이거를 잡는 거는 백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회돌이를 이용해서 더 크게 잡을 건데요. 이 장면에서는 내 돌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수가 될수록 내 돌을 사석으로 이용해서 더 큰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이쪽을 막는 게 좋습니다. 단수를 치는 거죠. 백이 잡으면 그때 계속해서 뒤에서 단수를 치고요. 백이 있더라도 똘똘똘똘 뭉쳤기 때문에 바로 또 단수를 쳐서 상대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공격 기술이 하나하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수를 쳐서 잡는 거, 지금은 이렇게 회돌이를 몰아서 잡는 것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거 가볼게요. 자, 바둑판을 보시면요. 지금 이 흙 다섯 점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회돌이 기술은요, 상대방을 몰아쳐서 크게 잡을 수도 있지만 내 돌을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아주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데요. 백이 여기서 이 단수를 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냥 아무 전략 없이 있는다면 백한테 이렇게 단수를 당해서 흙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회돌이를 배웠기 때문에 역습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게 좋고요. 백이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계속해서 단수를 몰아갑니다. 백은 잃을 수밖에 없는데요. 똘똘 뭉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수를 치면 이제는 백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회돌이를 몰 때는 계속해서 단수를 쳐서 몰잖아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잡으면은 이때 단수를 치면 똑같이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백이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이쪽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었죠?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흙은 이쪽을 쳐서 백을 잡았죠. 백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연결을 한다면 백의 활로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이 흙 네 점의 활로는 하나, 둘, 세 개. 이 상황에서 수싸움은요, 흙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돌이를 둘 때도 정확한 급소를 찔러가면서 두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요. 회돌이를 이용해서 백을 잡아볼게요.
마지막 문제인 만큼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자, 지금 힌트를 드리면 이 5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 백돌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다 피해서 잡아야겠죠? 그리고 이 흙, 4점과 이 1점, 총 5점은 사실 백한테 둘러싸여서 현재 위기예요. 하지만 회돌이를 둬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게 좋고요. 205점이 단수기 때문에 나가볼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하죠. 만약에 이쪽으로 단수를 친다면 백이 바로 연결을 하면서 다 살아가면서 이 흙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물론 이흙한 점이 단수입니다만 우리가 배웠죠. 돌을 버리는 방법.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쪽을 단수를 치는 게 좋습니다. 백이 이한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회돌이 단수를 친다면 이제는 백이 여기를 이어도 바로 다 잡을 수가 있겠죠. 요거를 다 잡으면 자연적으로 얘네는 다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장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실전에 막상 나오면은 이거를 한 번에 두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수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올 때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백이 이쪽으로 두더라도요, 어차피 막으면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한 점을 잡아도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 뭐 도망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백이 잡으면 여기서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막는 거는 단수를 치지 않고 막는 거는 큰일이 납니다. 왜냐면 바로 이렇게 역습을 당해요. 단수죠. 이면 바로 먼저 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아주 큰 기회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숨도 못 쉬게 단수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 맞추셨나요? 네, 이렇게 오늘은 아름다운 공격 기술 환격과 강력한 공격 기술 회돌이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바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짓기와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투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술, 환격과 회돌이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둑의 정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여행 계획자 강정모입니다. 오늘은 프로방스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산책해보고자 합니다. 파리에서도 특히 예술가들의 삶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몽마르트 언덕은 19세기 가난했었던 현대미술의 선구자가 된 화가들의 요람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피카소, 뚤루즈 로트렉, 모리스 위트를로와 같은 화가들의 그림 속 배경이 되고 또 그들의 삶의 흔적들이 가득 남아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은 파리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 중 한 곳으로 독특한 매력과 예술적 유산, 도시의 탁 트인 전망으로 유명한 파리의 북쪽에 위치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사실 일반 여행자들이 가는 코스로 접근했을 때 몽마르트는 매력적이라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늘어서 있고 특색 있는 가게보다는 천편일률적인 기념품 가게만 보이고 심지어 소매치기가 아주 많은 곳으로 악명 높은 곳이기 때문이죠. 어디에 예술과 낭만이 서려 있다는 것인지 그 매력을 좀처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과거 몽마르트는 19세기, 20세기 초 한때 도시 경계밖에 마을이란 이유로 집세가 굉장히 쌌고 많은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면서 빈센트 반 고, 조르주 브라크, 앙리, 뚤루즈, 로트렉과 같은 많은 예술가들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야말로 예술여행 장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리를 예술의 도시라 부르게 된 것도 사실 예술과 낭만이 서려 있는 몽마르트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몽마르트 예술기행 첫 번째 장소로 에밀 구도 광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광장의 이름 에밀 구도는 몽마르트에 살았었던 프랑스의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의 이름으로 과거 그가 이곳에 살면서 낭독회, 독서 모임, 공연 등을 주도하면서 몽마르트의 활기찬 예술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해서 그의 예술과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파블로 피카소, 후안 그리스, 막스 자코프와 같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거주지이자 작업 공간이었었던 바로 밭도 라부아르 세탁선이 있는데요. 과거 이곳은 본래 피아노 공장이었다고 하는데 주인이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작은 방들을 다닥다닥 붙어 있게 집을 개조하면서 월세 15프랑을 받아 가난한 화가들이 많이들 들어와 살았었다고 합니다. 세탁선이란 이름으로 불렸었던 이유는 워낙 지저분하고 흉한 모습도 그렇고 비만 내리면 언덕을 타고 내려가는 빗물에 빨래를 하러 나오는 주민들의 모습이 당시 세느강에서 세탁을 하는 배에 갔다 하여서 시인 막스 자코프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목조 건물은 1970년대 화재로 소실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물은 그 터에 다시 지은 콘크리트 건물이죠. 하지만 1층 끝 방을 전시 공간으로 마련해 당시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모습을 볼수 없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당대 피카소와 같은 예술가들이 아지트로 삼아 드나들던 시절을 떠올려 볼수 있죠. 그리고 세탁선을 지나 천천히 골목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몽마르트에는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거주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도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정감을 느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주지들을 지나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주택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풍차 하나를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 풍차도 프랑스 미술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역사적인 장소죠. 바로 물랑드라 갈레트라는 곳입니다. 물랑드라 갈레트는 과거 댄스홀로 사용되던 곳이며 현재는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과거 곡물을 제분하는 데 사용된 몽마르트의 마지막 풍차 중 하나로 당시 일부를 댄스홀로 개방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장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몽마르트의 매력을 느꼈었던 르누아르, 빈센트 반 고흐, 툴루즈 로트렉과 같은 많은 화가들이 이곳을 자신들의 그림에 묘사하며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곳이죠. 본래 19세기 몽마르트는 파리 교외에 위치한 언덕의 개념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도밭이나 풍차 방앗간, 공동묘지 등이 있던 조용한 지역이었었는데, 1850년대 파리 도심의 개발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저렴하게 있을 곳을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때마침 석탄을 사용한 증기기관이 활성화가 되면서 풍차 방앗간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던 시점에 싸구려 선술집도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몽마르트는 가난한 예술가들의 천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어떤 풍차 방앗간들은 문을 닫는 대신 색다른 변신을 시도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물랑드라 갈레트였죠. 본래 물랑드라 갈레트는 갈레트라는 갈색 빵으로 유명한 재분서였었고, 1830년부터 이곳에서 갈레트 빵과 와인을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야외 댄스홀을 개장하고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때 파리 시민들이 여유로운 기분으로 이곳에 놀러와 갈레트 빵과 몽마르트산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즐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는 금방 몽마르트 화가들의 눈에 들어왔고, 저마다 자신들의 작품 속에 이곳의 흥겨운 풍경을 담아내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오르시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르누아르의 물랑드라 갈레트의 댄스인 것입니다. 그림은 화창한 일요일 오후, 나들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나뭇잎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 서슴없이 애정 표현을 하는 남녀, 수다를 떠는 사람들,

0: 네. 모든 생기 넘치는 순간들이 한 장의 그림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중에 고된 노동을 마치고 달콤한 주말을 보내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생동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잘 전해지고 있죠. 계속 골목골목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몽마르트는 골목 여행에 확실히 특화된 여행지입니다. 몽마르트의 골목들은 파리 도심과 달라서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져 있는데, 이는 1850년대 오스만 남작의 도시 재정비에서 몽마르트가 소외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파리에서 과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유명 관광 명소가 될수 있었죠.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벽 속에 갇힌 한 남자의 재밌는 동상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프랑스의 국민 작가 마르셀 에메의 소설 벽을 뚫는 남자의 한 장면으로 남성은 벽을 뚫는 능력을 지닌 우체부 듀테일 씨입니다. 그리고 동상은 마르셀 에메가 살던 아파트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죠. 동상의 손을 보면 반질반질한 칠이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손을 만지면 글 쓰는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다들 손을 한 번씩 만지고 가서 그런 거죠. 사실 몽마르트에는 수많은 예술계의 전설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화가 한 명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평생 몽마르트에 살고 몽마르트를 그린 모리스 위트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리스 위트릴로는 몽마르트의 유명 여성 화가 수잔 발라동이 18살에 낳은 아들인데요. 사실 자유로운 영혼 수잔 발라동은 모리스 위트릴로에게 이상적인 어머니는 아니었다고 하죠.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었었기에 아들을 돌보는 일이 늘 뒷전이었었다고 하는데, 그림도 그려야 했고 생계를 위해 일도 해야 했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 아들을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외출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죠. 당시 할머니가 아이를 일찍 재우기 위해 술을 조금씩 먹였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이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일이지만, 뭐,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모리스 위트릴로는 19살의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었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 수잔 발라동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들의 정신줄을 붙잡기 위해 아들에게 대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마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영혼을 치유했었던 것처럼 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한 것 같죠. 그렇게 모리스 위틀로는 그의 엄마처럼 그림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리스 위트릴로는 평생 몽마르트를 떠나지 않았고 몽마르트를 그렸습니다. 당시 몽마르트는 파리 도심에서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던 곳이었었죠. 그리고 모리스 위트릴로는 자신의 내면을 몽마르트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몽마르트의 풍경은 어쩐지 애틋함이 남아있죠. 외로운 작은 아이 모리스가 올랐을 가파른 계단이나 그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걸었을 구불구불한 골목들이나 그가 힘들 때마다 찾았을 작고 하얀 교회 등 그의 그림 한장한 장에는 몽마르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브르에 있는 슬픈 그림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인 강사 정겨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 입는 셔츠를 쿠션 커버로 리폼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안 입거나 못 입는 옷이 있을 때 수선집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선집에 가장 많이 가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지 기장 때문일 텐데요. 이번 강에서는 기장 줄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지 기장을 한쪽만 잡아줬는데요. 바지 기장을 잡는 방법은 바지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똑바로 차렷하고 있는 서 있는 자세로 뒤꿈치 쪽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고요. 혼자서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그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밑단과 평행이 되게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잘라버린다면은 일자 팬츠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츠컷 바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옆에가 뾰족하게 잘리게 되겠죠. 부츠컷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밑단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이 평행되는 선도 똑같이 굴려서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밑단에서 몇 센치 떨어졌는지를 체크해서 옆에도 똑같이 그어주시면 되고 이제 이 선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원하는 기장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서 시접을 체크해 줘야 돼요. 기존의 시접이 몇 센치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재볼게요. 기존의 시접이 약 2cm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지 안쪽을 보면 한 번만 접힌 게 아니라 그 안쪽으로 한 번 더 접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cm를 두 번 접어준 거기 때문에 총 4cm의 시접이 필요하겠죠. 원하는 완성선 밑으로 4cm의 시접선을 더 그려줄게요. 이 상태에서 바지를 잘 포개주세요. 이렇게 끝을 맞춰서 포개줬으면 이 위에 있는 바지에 시접선을 먼저 잘라줄게요. 왼손으로 바지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 선에 맞춰서 밑에 다리도 똑같이 기장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제 표시가 안 된 나머지 세 군데에도 모두 4cm의 시접선을 그려줄게요. 이제 바지를 안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바지를 안쪽으로 뒤집은 다음에 완성선이 보이게 밑단을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완성선을 따라서 다리미로 정확하게 접어서 눌러줄 건데요. 이렇게 좁은 원통일 때는 이런 다리미 판보다는 이렇게 어깨용 다리미 판을 이용해 주시는 게 더 편해요. 바지 통에 어깨에 다리미 판을 넣어 주시고 이 완성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밑단을 접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선을 따라 정확히 한번 접었으면 다시 밑단을 펼쳐서 방금 다림질을 해준 이 선까지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줄게요. 이렇게 완성선까지만 접어서 다시 한번 다리미로 확실하게 접어주세요.

다시 한번 완성선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바지 기장을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기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똑같이 밑단을 접어줬고요. 이렇게 원통 모양을 봉제할 때는 재봉틀을 프리암 상태로 변경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프리함 상태는 이 재봉틀 앞쪽을 보면 이렇게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는 액세서리함이 있어요. 이 액세서리함을 왼쪽으로 잡아 빼시면 이렇게 액세서리함을 빼실 수 있는데 이때 이 원통의 모양을 그대로 넣어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쿠션 커버 만들 때도 설명드렸듯이 시작과 끝이 만나는 부분은 시작할 때 되돌아받기를 안 해주셔도 돼요. 대신 끝날 때꼭 시작하는 부분과 겹쳐지게 되돌아받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되돌아받기 하는 부분은 실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보기에 좀 투박해 보이고 안 예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는 바지 안쪽부터 봉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봉제되는 선은 밑단 끝에서 약 2m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간격을 조금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자석 조기를 이용해서 끝을 맞춰주면 밑단이 일정하게 봉제가 되겠죠?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넘어갈 때는 뒤에서 살짝 당겨주면서 천천히 봉제해주세요. 노루발이 밑단 부분을 완전히 넘어가면 다시 재봉틀을 빠르게 밟아주셔도 됩니다. 시작 부분과 겹쳐지게 봉제해주세요.

그다음 바늘을 올리고 노루발을 들고 원단을 옆으로 쭉 빼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봉제해 줄게요. 안쪽 옆선부터 봉제를 시작할게요.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나왔고 되돌아받기한 투박한 봉제선이 바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시 바지를 겉으로 뒤집어 줄게요. 밑단 봉제가 끝나고 다시 겉쪽으로 뒤집어 줬으면 방금 봉제한 부분을 다리미로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서 바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려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봉제선을 다리미로 한번 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봉제할 때 장력이 조금 안 맞았다던가 스티치가 조금 튀어나오거나 이런 부분도 이 다리미가 좀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봉제를 하고 나서는 다림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4강에서는 셔츠 카라를 리폼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곳은 푸른 코발트빛 지중해. 우리는 이탈리아 연안의 사르데냐에 도착했지요. 저 달리는 말을 좀 보세요. 이 말은 이곳의 연례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이 섬은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생에는 이런 멋진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철저하게 독립적입니다. 이들은 지아라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래전 이들의 조상이 야생으로 방사되면서 숲속에 자리를 잡은 거죠. 여름이 되면 지아라 말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이제부터 긴장감이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사르데냐는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에서 약 400km 거리에 있습니다. 섬 중앙에 있는 지아라 고원은 평균 해발 500m 높이로 솟아있죠. 이 48제곱킬로미터의 자연 황무지는 관목지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은 약 600마리 말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상한 모양의 코르크 참나무들도 있습니다. 지아라 말 물입니다. 이 말은 무리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죠. 수컷은 갈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암컷의 갈기는 눈에 띄게 짧죠. 이 인상적인 갈기는 수컷을 더 크고 강하게 보이게 합니다. 늠름한 기세로 이동하지만 이 말의 어깨 높이는 130cm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경주마와 비교했을 때 이 품종은 놀라울 정도로 작아서 조랑말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지아라 말은 가족 단위로 지내죠. 우두머리인 수컷이 서너 마리의 암컷과 그들의 새끼까지 약 10마리를 돌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연장자 어미죠. 이 어미는 먹이와 물을 구할 곳을 알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이 따르는 겁니다. 맨 뒤를 따르고 있는 건 아비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서열일지도 모르죠. 지아라말 가족은 보통 반경 1km 이내에 정해진 영역 안에 머뭅니다. 대체로 풀을 뜯으면서 보내지만 이들이 어김없이 방문하는 중요한 장소가 있죠. 바로 빗물로 가득 찬 연못입니다. 말은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의 영역에는 항상 연못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외로운 말 한 마리가 나타났죠. 거느리는 가족이 없는 수컷입니다. 이 무리를 장악하려고 온 거죠. 아비말은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분노했죠. 달갑지 않은 침입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젊은 수컷이 먼저 공격하지만 아비말은 때를 기다립니다. 아비말은 목을 심하게 물렸죠. 하지만 달아나는 건 젊은 수컷입니다. 상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수컷이 다가와서 무리의 한 암컷에게 접근합니다. 이번에도 아비말이 도전자에 맞섭니다. 최고 속도로 젊은 수컷을 쫓아내죠. 이런 일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죠. 마침내 우린 진정한 우두머리가 나서는 걸 봅니다. 자주 하는 동작은 발차기죠. 지아라말의 뒷다리 근육은 특히 강합니다. 발차기를 적시에 했을 땐 치명적일 수 있죠. 여기서는 우두머리가 힘을 과시합니다. 상대는 이것을 방해낼 수가 없죠. 무리를 지키기 위해 우두머리는 접근하는 모든 수컷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봄이 되면 지아라 고원이 여러 가지 야생화로 장식되죠. 아쿠아틸리스 매화마름이 연못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고원 기슭의 밀밭과 목초지가 파릇파릇한 초록빛으로 반짝이죠. 지아라 말도 새 생명을 맞이합니다. 갓 태어난 망아지가 첫걸음을 떼죠.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지만 다리는 아직 무척 흔들립니다. 어미는 멀리서 지켜보죠. 새끼가 도움 없이 걷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 보상으로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있죠. 많은 암컷이 4월에 새끼를 낳습니다. 미래에 도움이 될 발차기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이것이 지아라 고원의 숲에서 이 생명체가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원래 여기 살았던 건 아니란 거죠. 이들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한데 한 이론에 따르면 25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농장 동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더 크고 강한 말이 도입됐을 때 더 작은 지아라 품종은 야생에 방사됐죠. 하지만 곧 농부들의 수확물을 먹어치우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말들은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외딴 곳의 땅인 지아라 고원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바위 투성이의 환경에서 대체로 걱정 없이 지냈죠. 하지만 건기에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못이 말라버리죠. 새끼들에게는 특히 힘든 시기입니다. 한때 물이 풍부했던 곳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죠. 다른 무리도 이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우린 고원에 남은 마지막 연못으로 향하는 이들을 추적했지만 이 연못마저도 크게 줄어들었죠. 다른 무리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은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죠. 더운 여름에 충분한 물을 찾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겁니다. 보통 지아라 말무리는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살지만 절박한 시기에는 협력 방안이 필요합니다. 연못은 다른 영양분도 제공하죠. 봄에 흰꽃을 피우는 아쿠아틸리스 매화마름은 값진 별미입니다. 말들은 그들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지. 이 연못은 우리가 아까 봤던 성가신 존재도 끌어들였습니다. 젊은 수컷이죠. 우린 이 말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 시기뿐이죠. 한 가족을 장악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젊은 수컷이 움직이죠. 그의 목표는 물을 마시느라 바빠서 무리의 시선에서 벗어난 암컷입니다. 이 수컷의 전략은 천천히 이들을 몰아서 자기 쪽으로 데려오는 거죠. 하지만 발각됐고 우두머리 수컷이 다가옵니다. 젊은 수컷은 쫓기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두머리들은 쉴 틈이 없죠. 이번엔 젊은 수컷이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컷을 괴롭힙니다. 왜 집요하죠? 발각됐습니다. 이 우두머리는 침입자에게 바로 돌격하죠.

그리고 자기 영역을 지킴. 우두머리는 격렬하게 물을 튀기며 상대를 공격하려 하죠. 그리고 발차기를 하자 침입자도 반격합니다. 또다시 물을 튀기죠. 우두머리는 몇 가지 동작을 결합합니다. 진정한 대장이죠. 하지만 젊은 수컷은 혈기가 왕성합니다. 젊은 수컷은 몸을 세우고 우두머리의 목을 물어뜯죠. 이것은 일반적인 싸움 기술입니다. 우두머리는 가까스로 공격을 저지하고 우위를 점하죠. 그리고 젊은 수컷에게 위세를 부립니다. 그걸로 끝이 났죠. 우두머리는 모든 도전자를 상대해야 하는데 또 다른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발차기만으로도 젊은 수컷을 물러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우두머리의 공격이 빗나갔죠. 그때 젊은 수컷이 다가가서 목을 뭅니다. 목의 아랫부분은 말의 약점이죠. 그곳을 물린 상대는 무력해집니다. 우두머리는 확실히 허를 찔렸고 어쩔 도리가 없죠. 승자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담하지 못한 우두머리는 그 현장에서 떠나버렸죠. 그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우두머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비말은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지는 것이 장기적 전략일 수도 있죠. 어쨌든 연못에 도착한 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운을 되찾을 때까지 일부러 물러난 걸지도 모르죠. 이곳에서는 새로운 싸움에서 승리해 가족을 되찾는 게 흔한 일입니다. 수컷은 기껏해야 5년에서 6년 정도만 우두머리로 지낼 수 있는데 에너지 소비가 정말 많은 일이죠. 사르데냐 섬은 여름이 절정입니다. 해변은 해양과 바다를 즐기는 여행객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지아라 고원에 모두가 잘 지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촬영하던 해, 이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대부분의 연못이 말라버렸죠. 극심한 굶주림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목에 많은 벌레가 붙어있지만 이 말은 떨쳐내려 하지도 않죠. 망아지는 서있기도 힘듭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바싹 마른 땅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초록색 잎은 모두 쿠르크 참나무 잎이라 말이 먹기엔 너무 딱딱하죠. 어딘가에서 물이나 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들은 계속 방황합니다. 가뭄이 최악에 달했을 무렵, 촬영팀은 숲에서 쓰러진 어른 암컷을 발견했죠. 암컷은 일어나려 애쓰지만 남아있는 힘이 없습니다. 수유 중인 어미는 쉽게 탈수돼 모든 에너지를 잃을 수 있죠. 이 어미 말도
아마 새끼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다음 한 망아지가 암컷에게 다가가죠. 이 암컷의 새끼일 겁니다. 새끼는 쓰러진 어미를 부드럽게 재촉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 해에는 무려 130마리의 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아라 말은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내린 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고원의 끝자락까지 왔죠.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광활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건조한 고원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말들은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는 데 익숙하지 않죠. 전체 몸무게가 앞다리에만 쏠려 있습니다. 게다가 단단하고 평평한 발굽은 부드러운 바위 위를 걷기엔 적합하지 않죠.

이제 언덕을 반쯤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풀을 먹게 됐죠. 오랜만에 먹는 먹입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죠. 풀을 뜯는 양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동은 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쫓기 위해 소리치죠. 결국 이들은 풀밭을 황폐화시키는 성가신 존재로 여겨집니다. 말들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내려오는데 너무도 힘들었던 비탈길을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바싹 마른 구원만이 그들을 기다리죠. 하지만 사르데냐에서 사람과 말의 관계가 늘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말들을 위해 건초를 마련해주는 농부도 있죠. 지하라마를 특별히 아끼는 이도 많습니다.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아프고 다친 말을 치료해주죠. 이것은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이 끝났죠. 사르데냐에 가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비는 말의 갈기와 평안을 모두 적시죠. 말들은 축축한 이끼를 갉아먹습니다. 풀의 싹도 영양분을 제공하죠. 지하라 고원은 곧 초록빛 풀로 풍성하게 덮일 겁니다. 이 말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혹독한 여름을 견뎌냈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지아라마는 인간과 자연 모두의 영향을 받아왔죠. 그리고 이들은 매번 강인함과 열정으로 어려움에 맞서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발차기를 할 때 우린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산사태에 휘말린 수지.
1: 공기 산에 오니까 정말 좋구나.
2: 그치? 등산이라면 운동도 되고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다고. 오길 잘했지?
3: 띠라, 괜찮은 거 맞지?
4: 아이고.
1: 아유, 티라, 짐을 이렇게 많이 챙기니까 힘든 거 아니야? 도대체 뭘 챙긴 거야?
4: 비밀이다.
2: 얘들아, 티라가 힘들어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까?
5: 난 찬성.
4: 휴식, 좋았어. 수지에게 준다면?
2: 티라, 고마워. 이렇게 큰 하트 모양 초콜릿이라니.
4: 아, 수지야, 뭘 이런 걸 가지고 타. 자, 수지를 위해 준비한 초대형 초콜릿이다.
2: 우와, 엄청 크다.
4: 수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간식이다.
1: 땅콩 가루도 뿌려져 있잖아. 티라, 나도 좀 먹어보자.
4: 뭐? 안 돼. 이건 내가 수지를 위해 만든 거란 말이다. 넌 이거나 먹어.
1: 이게 뭐야? 나도 저 초콜릿 먹고 싶다고.
4: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1: 오라라, 저게 뭐지?
4: 안 돼.
1: 한입만 먹자. 야, 한입만.
3: 얘들아, 그만해.
2: 못 말려.
1: 어? 어?
2: 우와, 엄청 화려한 나비네. 이런 거 처음 봐.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1: 야,
2: 나비야. 나비야, 어디 가?
4: 못 참는다.
1: 한 번만 먹어보자니까.
4: 소리야.
1: 이게 여기 엄마.
5: 또 시작이군.

0: 수준을 위해 준비한 간식이.
1: 한심하군. 그깟 초콜릿이 뭐가 대수라고. 안 그래, 수지야? 응? 근데 수지는 어디 갔지?
2: 수지가 어디 간 거지?
3: 이것인가?
4: 그래, 이 산을 무너뜨리는 거지. 신나게 누자!
5: 그래, 카르노님의 명령대로 산사태를 일으켜 그 힘으로 블루시트를 쓸어버리는 거야. 그럼 미니특공대와 다이노이드 녀석들도 함께 파묻혀버리겠지. 우린 그 뒤에 코인만 챙기면 되고 말이야.
4: 역시 카르노님의 작전은 완벽하다니까.
3: 빨리 장치를 소환하자.
5: 아, 급하기는. 자, 카르노님의 산 분쇄기 맞춰봐라.

0: 방금 그건 무슨 진동이지?
1: 지진인가?
2: 아, 도대체 이럴 때 수진은 어디 간 거야?
3: 대원들, 방금 진동이 느껴졌나?
0: 네, 느껴졌습니다.
3: 그 진동의 진원지가 산 정상인 곳으로 확인된다. 정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즉시 정상으로 출동하도록.
0: 네! 수진은 어떡하지? 수진은 내가 찾을 테니 너희는 어서 정상으로 가줘.
2: 혼자 괜찮겠어?
4: 서둘러라!

0: 진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군. 서두르자.
1: 제발로 여길 찾아왔구나. 어서 콘을 내놔.
2: 저 녀석들이...

Shit!

0: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누가 좀 구해주세요!
0: 수지 목소리다!
1: 살려주세요! 어?
0: 괜찮아요?
1: 어? 미니트 꼰대? 살려주세요, 미니트 꼰대!
0: 조금만 기다려요! 어서 제 손을 잡아요!

0: 부서져버릴 거예요. 용기를 내야 해요.
1: 장치 발견! 즉시 파괴하겠다!

나와서!

0: 됐어! 성공이야!
1: 볼트, 이쪽 임무 완료했다. 그쪽 상황은? 볼트! 볼트! 볼트!

0: 임무 완료! 대상의 안전을 확보했다!
1: 볼트가 성공했어!
2: 야호! 둘 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괜찮아요? 어떻게, 어떻게!
0: 괜찮아요.
1: 하지만, 저 때문에 이렇게 다쳤는데.
0: 전 걱정 마세요. 미니 특공대잖아요.
1: 블루.
0: 제가 산 아래까지 데려다 줄게요. 가죠?
1: 네, 알겠어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미안, 괜찮아?
1: 그런데 소방보조대가 여긴 무슨 일이야?
2: 화재 신고를 받고 왔어. 불이 난 곳은 어디야?
3: 불이라니?
4: 우린 신고한 적 없는데?
5: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여긴 아무 일도 없었어.
2: 그럼 다행이지만요.
6: 이상하네. 대체 누가 신고한 거지?
7: 제시, 이번엔 한강에 빠진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6: 바로 출동할게요. 가자!
1: 한강은 멀어서 빨리 도착하기 어렵겠어.
6: 긴급 구조대에 지원 요청을 해볼게.
2: 프랭크!
8: 제시!
6: 한강에 구조가 필요한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출동해줄 수 있어요?
8: 우리는 지금 화재 신고를 받고 극장으로 출동하는 중이야.
6: 극장이요?
9: 응. 뭐냐?
8: 긴급 구조대입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불이 난 곳이 어디지?
10: 모두 저를 따라서 대피하세요.
9: 아, 시끄러워서 영화를 못 보겠네.
11: 안 보여.
12: 뭐다? 제 다치면 어떡해? 그
8: 정도 불이 난 곳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5: 그날 오후 소방구조대가 지친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어? 타요! 얘들아!
2: 핀더구나.
13: 안녕.
1: 다들 괜찮아?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여.
2: 신고를 받고 여러 번 출동했는데 헛걸음만 했어.
6: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1: 그래?
8: 우리도 마찬가지야.
1: 팩트!
10: 극장에 불이 났다고 해서 출동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
8: 진짜 화재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14: 참, 아까 한강 출동은 어떻게 됐어?
6: 그것도 가짜 신고였어요.
7: 어? 사고 발생!
15: 화재 발생! 사고 발생. 화재 발생!
8: 또? 응? 출동하자!
2: 안녕, 킨다!
5: 다음 날도 신고는 계속됐어요.
2: 구조 신고야! 출동!

0: 가자 세트.
1: 자 출동
0: 출동.
1: 도착했습니다.
2: 조심조심.
1: 와! 긴급 구조대다! 오! 저기 소방 구조대도 와!
3: 진짜다!
1: 소방 구조대!
3: 화이팅!
1: 다음에 또 만나!
4: 그 후로도 가짜 신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5: 사건 발생! 사건 발생!
6: 이게 벌써 몇 번째야?
1: 이번에도 가짜 신고였다니. 꼬마 버스 타요. 얘들아, 이제 일어나야지. 제시 괜찮아? 벌써 아침이라니.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 언니가 가짜 신고가 걸려온 곳을 찾고 있대. 정말 잘됐다. 어? 얘들아, 출동이야. 이번에도 가짜 신고면 어떡해. 더 이상 출동할 힘도 없어. 우린 구조대잖아. 어떤 신고라도 의심 없이 출동해야 해. 또 허탕만 쳤네. 그것 봐, 이번에도 가짜 신고일 거라고 했잖아.
7: 얘들아, 또 만났네. 요즘

0: 자주 만나는 걸.
1: 표정을 보아하니 가짜 신고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구나.
2: 맞아요. 페트도예요?
1: 그래, 맞아.
3: 오늘만 이 길을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몰라.
2: 저희도요.
4: 이상하네.
2: 그러고 보니 우연이라 하기엔 매번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마다 저희랑 긴급구조대는 늘 도로 위에서 마주쳐왔어요. 마치 지금처럼요.
5: 맞아.
3: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2: 그치만 이게 가짜 신고랑 무슨 상관인지. 서로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항상 같은 길을 지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가짜 신고로 출동했던 곳들을 조사해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6: 출동 장소를 보여달라고?
2: 네. 그동안 긴급구조대와 소방구조대가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곳 모두요.
7: 소방구조대의 경로는 내가 전송해줄게.
8: 고마워. 시작해볼까?
6: 하늘색은 긴급구조대가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장소들이야.
7: 빨간색은 소방구조대가 출동했던 장소들이고.
2: 그곳으로 출동하는 구조대들의 경로 중 겹치는 곳을 확대해주세요.
6: 겹치는 곳? 바로 이곳이야. 여긴 유치원이잖아.
2: 유치원이요?
9: 남산 블랙길에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7: 산사태로 도로가 다 차단됐대.
6: 서둘러야겠어. 긴급구조대, 남산 둘레길로 출동해줘!
2: 저희는요?
7: 우린 유치원으로 가보자.
10: 지훈아, 구조대는 언제 와?
2: 금방 온다며!
10: 조금만 기다려봐.
2: 왔다!
10: 구조대가 또 왔어!
2: 지훈이 구조대는 엄청 친한가 봐!
10: 부럽다.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온다니까.
2: 그게 무슨 말이야?
10: 깜짝이야! 봐요!
2: 소방 구조대까지 부른 거야?
10: 지훈이도 정말 대단하다!
2: 지훈아, 구조대가 여기에 올 줄 어떻게 알았어?
10: 그야 쉽지! 내가 직접 불렀거든. 구조대 출동!
9: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7: 루키, 남산 둘레길 상황은 어때?
6: 다행히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 이번에도 가짜 신고야.
7: 역시 타요 니 추측이 맞았어.
2: 지훈아, 그 장난감은 어디에서 난 거야?
10: 그게... 용용 구조대 출동!
11: 너도 구조대를 좋아하는구나. 언제든지 구조대를 볼 수 있게 해줄까?
10: 진짜요?
11: 그 버튼만 누르면 구조대가 바로 달려올 거야.
10: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2: 그런 거였구나. 지훈아,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 가짜 신고를 하는 장치 같아.
10: 와, 가짜 신고?
12: 그 장치 때문에 그동안 구조대는 불필요한 출동을 하느라 많이 곤란했어.
10: 내가 그런 잘못을...
2: 아니야, 지훈아. 모르고 한 일이니까 넌 잘못이 없어. 하지만 앞으로도 그 버튼을 계속 누른다면 진짜 위험할 때 구조대가 출동할 수 없게 돼.
10: 다요,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2: 정말?
10: 구조대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건 아쉽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2: 맞아, 잘 생각했어.
7: 고마워.
10: 나도 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멋진 구조대가 될 거야.
2: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11: 우리도 응원할게.
13: 타요 말대로 범인은 바로 이 장치였어. 가짜 신고가 걸려온 장소 역시 모두 유치원 근처였거든.
12: 대체 누가 이런 못된 장치를 만든 거야?
2: 내 생각엔
1: 다들
2: 아마...
1: 여기서

0: 소개할게.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자동차 구조대야.
1: 자동차 구조?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슈퍼스타 이카로스 1.
1: 소방 안전 시험 결과를 발표할게.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에이, 뭘 두구두구해요. 보나마나 세나겠죠.

0: 1등은
1: 해오. 예?
0: 그럴 리가 없는데.
1: 축하해, 태호. 드디어 나를 이겼구나.
2: 기분 좋냐?
3: 좋을 게 뭐 있어.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난 뭐라든지 결국 1등을 하게 되거든. 그러고 나면 뭐 바로 시시해지지. 아, 이번엔 파이어로보가 지겨워질 차례인가.
0: 뭐야, 태호. 왜? 잘난 척 대마왕이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우액이다, 정말.
3: 아, 지겨워.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4: 거기 서라!
3: 어? 무슨 일이지?
1: 웃기지 마! 이걸로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4: 하, 애국자 나셨구먼. 뺏어! 이제 그만 로켓 설계도를 넘기시지, 어?
5: 잠깐! 어? 자!
4: 넌 뭐야?
5: 할 거 없어!

0: 괜찮으세요?
1: 어?
0: 다친 곳은 없고요?
1: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캬! 소확사!
0: 어?
3: 어? 어?
0: 뭐야, 설마 영화 촬영이었나? 어?
2: 그래, 스파이 009 시리즈의 신작이지.
0: 스파이 뭐라고요?
2: 천만 관객이 본 영화지만 뭐 모를 수도 있지. 자네 영화 배우 할 생각 없나?
0: 영화 배우요? 제가요?
2: 그래, 잘생긴 외모에 빼어난 무술 솜씨, 딱 우리가 찾던 남자 주인공이야. 한번 고민해봐.

0: 정말 태어 녀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칠째 훈련도 안 나오고 말이야.
1: 맞아. 우리만 청소하고.
2: 오늘도 학교 끝나자마자 사라지던데. 무슨 일 있나?
3: 사고 발생. 어? 사고 발생.
4: 좀 전까지 멀쩡히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섰다고 한다.
5: 네? 네?
6: 낮은 곳에 있는 케이블카들은 어떻게든 구조 중이긴 한데 가장 높은 곳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7: 도와주세요!
8: 살려주세요!
4: 태호가 없으니 우선 너희들이 그 몫을 대신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태호는 아직인가?
1: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0: 여기 이 각도에서 촬영 진행해 주세요.
2: 멈춰라!
3: 굉장해.
2: 좋아 좋아. 계속

0: 어떻게 구조하지?
1: 역시나 이카루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2: 이카루스는 없다고 생각해라. 이왕 직접 올라갈 수 있겠나?
1: 네? 제가요? 저렇게 높은데요?
3: 그야 당연하지.
0: 맞아. 허큘리스는 무거워서 위험해. 타이탄은 말할 것도 없고.
1: 갑자기 페어가 점점 미워진다. 한번 해보지 뭐. 출발한다. 오늘은 페어가 정말 밉다. 미워.
3: 지상 승강장 앞에 도착했어.
0: 나도 자리 잡았어.
1: 나도 거의 다 왔거든. 피닉스 등장.
0: 어? 하이 여러분, 우릴 구하러 왔어요?
1: 물론이지. 자, 어서 내려갑니다. 꽉 잡으세요.
0: 거의 다 왔어요. 그대로 조심. 됐어요. 조심해서 내리세요. 우와, 내려왔다.
1: 이제 다음 케이블카로 갈게. 피닉스 등장. 어떻게 된 거야? 멈춰!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4: 이안, 케이블카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어.
1: 네? 브레이크가요? 너무 빨라! 맙소사! 이대로 두면 지상 승강장에 부딪힐 거야. 제이, 이제 네 차례야.
3: 알겠어. 타이탄, 승객들을 꼭 구해내자.

0: 간다. 자.
1: 안 돼! 좀 더 힘내!
0: 어때, 내 솜씨?
2: 잘했어, 제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그러니까. 태호 녀석,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안 오는 거야? 큰일이야! 어서 이것 좀 봐봐!
2: 어?
3: 뭔데?
0: 이거!
4: 베일에 쌓여있던 스파이 009의 남자 주인공이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인 배우 태호 군인데요.
0: 뭐? 태호가 스파이 009의 주인공이라고?
2: 말도 안 돼!
5: 화려한 외모에 멋진 액션까지. 정말 스타 탄생 예감이죠?
6: 스파이 009,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7: 야! 닭살! 쟤 왜 저래?
2: 잠깐! 그래서 계속 훈련에 안 나온 거야?
0: 그런가 봐. 정말 실망이야. 오늘의 안전교육!
8: 오늘은 케이블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케이블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0: 승객들이 한쪽으로 모두 몰리면 기울어져서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골고루 퍼져서 타도록 해요.
2: 케이블카 안에서는 심하게 움직이거나 뛰지 말고 가급적 얌전하게 있어야 해요.
9: 그리고 어린이는 절대 혼자 타지 말고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해요.
8: 모두 잘 알고 있구나. 다음엔 태호도

0: 같이 타면 좋겠네.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슈퍼스타 이카로스 2.
1: 뭐?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겠다고?
2: 아이, 그만두는 건 아니고 좀 쉬겠다고. 알잖아, 영화 촬영으로 바쁜 거. 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긴 해.
1: 길거리 캐스팅 좀 된 것 같고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럴 거면 애초에 파이어 로봇은 왜 시작한 거야? 어?
2: 아, 글쎄, 그것도 문제야. 이젠 내가 왜 파이어 로봇가 되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3: 그럼 잠시 쉬는 게 좋겠구나.
1: 박사님!
2: 감사합니다. 그럼...
4: 아, 태호야...
5: 귀국하는 날이었지?
6: 네, 공항인데 아무도 안 나왔네요.
4: 미안 미안,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어.
1: 테디가 누구야?
7: 국제소방관인 태호의 형이야.
1: 우와, 멋지다.
6: 네? 태호가요?
7: 이쪽 봤어, 이쪽.
6: 응?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2: 어?
7: 나 긴장.
1: 아니, 이게 촬영장이야, 공연장이야?
7: 우리 학교 여자애들도 전부 팬클럽에 가입했대.
1: 설마 유리도?
7: 내가 알겠냐?
1: 왜 우리까지 응원을 해야 하냐고? 당장 끌고 가도 모자랄판에!
6: 태호는 내가 잘 아니까 한번 믿어봐. 알겠지? 응원도 확실히 해주고. 시작!
7: 얼굴 천재 김태호.
8: 얼굴 천재 김태호.
1: 아, 깜짝이야.
7: 같이 좀 같이.
8: 얼굴 천재 김태호. 얼굴 천재 김태호.
1: 뭐야?
8: 절대 지켜 김태호.
2: 왜 저래?
4: 날씨 좋다.
3: 그러게.
0: 자, 그럼 새롭게 준비한 첫 번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9: 이제 파이어 로봇을 기다려볼까요?
4: 사랑해요!
10: 얘들아, 긴급 상황이야. 수변공원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어.
3: 아마도 일렉트로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액션!
1: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2: 어?
3: 앤, 누가 좀 도와줘요.
2: 나무 아래도 위험해요. 역시 나타나셨군요.
1: 뭐지?
2: 본격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저건
4: 뭔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어디 갔지? 출동했나?
5: 왜?
4: 어?
5: 이제 와서 걱정되냐?
4: 뭐야? 왜 이카로스를?
5: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타면 안 되냐?
4: 잠깐! 그보다 형이 왜 여기 있어?
5: 왜긴? 어? 우리 코찔찔이가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4: 어?
5: 그래서 내가 이카루스를 하려고.
4: 뭐? 그게 무슨...
5: 아까 애들이 응원하는 거 봤지? 이제 넌 필요 없다는 뜻이야. 내가 있으니까.
4: 뭐라고?
5: 드디어 우리의 오랜 경쟁이 나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거야.
4: 오랜 경쟁이라니. 아!
5: 이 소방차는 미래의 최고 소방관 거니까 넌 만지면 안 돼.
1: 싫어! 만질 거야! 내가 최고 소방관이 될 거라고!
4: 그래서 내가 파이어로보가 됐었지.
5: 그럼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6: 누구 맘대로!
5: 어?
6: 이카루스!

0: 귀여운 녀석.
1: 치사하게 날아다니기나 하고.
2: 한심하긴.
1: 태호!
3: 이래서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0: 어쩐지 하나가 안 보인다 했어요.
1: 라이트닝 어택!
2: 제인, 신호 줄 테니까 한 번에 처리해.
1: 한 번에? 어떻게? 아하! 맡겨줘! 뭐야?
2: 어디? 따라와 봐, 일렉트로!
1: 소원이라면 본때를 보여주지요.
2: 이거 내일쯤에나 잡으려나?
1: 제법이군요. 잘난 척도 끝입니다.
2: 제인, 지금이야.
1: 좋아. 타이탄 펀치.
4: 해냈어!
1: 해내긴요!
0: 이 정도는 가렵지도 않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번 쇼는 일렉트로 윙의 인사차 들른 거니까요.

0: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1: 파이어로볼을 시작한 이유가 생각났거든. 지금 그만두면 형한테 지는 거니까 절대 그럴 순 없어.
2: 이게 제 거란 말이죠.
3: 오늘의 안전 교육.
4: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낙뢰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지? 그러면 낙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3: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특히 위험해요.
5: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3: 하지만 이미 밖에 나왔다면 자동차 안이나 가까운 건물 안으로 피해요.
1: 또 주변에 높은 물체가 있을수록 벼락을 맞기 쉬우니까 가급적 나무나 가로등 아래는 피하는 편이 좋아요.
4: 그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빨리 와!
1: 어?
0: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1: 우와.
0: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2: 오!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3: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4: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줄게. 바로 패턴 벼.
1: 오!
4: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패턴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5: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4: 당연하지.
5: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0: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6: 옥토블록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오.
7: 우리도 해보자.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0: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만들어봐. 이렇게 10, 10,
5: 1.
0: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2: 그래,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3: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0: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건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줄 만들 수 있어.
5: 파싸, 파싸, 파싸, 파싸. 나야,
9: 나야,
5: 나야.
0: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2: 오,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3: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7: 오, 직사각형 천국이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3: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2: 아니야.
3: 아니네.
2: 이렇게는 가능해.
3: 세계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5: 세계 3! 우리는 3, 3, 3!
0: 와호!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5: 1,
2: 2,
5: 3,
8: 4,
7: 5, 6.
3: 오, 나도 해봐야지. 됐다. 내가 21 너보다 7만큼 더 크니까 나도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5: 1,
2: 2,
5: 3,
8: 4,
7: 5, 6.
2: 그리고 럭키 레인보우 7.
3: 재밌는 패턴들이 정말 많네. 드디어 내 자신을 찾아냈어.
0: 나는 28. 패턴 개척자라고 불러줘. 구멍난 정사각형, 뚱뚱한 십자 모양, 창문 있는 빌딩, 같이 하자.
2: 오,
4: 반가워 27. 어떤 걸 찾고 있니?
2: 응,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

질러냐? 자, 어서 들어와. 오늘은 우체통 아주 깊숙이 손을 쑥 넣을 거야. 아, 편지를 꺼낼 거거든. 그리고 또 이걸 쓸 거야. 이 가방을 메고 편지를 배달하려고. 또 생일카드랑 특별한 소포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우편물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집배원이 되려고. 친구들, 나랑 같이 집배원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가방에 있는 우편물을 다 배달하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볼래? 그럼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까? 오, 이건 너희 거야. 여기 편지 왔어. 너희 가방에도 나한테 줄 게 있니? 와, 정말? 예! 가자! 이제 나가서 같이 해볼까? 집배원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좋아, 집배원 친구들! 우리 우편물을 다 배달하자! 그럼 출발!

0: 왔어요. 딜런 안녕. 오자 안녕. 비씨 안녕. 집에 온 놀이 중인데 누구 편지 보내야 할 친구 있어?
1: 어, 나 편지 보내볼래.
0: 그럼 넌 나한테 보내면 어때? 난 너한테 보내고 말이야. 잠깐, 누구한테 보내는지 써야 해.
2: 그래야 내가 전해주지.
0: 자, 이렇게 하면 돼.

다 됐어. 잠깐만, 우표만 붙이면 돼. 우표가 없으면 어떡해? 아무거나 써도 돼. 우표, 우표. 어?

아지. 그럼 내가 배달할 때까지 기다릴래? 빨리 집에 가서 기다려야지. 집에 온 친구들 편지 왔어. 이제 편지 배달할 시간이야. 그럼 출발!

0: 오지한테 주는 답장? 어우, 얼른 가서 배달하고 싶은걸? 오지, 여기 너한테 온 편지다! 우와, 비씨가 나한테 그린 그림 좀 봐. 고맙다고 카드를 보냈네. 그럼 나도 고맙다고 또 카드를 보내야겠는걸. 어? 저기 봐, 우편물이 또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번엔 소포가 왔어. 가보자! 이건 데이지 걸 거야. 크기가 정말 엄청 크네. 이게 뭔지 궁금한걸. 누굴 주는 걸까? 또 어디로 보내는 거지? 주소를 확인해보자. 어, 안 돼! 야, 어디 가! 잡았다! 안 돼! 어떡하지? 주소가 다 번졌어. 이제 데이지의 특별한 소포를 어디로 배달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 괜찮아. 집배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편물을 꼭 배달하거든. 자, 됐어. 우린 우편 집배원, 소포 싫어 나를 줘. 휴, 특별한 배달이죠. 어? 잠깐, 내가 있나? 괜찮아. 가자. 이 소포가 오지 건지 알아보자. 오지 나왔어. 특별한 소포 기다리는 중이야? 어, 맞아. 근데 저건 내 거 아니거든. 누가 받을지 같이 가서 봐도 돼? 좋아. 아, 참. 근데 배달차엔 우편물만 싣는데? 난 우편물이야! 이 소포 비씨한테 온 걸지도 몰라. 민들레 눈보라야, 어떡하지? 하지만 집배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배달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배가 쨍쨍하든. 아, 이제 괜찮아. 자, 다 왔어. 비씨, 특별한 소포 기다리는 중이야? 어? 아니라고? 너한테 온 것도 아니고 오지 것도 아니면 헉! 저건 데이지 건가 봐.
1: 비비비비비.
0: 같이 가고 싶어? 그럼 우편은 있니?

아니고 B씨 것도 아닌데 데이지 것도 아니라고? 그럼 저건 누구 거지? 집배원 친구들, 너희 도움이 필요해. 손쌍안경을 써보자. 우리가 아직 배달하지 않은 곳이 보이니? 저기야! 저긴 내가 사는 등대인데? 그럼 소포가 내 거라고? 자, 가자!

0: 데이지!
1: 안녕?
0: 안녕? 혹시 특별한 소포 기다리는 중이니?
1: 아니, 그러면 좋겠다.

0: 소포 왔어. 소포? 나한테?
1: 어? 놀랐지? 특별 배달이야.
0: 데이지!
1: 집배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 그러니까 받아야지.
0: 어, 봐봐! 이제 남은 편지가 없어. 우리가 해냈어! 배달을 다 했다고!

0: 준비돼? 예!
1: 우리 이번엔 진짜 큰 소포를 보내보자.
2: 좋아! 또 서로 고맙다는 편지도 보내고.
3: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2: 그럼 또 만나.
1: 빨리 와.
0: 딜런? 왜 오지? 근데 누가 우리 배달하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수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긁어도 긁어도 피가 날 때까지 긁어도 여전히 가렵다는 사람들.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고통이다.
1: 가려움이 심하면은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2: 가렵기로 많이 가렵지로 막 미쳐버려요.
3: 진짜 가려울 때는 환장해요, 환장해요. 어디 뭐 누가 있어도 긁어야 돼요. 안 긁을 수가 없어요.
4: 원래 이렇게 굶물굶물굶물 기한 식으로 가려우니까.
0: 온몸을 파고드는 가려움증. 도대체 왜 이렇게 가려운 것일까?
5: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뒤덮은 가려움증. 그 실체는 무엇인가? 숨어있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난치성 가려움증 환자들에게 완치의 길을 열어주는 피부과 김혜원 교수와 함께 나는 왜 가려운가? 그 물음의 답을 찾아보자.

0: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 덕에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용석 씨. 그에겐 고민이 하나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온몸 이곳저곳이 가렵다는 것. 하루 종일 긁어대는 통에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체면 차릴 여유가 없다.
1: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해 안에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깨뱅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참 막 이 피부가 막 발진이 일어나고 벌겋게 이런 뭔가가 증상이 있으면은 아, 나 이렇다, 어휴,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뭔가가 혼자서 안에서 막 반응을 일으키니까.
0: 가려움증이 시작된 건 9년 전부터다. 당시엔 증상이 나타났다 금방 사라졌지만 2, 3년 전부터는 증상이 심해지더니 요즘은 온종일 가렵다.
1: 그냥 이래 사무실에 있을 때는 간지러워도 그래도 뭐 좀 견딜만 하거든.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제가 한 번씩 장거리 운전을 가야 되는데 장거리를 갈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 웃기지만은 차에 항상 이 휴대용 등끌기가 있어요. 등끌기도 있고 제 여기 가방에도 지금 항상 갖고 다니고 무슨 소리로 이렇게 등끌기가 이렇게 휴대용으로 얘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 팔을 대어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있으니까.
0: 사람들은 누구나 가려움증을 겪는다. 하지만 6주 이상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만성 가려움증이라 하고 최용석 씨처럼 일상적인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으면 난치성 가려움증이라 한다.
1: 제가 오죽다 터널을 지금 살면서 제 스스로 병원을 간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죽 간절했으면 그때 이틀 전에는 혼자서 119라도 부르고 가고 싶을 정도로 간지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쪽 안쪽하고 이쪽 다리하고 막 너무 심하게 가려워서 그래서 또 도저히 참다 참 제가 살면서 그렇게 통증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0: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좀처럼 낫지 않았다. 결국 난치성 가려움증 센터를 찾아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게 됐다. 김혜원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나갔다.
2: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자국이 좀 있는데
1: 오랫동안 증상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2: 없어져서 예, 긁으셔서 아무래도 조금 것도 생긴 있고, 것도 네. 있고 손톱 자국으로 여기 아무래도 이제 뭐 모낭이 좀 있는 데니까 네. 이제 긁어서 털구멍에 균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 일이다.
3: 최용석님 들어가세요.
0: 먼저 처포 검사가 이루어졌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묻은 패치를 피부에 부착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과민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다. 25가지 기본 검사 외에도 화장품 성분까지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세균 검사와 곰팡이 검사, 혈액 검사까지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들이 진행됐다.
2: 가려움증을 크게 원인에 따라 구별하면 첫 번째는 피부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두드러기 이런 이제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신 질환입니다. 간이나 신장, 그리고 당뇨, 갑상선 질환, 그 외 여러 가지 암이나 여러 질환에 의해서 가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피부부터 척수를 통해서 뇌에 가는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가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약물에 의해서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원인이 없이 가려운 경우도 있어서 만성 특발성 가려움증이라고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며칠 뒤 최용석 씨의 회사를 다시 찾았다. 검사 기간이 지나 처포 검사 패치를 제거했는데도 그의 등엔 마치 모기에 물린 듯 두드러기 형태의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의 등에 생긴 반응은 무얼 말하고 있는 걸까?
1: 진짜 엄청 간지럽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이제 대구까지 기차 타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 간지러웠고 그때는 기차 안에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한 시간 반 동안 찾고 온다고 엄청 괴롭더라고요.
0: 최영석 씨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분명한 원인을 찾아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 첩보 검사하느라고 고생하셨죠?
1: 많이 간지럽더라.
2: 많이 간지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다행히 화장품 성분은 크게 안 나왔고 일단 니켈에만 강양성이 나오는데 강하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또 아주 흔한 건 아니라서 금속 알레르기는 확실히 좀 심하게 있고
0: 그는 금속 성분 니켈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니켈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인 걸까?
2: 니켈과 같은 금속 물질 같은 것을 처음에 무해하죠, 일반적으로는. 피부가 만났을 때는 그냥 괜찮다고 느꼈다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 니켈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면역계가 니켈을, 그런 원인 물질을 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감작이라고 하고 한번 그렇게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적은 양의 니켈만 몸에 들어와도 피부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진물이 나고 가렵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0: 이런 질환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라 한다. 우리 몸의 T세포가 특정 물질을 위험한 물질로 기억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화장품이나 금속 등에 처음 노출됐을 때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면역세포가 그 물질을 기억해두었다가 이후 같은 물질에 다시 노출됐을 때 기억해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증상이 나타난다. 접촉 후 하루에서 수일이 지나 피부가 붉어지면서 심하게 가렵고 물집이나 진물이 동반되는 습진성 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계속 원인 물질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이 만성화되거나 온몸으로 퍼지기도 한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는 니켈 등의 금속이나 향료, 방부제, 고무 성분, 염료, 접착제, 일부 국소약제 등이 있다. 알레르기 물질의 반응을 살펴보는 첩보 검사를 통해 원인 물질을 찾게 되면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0: 제가 이거 근무하는 데가 그 전선 이런 거 취급하는 회사인데.
1: 아, 전선.
0: 네. 업무 자체는 이제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 가끔가다 현장에 나갈 일이 있으니까 직접 만지지는 않더라도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2: 처음 촬영차 찾았던 회사 곳곳에서 금속 성분으로 만든 제품들을 볼 수 있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가려움증의 원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이다.
3: 그리고 노출이 됐을 때는 또 가려움이랑 연관이 있고, 이게 딱 닿는 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 흡입이라든지 이제 음식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전신형 접촉 피부염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정황으로
2: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니켈은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물론 안경, 다리, 속옷이나 옷의 부속품 등에도 니켈이 함유되어 있다. 니켈은 음식에도 들어있다. 녹차나 홍차, 초콜릿, 감자칩, 원두커피, 땅콩 등에 함유돼 있고, 비스킷이나 피자 등의 밀가루 음식은 물론 김치 깍두기에서도 니켈이 검출될 수 있다. 최영석 씨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과 만성 두드러기가 동반된 상태라 면역 글로불린 E 작용을 차단해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주사했다. 기존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했던 난치성 가려움증 환자들도 생물학적 제제를 통한 좋은 치료 효과를 얻고 있다.
0: 그래도 모르던 걸 알게 돼갖고 좀 마음 속을 후련하네. 직접적인 제가 뭐 업무를 그걸 보진 않더라도 뭐 지나다니면서 만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갖고 앞으로 좀더 조심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2: 올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는 모두를 지치게 했다. 특히 가려움증 환자들에게 여름은 악몽 같은 계절이다.
4: 좀 더워지면 간지럽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차게 유지를 하거든요. 잘 때도 온도가 한 25도 정도는 나와야지.
2: 20년 넘게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는 조용철 씨.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가려움증은 참기 힘들다.
4: 좁쌀 같은 알갱이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너무 가렵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꾹 눌러서 짜거나 아니면 휴지 같은 거로 막짠 다음에 막 긁어내야지 그걸 터쳐가지고 그래야만 좀 어느 정도 가려움 증상이 없어지는 거죠.
2: 가려워서 긁다 보면 물집이 생겼고, 터뜨리면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딱지가 앉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과정이 반복돼 왔는지 온몸의 흉터가 말해주고 있었다. 문제는 지금도 그 고통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는 모습에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다.
4: 다리는 좀 어떠세요?
5: 다리는 좀 틀려요.
4: 큰일 나요.
5: 그래서 마음대로 놓고 댕겨.
4: 그러니까 좋은 거지 뭐. 형도 있고 뭐.
5: 몸이 조금 피부도 약 먹고 발르면 낫잖아요. 이건 낫지도 않아고 벌써 그냥 20년이나 가까이 있네. 안쓰럽지요. 마음이 자식인데 안쓰럽지.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예?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말할 수가 없지. 안타깝지요.
2: 가려움증 치료를 위해 수많은 병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약을 먹고 연고도 바르고 있지만 그때뿐. 밤이 되면 가려움증은 더 기승을 부린다.
4: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그날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면서 보통 사람이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수포들이 좀 올라와서 긁고 이제 아침 되면 좀뭐 부스러기도 이제 떨어져 있고 뭐 살점이 이제 좀 뜯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2: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잠들기 전까지 등과 팔, 다리를 쉴 새 없이 긁다가 참기 힘들면 피부를 때리기도 했다. 잠이 들고 나서도 여전히 긁는 걸 멈추지 못했다. 환자들 대부분 밤이면 밤마다 더 심해지는 가려움증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다.
1: 어떨 때는 하도 간지러워 이러니까 이 손에다가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잠을 자기도 하고.
6: 눈을 뜨면 뭐 장갑도 벗겨 있고 뭐 손톱 밑에 뭐 이제 피라고 하죠. 뭐 혈흔도 좀 묻어 있고.
7: 잠들면 너무 괴로워요. 까끌까끌한 수건을 옆에 놔두고 자면서 막 하는 거예요.
8: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긁고 울면서 보냈는데 임신 중인데.
9: 엄마가 우세요. 그 정도로 제가 그냥 긁으니까.
2: 우리 몸 어느 곳이 고장나 이처럼 심각하게 가려움증을 느끼는 것일까?
10: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가려움이 전달되는 것은 피부에 있는 가려움 센서를 자극을 하고 그 말초신경을 따라서 척수를 지나서 뇌에 대뇌 피질까지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 겉에 있는 장벽 기능이 깨져서 단순히 건조하거나 그랬을 때는 신경의 변화가 없지만 계속 긁어서 피부가 손상되면 그 피부 손상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신경 말단을 변화시켜서 더 심한 가려움증 신호를 방출하게 되고 그럼 다시 더 가렵고 이런 것을 가려움증의 악순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의 초기에 이런 악순환을 빨리 초기에 끊어주는 것이 신경의 말단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2: 20여 년간 그를 괴롭혀온 가려움증의 악순환을 이번엔 끊어낼 수 있을까?
11: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2: 가려움증의 단서를 찾기 위해 김혜원 교수는 때론 탐정처럼 환자들의 일상을 캐묻는다.
12: 네.
13: 손하고 발바닥에.
12: 근데 손발바닥만 병변이 있는 건 아니고.
13: 그렇죠. 지금.
12: 네, 여기 팔에도. 무슨 일 하세요?
13: 저는 영업관리 쪽이다 보니까.
12: 네. 귀도 가려우시고.
13: 이런 쪽.
12: 네. 안경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13: 계속 썼습니다.
12: 계속 썼고, 예. 예. 두피에 뭐 바르세요?
13: 그냥 그 뭐 젤 같은
12: 거. 젤 같은 거 바르시고. 예. 요 눈썹 이건 언제 하셨어요? 문신.
13: 문신이요?
12: 예.
13: 됐습니다.
2: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이 긴 싸움을 끝낼 수 있다. 첩보 검사와 함께 피부 조직 검사, 혈액 검사까지 원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됐다. 가려움증은 피부 질환뿐 아니라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 게다가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다. 이번엔 그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조용철 씨의 등 몇 군데에서 붉은 발진이 나타났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0: 상당히 많은 물질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거의 모든 물질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화학물질 그리고 뭐 천연물질, 향료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만약에 그것을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인식하는 순간 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금속, 뭐 향료, 그리고 접착제, 방부제,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이런 금속물질 외에도 화장품이나 샴푸, 섬유유연제, 그리고 방향제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물질에 의해서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14: 교수님 안녕하세요.
11: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조용철님,
14: 예.
11: 그 첩보검사 하느라고 많이 가려우셨죠?
14: 예, 예.
11: 먼저 붙인 데 좀 한점 볼게요. 네, 네. 아우 지금도 많이 가려우셨고 이렇게 원인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물질들이 평상시에 다른 피부의 다른 부위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니켈 같은 거는 좀 흔하지만 이제 메실 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그래서 방부제 그런 계열이 나왔어요.
2: 이 환자는 물티슈나 수성 페인트 등에 포함된 방부제 성분, 메틸 이소치아 졸리논과 니켈, 코발트 등의 금속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런 물질들을 위험 물질로 받아들여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나타났던 것이다. 손과 발에는 작은 물집이 무리지어 발생하면서 심한 가려움이 반복됐는데 이것은 습진성 피부 질환인 한포진이었다. 그 외에도 다리에는 동전처럼 둥근 모양의 습진인 화폐상 습진까지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전신형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됐다.
11: 이게 이제 이 MI라고 이제 표시가 될 때도 있고요. 이제 뭔가 샴푸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사실 때 그 바닥 청소용품 그런 것들에도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어서 이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2: 방부제 성분의 하나인 메틸 이소치아 졸리눈이 들어있는지 사용하는 제품들의 성분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성분이 없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11: 혈액 검사에서도 알레르기 나왔어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가려운데 환자분은 이제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한 15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지금 740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톡 건드려도 가려울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 알레르기 반응 수치도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아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피한다. 동시에 과도한 피부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 밖에 자외선 치료와 엑시머 레이저 치료도 병행한다. 또한 손과 발의 한포진을 치료하기 위해선 크림 형태의 연고를 도포하는데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제 효소를 억제해 가려움증을 완화시킨다.
11: 원인 물질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 세포의 힘을 빼기 위해서 과도한 그런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됩니다. 이는 국소 도포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신 치료제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환자가 피부를 긁어서 상처를 내면 그 상처 속으로 알레르기 접촉 항원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심한 감작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 자외선 치료가 이루어졌다. 피부에 안전한 협대역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하면 염증 반응과 면역세포 활성을 조절해 가려움을 줄일 수 있다. 소아나 노인, 임산부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다.
15: 그동안에는 몰라가지고 굉장히 괴롭고 간지럽고 이걸 치료 방법이 이제 지금 없나 그런 부분을 계속 병원도 다니면서 이제 치료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걸 체계적으로 치료하면 되겠구나 그런 좀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2: 한 가족이 병원을 찾았다.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온몸을 긁고 있는 가족들. 가족 모두가 심각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지낸다는 할머니는 가려움증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을 나온 길이라 했다. 왜 온 가족이 다 가려운 것일까?
16: 오늘 뭐 어디 가려우세요?
17: 가려워서요, 등이. 몸이 가려워서. 전에는 막 저녁이면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지져야 할 정도로 근지러워서 그게 힘들었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이 근지러워 하시니까 저도 온 김에 같이 지금 검사받고 치료하는 거죠.
18: 가려워서 이 등이 막 가라고.
17: 몸이 다 가지고.
18: 이거 신경을 막 쓴게 가려워서 못 살아. 한명 없더라고. 가려서 못 자, 잠을 못 자.
2: 이 가족이 겪는 가려움의 원인은 옴 진드기였다. 옴은 옴 진드기가 피부 각질층에 기생하면서 발생하는 전염성 피부질환이다. 4주에서 6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가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 옴 진드기는 피부 각질층에 굴을 만드는데

0: 나오는 분비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배꼽 주변, 엉덩이나 회음부 등 주름진 곳에 주로 병변이 나타나며 전염력이 높아 함께 생활하면 쉽게 감염된다. 면역력이 낮은 노인이나 장기간 투병 중인 환자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1: 피부 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질환인데요. 이미 환자가 들어온 순간부터,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긁고 계시기 때문에 옴 환자는 저희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가려움증 환자입니다. 확대해 보면 더모스코피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화살표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0: 이런 특징적 증상이 나타났다면 옴을 의심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병원 요양시설이나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을 중심으로 옴이 발생해 환자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옴은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주 후 병원에서 모자를 다시 만났다. 그 사이 옴 치료를 받았다는 모자. 다시 한번 검사가 이루어졌다.
2: 그게 과연 아예 안 되냐 이거죠. 세 번 다른 데서 약 따라 또 했는데.
3: 그게 한 번에 떨어지면 옴이겠어요.
0: 아들에게선 옴이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몸에는 여전히 옴의 흔적이 남아있다.
4: 다리랑 성충이랑 그리고 그 스캐비 분별.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아직 가려우시죠?
5: 예. 네.
1: 어디가 제일 가려우세요?
6: 저는 가려워요.
1: 여기 이런 게 전형적인 옴이거든요. 네, 사타구니 가렵고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 다 옴이에요. 여기 지금 엄청 가려우신 거예요. 이게 옴이 모든 가려움증 중에 제일 가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집에 사시는 거잖아요. 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다 옴 치료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 환자분을 만지신 분들은. 옮을 수가 있으니까. 옴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라도 남아있으면 또 옮는 거예요. 또 번식하고. 그래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만 잘 치료하시면 돼요.
0: 옴 치료를 위해선 연고 형태의 치료제를 피부 전체에 도포한 후 닦아내야 한다. 특히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한 사람들도 함께 치료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한 옷이나 침구 등은 세탁해야 옴 진드기를 박멸할 수 있다.
1: 이 바르는 옴약이 옴균 죽이는 건데 근데도 안 죽었으면 내성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먹는 옴약을 먹어야 돼요.
0: 그렇다면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진은 옴으로부터 안전할까?
1: 옴은 상당히 감염성이 높은 그런 진드기 질환이긴 하지만 스치는 정도로는 감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침구나 옷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는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염이 아주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옴 치료를 할 때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류도연 씨도 지난 1년간 가려움증으로 곤혹을 치렀다.
7: 예, 좀 어떠셨어요?
8: 아유, 좋았지요.
7: 예, 무슨 가려움과 별로 없으시고. 예.
8: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고 막 예, 이러니까.
7: 봐요? 원래 예. 가려우셨던 데가. 아직 자국은 좀 있긴 한데 예, 그래도 별로 안 가려우신 거죠?
8: 예. 예. 오늘은 약도 안 바르고 왔어요.
7: 네.
0: 심각했던 가려움증은 치료를 받고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8: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피부과를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한 1년 다녀도 나질 않네. 여 교수님이 옴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옛날에 재수 없으면 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계속 치료받고 요사이는 뭐 한 90% 이상 났어요. 두고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옴이란 거는 참 괴롭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0: 식당에서 일하는 이형화 씨도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피부가 가렵고 따가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다.

0: 예, 샤워하고 통룸, 뭐, 그 다음에, 갈다면은 뭐, 정신도 못 차리고, 여기 한 군자리만 가르키 시작하면 온몸이 다 간지럽고 쏘고, 막, 미칠 정도로 너무 바쁘면 가서 막, 찬물 막 끼얹고 막 이랬던 거래요. 뭐, 소금물 뿌리고, 뭐, 식초 뿌리고, 아무 게도 안 되더라고요.
1: 특히 땀을 흘리고 난 저녁 시간, 증상이 심해진다는 환자.
2: 예, 어떻게 약잘 드시고 숨쉬셨어요?
0: 예, 일주일 동안 약 먹으니까 지금 기분상 이러고
2: 화끈 거리 이런 거 이제
0: 없어졌어요.
2: 없어요. 예. 저희가 검사했는데 쭉 검사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1: 그녀를 괴롭혀온 가려움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2: 일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검사했는데 그것도 다 괜찮으셔서 물론 뭐 고무 알레르기나 이런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이 내부 요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두드러기 증상입니다.
1: 그녀의 병명은 콜린성 두드러기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운동을 하거나 더운 환경에 놓였을 때, 목욕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몸속 체온이 상승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발생한다. 주로 목이나 상체 흉부, 팔 등에 1에서 3mm 정도의 작은 두드러기와 홍반이 나타나며 짧게 지속되다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심한 가려움증과 따끔거리는 증상을 동반한다.
2: 근데 요게 이제 외부가 덥고 본인이 이렇게 운동하고 그런 거 말고도 화가 나면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의도적으로 조금 줄이고, 화가 나면 피하고,
0: 주방일이
2: 예,
0: 이제
2: 누우고요.
0: 매일 일당 들어오니까 신경 쓰
2: 신경 쓸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신경성이나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이게 이제 그, 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니까, 우리나라 왜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에 두드러기.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운동할 때도 갑자기 확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살살 움직이시는 게 좋고, 집안도 좀 시원하게 계시는 게 좋습니다.
1: 콜린성 두드러기는 살면서 5명 중 1명은 경험할 만큼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다행히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비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히스타민이 피부 감각 신경과 혈관에 있는 H1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이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히스타민이 H1 수용제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체온 상승으로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체온 변화에 신경 써야 한다.
0: 식당 일하니까 당연히 막 이래 손님은 많지 일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막 어떤 데는 막 성질 확날 때는 막 지도 모르게 어떤 데는 막 욕도 할때 있고 막 이래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도록 내일부터 노력해. 갑자기는 안될것 같아.
1: 가려움증 치료를 위해서라도 많이 웃겠다며 그녀는 병원문을 나섰다. 택시기사 최종인 씨도 5년 전부터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 운전도 해야 하고 길도 찾아야 하는데 정작 온 신경은 가려운 피부에 가 있을 때가 많다. 그날 이후 운전대를 잡으면 신호에 걸리기를 기다린다는 최종인 씨. 차가 멈춰야 비로소
3: 이렇게
1: 가려운 곳을 마음껏 긁을 수 있다.
3: 긁고 이게 좀 내려오고 막 요럴 적에는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손도 막 넣어 이렇게 풀고 어떤 데는 긁어 막 이렇게 긁어요. 가면서도 이제 손님 안 탔을 적에는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긁죠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거는 뭐 가려우면 못 긁으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려다 그냥 가고.
1: 등과 배, 팔과 다리, 안 가려운 곳이 없다.
3: 손에는 길러가 때렸거든, 이렇게. 이렇게 세게 때리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엄청 가려워요. 나도 모르게 밤이고 뭐고.

0: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긁으면, 아침에 일어나보면 핏자국이, 뭐, 등어리 피가 뽈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사진도 찍어낸 게 몇 장 있는데.
1: 몸에 생긴 붉은 두드러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는 2주 전 검사를 받았다.
2: 이게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약간 반응이 좀 남아있거든요.
0: 예. 예.
2: 그때 이제 알레르기 첫포 검사에서 예. 카타흔이라는 성분의 예. 알레르기가 나왔어요.
0: 예.
2: 택시 운전하신다고 그러셨었나요?
0: 예. 예.
2: 택시 내부에 뭔가 이렇게 청소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방역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상태. 하지만 김혜원 교수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다는 약을 의심하고 있다.
2: 고지혈증약보단 고혈압약이 약간 가려움증에 좀 더 영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0: 고혈압약은 모르겠어요.
2: 네, 고혈압약을 알아오시면 제가 그 다른 계열의 약으로 그냥 무조건 끊으시면 안 되거든요. 고혈압약은.
1: 고령의 환자들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데 그 속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성분들도 있다. 약 복용과 가려움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2: 특히 여러 약을 먹으면 또 약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알레르기가 상당히 흔한 약들도 고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쓸 수 있고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특정한 약이 알레르기가 유발됐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것을 즉시 끊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와 확인해서 다른 계열의 약제로 바꾸는 것이 더 좋고요. 중요한 것은 임의로 심장약이나 혈압약 이런 약들을 끊지 않고 이제 약물 알레르기가 확인된 그런 약제에 한해서 중단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두드러기에 대한 치료와 함께 복용 중인 약을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가려움증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이 깊어지고 치료가 어려워진다. 지난 10년간 가려움증에 시달려왔다는 남수철 씨.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3: 막 그러니까 이제 딱지가 떨어졌다가 또 먹는 약이랑 개인 병원에서 먹는 약이랑 바르는 연고에 발랐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예, 많이 힘들죠. 날이 더우면 더 간지러우니까 긁어도 완화가 안 돼요.
2: 들어오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온몸이 다 네. 간지러우세요?
3: 네. 예.
2: 어디가 제일 간지러우세요?
3: 등하고.
2: 네. 아우, 근데 너무 심하세요. 발은 어떠세요? 발.
3: 발은
2: 괜찮아요?
3: 발도 간지러워요.
2: 발도 가렵죠. 손바닥이나 이런 데도 가려운 적 있으세요?
3: 이쪽.
1: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알아봤다는 환자. 가려움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피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2: 이게 이제 결절성 양진이라는 질환인데 결절성 양진이 예전에는 이제 그냥 이게 긁어서 심해지고 심해니까 또 긁고 막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는 질환이거든요.
1: 긁어 생긴 상처들 사이에 동그란 결절이 결절성 양진이다. 환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심각한 가려움증이다. 참지 못해 긁게 되면 긁는 순간엔 통증과 촉각 사이의 가려움 신호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긁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증가한다. 또한 가려움과 관련된 면역 신호가 증가하면서 감각신경은 더욱 예민해진다. 이런 가려움과 긁기의 악순환이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단단한 결절이 생기는데 이것이 결절성 양진이다. 이렇게 되면 스치는 자극에도 가려움증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 표피 내 신경 섬유의 분포와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려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계가 과민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뇌와 척수의 가려움 회로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긁는 것을 참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상태가 심각해진 건 그가 앓고 있는 당뇨병 때문일까?
2: 당뇨병은 그 자체가 가려움을 유발하기보다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여러 대사장애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악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와도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정강이에 나타나는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는 당뇨병성 피부병이라는 질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가려움증이 계속 긁었을 때 피부에 약간 이제 구멍이 나면서 두꺼워지는 경증의 가려움증이 계속 심한 가려움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는 환자. 당뇨병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4: 콩팥 기능이랑 간 기능이랑 뭐 다른 이런 거 확인해보고 그리고 혹시 약물에 의해서 알레르기 수치가 올라갔는지 그런 다른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있는지 그런 거 먼저 확인해보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약 잘 써드릴게요. 이렇게 방치하면 더 가렵거든요.
1: 최근 가려움증으로 나타난 심각한 결절성 양진 치료에 생물학적 제제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절성 양진 환자들은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들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감각신경에 직접 작용해 가려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 이때 생물학적 제제를 주사하면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차단해 가려움 신호를 억제할 수 있어 치료에 효과적이다. 결절성 양진이 심각한 환자들은 냉동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액화 질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조직을 얼렸다가 해동시키면 단단한 결절성 양진을 제거할 수 있다. 가려움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다. 하지만 가려움이 심해 긁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너무 극심한 가려움증을 느낄 때는 먼저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수건이나 냉찜질 팩을 얇은 천으로 감싸서 가려운 부위에 댑니다. 하지만 이제 얼음 자체를 대면 이제 너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너무 차가운 것을 대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가려움증이 좋아지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상처나 어떤 그런 온도 감각에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피부 감각을 좀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나 연고를 충분히 발라주고 45도 이하의 좀 따뜻한 찜질팩, 이걸 5분 정도 짧게 자극을 줍니다. 다음에 냉찜질팩을 같이 이렇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감각과 냉감각을 이용해서 가려움 신경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서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0: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 잃었던 것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말이다. 김성곤 씨는 정확한 병명조차 모른 채 30여 년간 가려움증에 시달려왔다.
1: 많이 가렸죠. 진짜 많이 가려웠죠. 손을 묶어두지 않는 한 자꾸 가려운데 손이 간다. 손이 간다는 것은 자꾸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딱지가 앉아 있어도 딱지를 떼가면서도 가려, 에? 이렇게 헤비 파야 이게 풀릴 정도로 이렇게 가려워요. 한 30몇 년을 이렇게 무척 고생했어요. 뭐 진짜 200원, 저백원 다 다녀봤고 한데 좋다는 의원들까지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다 그 스테로이드라 그러죠. 이 잠시 멈추는 고통 외에는 치료를 제대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0: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가려움증을 잠재우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신장에 이상이 나타나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이식 후 거부받

0: 반응을 없애기 위해 하루 두 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김성곤 씨. 가려움증 치료를 포기하고 있던 그가 김효원 교수를 만난 건 우연이자 행운이었다.
1: 제가 일을 하다가 그 화상을 입었습니다, 팔에. 김효원 교수가 파견을 나왔던 거예요, 그때. 참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러 다닌 거죠.
0: 체계적인 검사를 받게 되면서 비전형적 아토피 피부염과 결절성 양진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다. 심각한 상태였지만 약을 복용하고 연고를 바르며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6개월 만에 피부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1: 자국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0: 김성곤 씨는 요즘도 2주에 한 번씩 직접 치료제를 주사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적인 생물학적 제제다.
1: 지금은 해 뭐 일반인이나 전혀 이상 없는 일반인이나 똑같아요. 지금 뭐 아예 손이 안 가니까. 전에는 손이 쉴 잠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가려울 때는 손이 가만히 있질 못했는데 지금은 손이 심심해요.
0: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1: 도일거리로 그냥 조금씩 가는 거죠.
0: 가려움에 잠 못 들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김성곤 씨는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그저 감사하다.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을 겪는 환자들에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병이다. 노인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 항암치료를 받으며 가려움증이 시작된 환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가렵다는 환자. 임신 중 가려움증이 시작된 환자. 나는 왜 가려운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받는 것. 그것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가려워 긁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명의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2: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 면역, 감각신경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가려움을 만들고 증폭시켜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대체 나에게 왜 가려움이 나타났는지 숨어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렵거나 피가 날 때까지 긁는다면,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결절이 생긴다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3: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4: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 뇌혈관이 막히면 뇌조직은 3분 이내에 뇌손상이 진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뇌졸중 치료를 시간에 의해서만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최근은 여러 가지 뭘 활용해서 치료 제한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6: 빨리 회복해서 어머니랑 여행이나 한번 가고 싶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진! 미용지영 화진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 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한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야 깨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언제 먹어도 탐나는 황금 레시피.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다. 썰고 무치면 끝인 초간단 반찬. 콩나물과 파프리카를 겨자 소스에 버무려 시원하게 먹는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부터 집에 남은 버섯 여기 모여라. 버섯의 매력에 푹 빠질 볶음 요리. 은은한 버섯의 풍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둠 버섯 볶음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유의 단짝 강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1: 선생님, 이 지갑이 가벼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식재료는 당연 콩나물이죠. 이 콩나물밥 그리고 국, 무침의 레퍼토리가 지겨웠다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냉채 요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뭐 콩나물 이렇게 듬뿍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오이랑 파프리카, 네. 또 게맛살까지 넣어서 이제 무쳐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요,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연겨자, 그리고 식초, 또 다진 마늘 소금 넣어주시고 또 대체 감미료 알룰로우스까지 해서 이렇게 새콤달콤 매콤한 양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자주 먹는 이 콩나물 무침을 좀 더 색다르게 즐겨보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기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그럼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네, 우선 콩나물을 좀 아삭하게 데친 후에 물기를 빼놓을 거라서 콩나물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1: 자, 콩나물 데칠 때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네. 뭐 뚜껑을 덮고 데쳐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분도 있고 뚜껑 안 덮어도 된다는 분도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일단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네. 하나로만 쭉 가는 거예요. 덮으려면 끝까지 덮고 네. 열으려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놓으시면 돼요. 네. 근데 처음에 어느 정도 이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끝까지 열고 데치는 게
1: 편하죠.
2: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죠.
1: 그렇죠.
2: 그래서 이렇게 팔팔 물이 끓을 때 네. 여기에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1: 콩나물. 네.
2: 꼬리랑 머리 다 붙어 있는 채로 사용을 할 겁니다.
1: 거두절미 없이.
2: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쳐주는데 네. 중간에도 뚜껑을 덮으시면 콩나물 비린내가 나니까
1: 그대로
2: 끝까지 열어주세요. 예. 네. 또 너무 빠르게 얹으면은 또 안 익어서 비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1: 기본적으로 한 1분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
1: 그렇죠. 그렇죠.
2: 네.
1: 자. 이렇게 해서
2: 건져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건져내면서 네. 그리고 식히면서 이 남은 열에 의해서도 이 콩나물이 계속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생각보다는 약간 한 템포 빨리 건지시는 게 좋고요.
1: 네.
2: 아, 요 상태에서 빠르게 식히고 싶다 그러면 넓은 쟁반에다가 확 펼쳐서 말리시면 좋고요. 네. 또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살짝 담궜다가 꺼내시면 급격하게 식히기 때문에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이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좋죠.
2: 그렇죠. 이 식감이 또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서 이 냉채 같은 경우에는
1: 맞아요.
2: 이렇게 해서 물기 충분히 털어내시고
1: 네.
2: 자, 이렇게 좀 물기를 빼놓을게요. 채반에 건져가지고.
1: 이렇게 물기까지 빼놓고
2: 네.
1: 저희는 이제 재료 손질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자, 냉채와 정말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네, 우선 파프리카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길이를 좀 맞춰서 썰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두께도 콩나물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서
1: 네.
2: 자, 이렇게 씨 부분 제거를 하시고
1: 네. 파프리카도 굉장히 네.

0: 또 좋은 영양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고 저는 이제 파프리카는 그냥 과일처럼 많이 먹거든요.
1: 그렇죠. 여기 있다가 뭐 장 찍어가지고 드셔도 예. 맛있고 파프리카는 이제 색마다 좀 영양 성분들이 다르니까요. 네.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좀 섞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썰면은 조금 더 썰기가 편하거든요.
0: 네.
1: 이렇게. 안쪽이 과육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네. 껍질은 좀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칼이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뒤집어서 썰어주시면 이렇게 폭을 맞춰서 썰기가 조금 편하고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란 파프리카는 진짜 약간 과일 맛이 나서 네. 냉채에 들어갔을 때 뭔가가 이렇게 뭐 뭔가 상큼한 맛을 내주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다른 맛을 또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노란색 파프리카 오늘 준비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콩나물도 노란색, 또 주황색은 게맛살이 또 주황색이고 네. 또 오이의 초록색까지 해서 이렇게 색감도 굉장히 또 잘 어울리니까요.
0: 맞아요. 이렇게. 눈으로도 먹고 맛으로도 먹고.
1: 네, 골고루 또 좀 색이 배합이 좋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사실 입맛이 없을 때 물론 네. 매콤한 것도 맛있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먹는 냉채가 땡길 때가 많아요.
1: 네, 그리고 뭐 데친 콩나물이라든지 또 채 썰어서 크기를 맞춘 이런 반찬처럼 드실 수 있는 채소 요리가 있으면은 네. 또 고민하지 않고 매일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이렇게 제가 안에 씨 부분은 좀 제거를 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렇게 묻히다 보면은 수분이 씨 부분은 많고 또 쉽게 물릅니다.
0: 맞아요.
1: 이 부분은 이제 만들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씨 제거를 했고요.
0: 저도 이제 예전에 콩나물 심부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1: 맞아요.
0: 오이 심부름도 많이 하고.
1: 예전엔 봉투에 팔지 않고 이렇게 얼마어치 주세요. 그럼 맞아요. 잡아줬잖아요.
0: 예, 예.
1: 네. 아직까지도 그래도 콩나물은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식재료죠. 다른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0: 네.
1: 네.
0: 확실히 이렇게 채소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로 몸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그리고 이제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드시면 네. 영양 성분을 굳이 뭐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아, 좀 색별로 먹어야 되겠다라고 신경만 쓰셔도
0: 네.
1: 좀 비타민을 골고루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0: 그러게요.
1: 이렇게 오이는 파프리카랑 비슷한 두께로
0: 네.
1: 썰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얇게 썰면은 또 양념이랑 묻혔을 때 또 숨이 쉽게 죽기 때문에
0: 네.
1: 좀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싶어요, 오늘은.
0: 그렇죠. 냉채니까 또 아삭아삭하게. 자,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함께 맛있게 먹을 우리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1: 우선 이렇게 조금 수분이 적은 재료부터 네. 풀어주면은 잘 섞이거든요.
0: 네.
1: 이렇게.
0: 근데 요즘은 연겨자가 잘 나와서 그러는데
1: 네.
0: 예전에는 이 겨자를 이렇게
1: 발효를 시켰죠.
0: 발효한 게 연겨자라고.
1: 네, 맞아요.
0: 예?
1: 분말 겨자가 예. 파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만들 때는 뜨거운 물로 으깨가지고 발효가 되면 찬물을
0: 예.
1: 섞어가지고 좀 아린 맛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예. 썼는데 지금은 뭐 전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0: 예.
1: 또 편리하게 그런 치약처럼 튜브 형태로 나와 있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1: 근데
0: 지금
1: 편리해졌죠.
0: 여기 양념에 네. 넣으신 게 뭐예요?
1: 뭐 감미료이죠. 설탕 대체 감미료인데
0: 네.
1: 저는 오늘 알룰로스를 사용을 했거든요. 설탕이랑 네. 당도는 한 8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0: 네.
1: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그런 감미 대체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0: 네.
1: 체내에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당이 높으신 분들 조심해야 되는
0: 예.
1: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체 감미료를 사용을 하시면 좀 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설탕을 또 대신해서
1: 네.
0: 자, 집에 설탕 갖고 계시면 설탕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맞습니다. 설탕으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0: 냉채에 또 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1: 네,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식초, 그 다음에 예. 소금간.
0: 이거 해파리 냉채에서 봤던 비슷한 거죠?
1: 네, 맞아요. 해파리 냉채, 해파리를 여기에 이제 버무리시면 또 해파리 냉채가 되는 거고,
0: 예.
1: 뭐 집집마다 해파리 냉채 자주 해먹기는 좀 힘들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여기에 저는 천사채 있잖아요.
0: 네.
1: 천사채만 더 넣고 묻히셔도 돼요.
0: 기호에 따라서.
1: 네.
0: 근데 보기만 해도 벌써 입맛이 도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 양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네. 이렇게 양념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 보관 한 달 정도 하실 수 있어요.
1: 예, 보관은 따로 한 달씩 할 수 있는데.
0: 네, 냉장 보관 해놓으실 수 있으니까 네. 뭐 몇 배 만들어가지고 채소 썰어서 금세 무쳐 드셔도 될 것 같아요.
1: 자, 그럼 한번 오늘 무쳐볼까요?
0: 네. 네. 콩나물, 오이, 네. 파프리카 다 한꺼번에 넣을게요.
1: 그럴까요?
0: 그리고 게맛살은 좀 부서지기 쉬우니까 마지막에 넣고 슬쩍 예. 무쳐보겠습니다.
1: 슬쩍.
0: 그리고 뭐 조금 고급스럽게 하시려면 네. 뭐 전복 같은 거 예, 좀 데쳐가지고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근데 게맛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하고 게맛살 마지막에 네. 넣어서 묻혀주세요.
1: 근데 뭔가 반찬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샐러드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반찬처럼 무쳐내기도 하는데 네. 그 양상추를 한 장씩 뜯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컵처럼 해서 예. 1인분씩 담아내셔도 아. 예, 핑거푸드처럼
1: 맞아요.
0: 손님 오셨을 때 담아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좀 길쭉하게 담아보겠습니다.
1: 제가 이렇게 겨자소스 정말 좋아하는데
0: 분침이 돋죠? 네, 벌써?
1: 네. 네. 저는 진짜 잘 먹거든요, 이거.
0: 저도 요 매콤한 툭 쏘는 맛이 참 좋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겨자만의 또 매력이 있죠.
1: 저는 남은 이제 국물도 이렇게 숟갈에 떠서 같이 채소랑 같이 먹거든요. 이렇게
0: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예, 예. 네, 네.
1: 오늘 또 유독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타원 접시에 담으니까 조금 더 색다르죠.
1: 그러게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일단 몸에도 채소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1: 저는 오리고기 먹을 때도 같이 먹었던 적이 있어요.
0: 아, 네. 오리고기랑도 잘 어울리죠.
1: 그쵸?
0: 겨자가. 네.
1: 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노랑 파프리카는 채 썰고 오이는 4등분한 뒤 실을 제거하고 채 썰어줍니다. 오이 씨에는 수분이 많아 쉽게 무르기 때문에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연 겨자, 다진 마늘, 알룰로스, 식초, 소금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소스에 콩나물, 오이, 노랑 파프리카를 넣어 무치다가 게맛살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쫄깃쫄깃 맛있는 버섯이 총 출동한 반찬인 것 같은데요. 모든 버섯 볶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버섯은 사실 뭐 최근에는 구하기 쉽잖아요. 네. 여러 가지 버섯이 있는데 네. 가장 또 편리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새송이 버섯이랑 오늘 표고버섯 준비를 했고요. 네. 여기에 양파, 당근, 네. 그다음에 매콤한 맛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그리고 돼지고기 등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 버섯과 채소가 모두 잘 어울리는 양념도 궁금한데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0: 네, 양념 보시면은요. 네. 일단 이제 볶아줄 때 사용하는 포도씨유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간장 하고 맛술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알룰로스 대체 감미료죠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마늘을 좀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마늘 향을 내기 위해서 통마늘을 좀 두드려 사용할 거예요. 다진 마늘 아니고 통마늘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금 후추랑 참기름 필요합니다.
1: 버섯의 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반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어떤 과정부터 하면 될까요?
0: 모든 채소들을 좀 적절한 크기로 썰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네. 채소 먼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네. 네, 우선 펴고를 썰어 줄 텐데 네. 한 5mm 정도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 주시면 돼요.
1: 오늘 생펴고인가 봐요.
0: 네, 생펴고고요. 이렇게 이제 기둥은 떼어낸 상태고 여기 네. 갓 부분 그리고 기둥 부분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 부분만 제거를 하시고 기둥도 썰어주시면 돼요.
1: 네. 자. 정말 이제 버섯의 식감과 향은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이 표고 버섯과 새송이 버섯 준비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럼 만약에 집에 다른 버섯들 있으면 사용이 되는 거예요?
0: 네. 뭐 느타리 버섯도 예. 많이 팔고 또 팽이 버섯도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런 버섯들 조금씩.

0: 남아있다면 다 넣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만가다버섯도 있으면 혹시.
0: 그렇죠. 만가닥버섯도 많이 팔죠.
1: 예.
0: 아, 그리고
1: 네.
0: 통마늘을 좀 두드려가지고요. 향은 살리고,
1: 네.
0: 또 마늘 다진 게 들어갔을 때 조금 쉽게 타기도 하고, 향이 우러나오기 전에 이제 팬 바닥에 붙어가지고 좀 쉽게 타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두드릴게요.
1: 아니, 이런 재료를, 같은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냐에 따라서 향도 조금 더날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또 완성된 음식의 그런 담음새도 달라질 수 있고 해서
1: 예.
0: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면은
1: 예?
0: 마늘 통으로 씹히는 맛도 또
1: 맞아요.
0: 예, 별미거든요.
1: 분위기도 있고.
0: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고기 썰어 볼게요.
1: 그럴까요? 여기까지 썰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느 부위죠, 선생님?
0: 등심이에요. 이제
1: 등심.
0: 살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보통 이제 등심은 우리가 돈가스 할
1: 맞아요.
0: 때 이렇게 두드려진 거는 팔 거예요. 이렇게 칼집이 들어있는 등심.
1: 네네.
0: 이렇게 한 장씩 파는데
1: 네.
0: 대략 이렇게 한 장이 한 100g 정도 돼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두장 준비를 해주시면 뭐 고기를 좀 넉넉하게 넣고 싶으시면 고기 양을 좀 늘리셔도 되고요. 오늘
1: 네.
0: 저는 이제 두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1: 너무 기름기가 많은 고기만 아니면, 물론
0: 네.
1: 넣어도 좋지만,
0: 네.
1: 좀 담백한 고기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버섯의 식감이랑 또
1: 네.
0: 이렇게 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기 단독으로 하면 조금 퍽퍽할 수 있는데
1: 네.
0: 이렇게 같이 버섯이랑 볶을 때는 뭐 등심이라든지 또
1: 네.
0: 안심
1: 맞아,
0: 부위.
1: 맞아.
0: 예.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1: 자, 이렇게 고기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푸짐해졌는데요.
0: 네. 고기도
1: 예.
0: 뭐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이랑 비슷한 크기로
1: 네.
0: 채 썰어 주시면 돼요.
1: 거기까지
0: 네.
1: 넣어보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맛있는 한번 양념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조그만 볼을 미리 달라고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0: 네. 제가 이제 다른 양념들은 따로따로 간을 할 텐데,
1: 네.
0: 미리 섞어두면 편리한 양념들이 있어요. 우선 이제 맛술하고요.
1: 네.
0: 그리고 알룰로스.
1: 네, 말씀해 주셨던.
0: 네. 그리고 간장.
1: 저기, 이제 알룰로스가 설탕 대신이죠.
0: 네, 설탕 대신에 이제 단맛을 내는
1: 네.
0: 그런 감미 대체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없으실 경우에 설탕을 쓰시면 됩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이걸 이제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1: 네.
0: 넣을 거예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볶아볼까요?
0: 네.
1: 자,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볶아볼 시간인데요.
0: 자, 포도씨유를 넣어주시고요.
1: 네.
0: 달구기 전에.
1: 마늘 달구기
0: 네,
1: 전에 처음부터
0: 차가울 때
1: 같이.
0: 넣어주세요.
1: 네.
0: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게 되면은 향이 충분히 우러나오기 전에 마늘이 타버릴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달궈지기 전부터 이렇게 넣고
1: 네.
0: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가열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섞으면서 서서히 향을 빼주시면 됩니다.
1: 맛있는 마늘의
0: 네.
1: 향을.
0: 만약에 다진 마늘을 넣었다면
1: 예.
0: 이미 이 상태에서 금방 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오늘 이렇게 좀 빻아서
0: 네, 한번 탁 내리쳐가지고
1: 내리쳐서
0: 큼지막하게.
1: 확실히 향이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0: 이제 고기를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1: 네. 자, 고기 넣고. 선생님, 고기는 얼마 정도까지 볶아주면 돼요? 얼마 정도까지 익혀줄까요?
0: 저희가 지금 센 불에서 넣었기 때문에
1: 예.
0: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이렇게 표면이 코팅되듯이 금방 볶아지고 있거든요.
1: 아, 표면만 이렇게.

0: 잘 익지 않는 재료부터 뭘까요?
1: 당근이요.
0: 예, 네, 당근 넣어주시고.
1: 네. 뭘 약간 넓게는 썰었지만 얇게 썰어서 네. 금세 익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그렇죠. 익히는 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네. 두께라든지 크기를 좀 그때그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당근이 익으면 익을수록 좀 더 빨개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색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색도 진해지고 또. 이렇게 기름이랑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네. 섭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오늘 요리에는 이제 꼭 들어가면은 좋을 궁합이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자, 그리고 네. 지금 불은 계속 센 불이에요. 네. 여기에 양파.
1: 양파 넣고요. 양파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볶다 보면 단맛도 올라오고, 그쵸?
0: 그쵸. 매운맛은 좀 사라지고. 네. 이 상태로 좀 맛있어 보이는데.
1: 그렇죠.
0: 이때 네. 우리 아까 섞어놓은 양념 있죠?
1: 네.
0: 요거를 넣어주시는데.
1: 양파 넣었을 때 네. 넣고 난 후에.
0: 어떻게 넣어주느냐. 네. 팬의 가상자리에.
1: 이렇게 두르듯이.
0: 네.
1: 또 다 넣으시지 않네요, 근데.
0: 네. 반만 넣고 이제 네. 나머지 채소 넣었을 때 또 반을 넣어줄 거예요.
1: 근데 이렇게 둘러서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0: 일단은 이렇게 팬의 열과 닿으면은요. 간장이 좀 이렇게 팬의 열기에 달궈지면서 네. 좀 캐러멜라이징화 된다라고 할까?
1: 예, 예.
0: 좀 이렇게 고소한 단맛처럼 올라오고요.
1: 네.
0: 볶음밥 하실 때도 밥에 붓는 게 아니라 달군 팬부터 부어주면은 간장 구워진 향이 굉장히 좋아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네. 버섯 넣겠습니다.
1: 네, 새송이 버섯,
0: 표고버섯.
1: 이 버섯이 들어가고 나면 또 이 맛있는 양념들을 쏙 빨아당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겉돌던 수분도 사라지지만 예. 조금 부족한 것 같다.

0: 여기에 저는 좀 매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씨까지 같이 넣을 거예요. 예.
1: 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냄새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0: 그렇죠. 매콤한 향이 들어가니까 예, 또 다르죠.
1: 어, 그리고 좀 촉촉하게 해서 먹으면 덮밥처럼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기름.
1: 네.
0: 자, 마지막에 둘러주면 네. 어, 향이 좋죠. 이제 불을 바로 끄시면 돼요.
1: 아, 바로 네. 끄고.
0: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1: 네. 자. 근사한 요리가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0: 네. 재료들이 예. 거의 비슷한 크기로 썰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히는 시간도 좀 가늠을 하시면서 네. 볶아주시면 수분이 양념을 넣은 것 외에는 재료마다 많이 나오지 않았죠.
1: 네.
0: 중간중간에 센 불에서 팬의 온도를 충분히 올려가면서 또 팬을 들지 않고 네. 볶아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무엇보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버섯도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먹을 수 있어서
0: 네.
1: 그리고 선생님 굉장히 볶음이지만 촉촉해요.
0: 그렇죠. 촉촉해 예. 보이고 다음날 드셔도 촉촉하면서 또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네. 오히려 어, 더 맛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모든 버섯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모든 버섯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과 새송이 버섯을 얇게 편 썰어주세요. 마늘은 칼로 으깨주고 돼지고기는 길게 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맛술, 알룰로스, 진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설탕의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는 당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건강에 좋아요. 팬에 포도시유를 두른 뒤 으깬 마늘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소금과 후춧가루도 넣어 볶아줍니다. 나박선 당근을 넣어 볶다가 채썬 양파를 넣고 양념을 절반 정도 빙 둘러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새송이 버섯, 표고버섯, 남은 양념을 넣어 볶다가 어슷선 청양고추,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모든 버섯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두반장만 있으면 5분 뚝딱인 맛있는 마파두부부터 영양만점 뿌리채소들을 듬뿍 넣은 뿌리채소 된장국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기대하시라. 새로운 마법템 상상의 날개를 펼쳐줄 아이들의 마법템. 무엇이든 원하는 것.

0: 그리고 이건 마법 3D 펜으로 만든 안경.
1: 유빌리, 우리도 만들었어요.
0: 정말요?
1: 마법 3D 펜이 너무 재밌어서 유빌리를 위해 선물을 만들었어요.
0: 아니, 선물이라니.
1: 짜잔!
0: 어울리나요?
1: 우와, 유빌리 정말 멋져요.
2: 잘생겼다, 유빌리.
0: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시간 시작.
2: 오호. 짜잔! 공룡 완성!
1: 멋진 칼라똥이네.
2: 뭐? 잘 봐! 뭘로 보인다고?
1: 칼라똥.
2: 이런 거 없어도 잘 놀 수 있거든.
1: 우와, 우리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쭈삐쭈삐쭈삐쭈.
3: 군터도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1: 됐어, 혼자 잘 놀고 있겠지.
2: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그만할래.
4: 야, 거긴 너. 뭐 잊은 거 없어?
2: 누구야?
4: 여기야, 여기. 네가 방금 던졌잖아.
2: 던졌다고? 설마 네가 말한 거야?
4: 같이 놀기로 해놓고 잊어서 버리기야.
2: 대체 어떻게 된 거야?
4: 어디 보자. 무슨 일이야? 너무 축 처져 있잖아.
2: 그게...
4: 걔야! 누가 널 무시해? 아니면 뭔가 재밌는 게 필요해? 널 위해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공룡, 괴물, 자동차, 로봇 할만해. 이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 진짜 살아 움직이지. 어때? 내가 필요해?
2: 필요해.
4: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너는 내 부탁을 들어줘.
2: 부탁?
4: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2: 정말 멋진데?
4: 그럼 약속한 거다.
2: 응? 울트라 마법 3D 펜 등장! 야! 아직 놀라지 마. 내 슈퍼 울트라 마법 3D 펜은 살아 움직이게 해준다고.
1: 거짓말! 그건 그냥 마법을 부린 거잖아.
2: 그럼 진짜 마법을 보여줄까? 군피, 탑피, 군타츄! 짜잔!
1: 말도 안 돼!
2: 말이 안 되긴. 내가 직접 보여주는데.

0: 애들 화난 거야?
1: 얘들아, 도망가! 제발 그만!
2: 야, 친구들을 괴롭히면 어떡해?
3: 널 무시했던 녀석들이야. 친구가 아니라고.
2: 친구가 아니라고?
4: 그렇고 말고, 내가 너 대신 못된 녀석들을 혼내줄 테니 넌 계속 만들면 돼.
2: 그래도 친구들이...
5: 군타 공룡 좋다 핀.
2: 핀핀. 예, 그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4: 약속한 거 잊었어?
3: 이미 늦었단다.
2: 얘들아, 도와줘!
1: 이상한 마법 3D 펜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2: 몰라, 내 마법 3D 펜이 말을 걸더니 갑자기 변신했어.
1: 군타, 그런 마법 3D 펜이 세상에 어딨어?
3: 왜 없어?
4: 이 녀석도 안 되겠네. 일단 도망이다.
1: 도망치기 놔줄 것 같냐?
3: 메롱메롱메롱. 어, 잠깐만.
2: 너 꼼짝 마.
1: 안 되겠어. 마법템이 잘못됐을 때 해결할 방법이 어딘가 써 있을 거야. 제5장 마법템의 고장편. 그래, 찾았다. 어디 어디? 어?
0: 함부로 만지지 말고 로블리에게 문의할 것?
1: 그게 뭐야? 로블리가 알면 엄청 혼날 거야. 다른 방법 없어?
2: 어? 나한테 좋은 수가 있지. 받아라.
4: 간지른 거야?

0: 엄청 단단한 몸이야.
1: 큰다, 이건 말랑이 공이잖아.
2: 사라졌어. 어?
1: 교실을 나가는 적은 보이지 않는데.
3: 채, 실패야. 흠,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간다.

0: 딸!
1: 어? 어?
0: 딸!
2: 어, 바로 그거야! 얘들아! 지금이 바로 마법을 쓸 시간이야!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큐빗 큐빗 큐빗 슈! 주니! 도니! 현신!
3: 아, 못 찾겠네. 공놀이나 해야겠다.
1: 공놀이 핑!
4: 에휴, 벌써 난 다 잊은 거냐?
2: 군타, 너 정말 곰놀이만 하려는 거야?
3: 아이고, 깜빡했네.
1: 주시다 핑!
3: 이 녀석아, 맛 좀 봐라.
4: 잔기를 부려봤자 소용없다구.
2: 넌 못 알아듣지? 봉이가 뭐라고 하는지.
4: 알아들어서 뭐 할 건데?
2: 너는 이제 도가니 든 지뢰.
4: 뭐라고?
2: 자, 주피 주피 주피 주. 거져라!
1: 어쩜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
2: 얘들아, 지금이야! 봉이, 멋진 작전이었어.
5: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교실은 또 왜 이래요? 설마 실내에서 축구라도 했나요?
2: 그게 그러니까...
3: 죄송해요. 어? 제 마법 3D 펜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해서...
5: 아니, 마법 3D 펜이 왜 저렇게 변했죠?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니 그걸 믿었다고요?
3: 저 녀석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5: 예? 약속까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 어쩌잔 말인가요?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달콤하게 속이는 말을 믿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꼬셔요. 그러다가 확!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친절한 사람 말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악당으로 변한 마법 3D 펜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지요. 아,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의 칭찬이라고 쉽게 믿지 않는답니다.

여기가 우리가 찾던 바로 그곳이야. 어? 안녕, 곰마.

도대체 어떻게 찍는 거야? 너한테 정말 아무것도 못 맡기겠다. 자기 곰마, 이 세상 최

전문가는 다르다니까. 자, 돼지야, 이 멋진 사진 한번 봐봐. 뭐야, 아니 아니 멈춰. 음식은 사진부터 먼저 찍고 난 후에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곰마, 우리 소풍 즐기는 모습 좀 찍어줄래? 어서 곰마, 뭘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어. 돼지는 이런 소풍이 처음이란 말이야.

돼지가 마음에 안 든대. 각도가 예쁘지 않다나? 사진 다시 찍어야겠어.

이번엔 정말 잘 나왔네. 근데 예쁘진 않은 것 같아. 엄마,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우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엄마, 네가 찍은 사진 중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알지 너? 어쩜 이렇게 게을러졌니?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먹기만 하고 놀고 있잖아. 누군가는 네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완벽한 계획이 있지. 우리만의 비밀 도우미단이야.

야! 그건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여기서 도와준 건 바로 우리라고! 진짜 비밀 놈이는 네가 아니라 우리였다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괜찮아, 울지 마. 저 거짓말쟁이를 분명 혼내줄 수 있으니까.

있는 중이라고.

이제 정말 알겠지? 우리가 바로 진짜 비밀 노무였다니까. 토끼 저 녀석!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고마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몰래 도와줄게. 근데 이번엔 절대 절대 엿보면 안 돼. 뭐해 돼지야, 작전 시작. 내가 이 빵들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있겠지. 같이 나가서 마당을 한번 찾아볼까?
1: 모두 팔팔 신발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팔팔 엄마는 꽃밭을 찾아보지만 꽃밭엔 없죠.
0: 없네.
1: 팔팔 아빠는 손수레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습니다.
2: 없네.
1: 팔팔과 조지는 화분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죠.
2: 아무리 찾아봐도 페파 신발이 영 보이지 않는군.
1: 팔팔의 신발은 어디로 간 걸까요?
3: 이제 난뭘 신고 다니지?
0: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네 신발이 많이 낡아서 새로 사주려고 했어.
3: 그럼 빨간색으로 사주세요, 엄마.
0: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3: 조지, 난 새로 빨간 신발 살 거다.
1: 팔팔한 엄마가 신발 가게에 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0: 우리 페파 신발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요.
3: 빨간 신발이요.
4: 그래, 페파. 예쁜 새 신발을 찾아줄게.
3: 빨간색으로요. 아셨죠?
4: 알았어. 이런 거 말이지?
3: 새 신발이다.
1: 조지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2: 아이쿠, 우리 조지 잘하네.
3: 아빠, 새 신발 샀어요. 빨간색이에요.
2: 그래, 빨간 신발이구나.
3: 엄마, 제새 신발 예뻐요?
0: 그래, 예뻐.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고.
3: 조지, 누나 새 신발 예쁘지?
1: 모두 파파의 새 신발이 마음에 들었어요.
3: 전새 신발이 정말 좋아해요. 절대로 벗고 싶지 않아요.
1: 목욕을 할 때도 팔팔한 새로 산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에도 팔팔한 새 신발을 벗지 않았죠. 팔팔은 잘 때도 새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0: 페파? 그래도 잘땐 신발을 벗어야지.
3: 그냥 신고 잘래요. 새 신발 벗고 싶지 않아요.
0: 알았다. 잘 자라, 페파 조지.
3: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2: 잘 자라, 우리 예쁜 아기들.
1: 밤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다 젖었죠. 팔팔 엄마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아빠도 장화를 신었고, 조지도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팔팔은 새 신발을 신었네요. 조지가 풀밭 사이로 뜁니다. 팔팔도 풀밭에서 뛰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새 신발이 젖는 건 싫었죠.
3: 난 젖은 풀밭에 들어가서 놀수 없어.
1: 조지는 진흙 웅덩이에서 뜁니다. 팔팔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새 신발이 더러워질까봐 걱정이 됐죠. 엄마와 아빠까지 진흙 웅덩이에 들어가 즐겁게 진흙 튀기기를 합니다. 팔팔이 어디 가는 걸까요? 팔팔도 장화를 신는군요.

0: 비누 공방에서 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요. 유치원 잔치.
1: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파파 가족도 초대를 받았죠. 파파 친구들도 있네요. 고양이 캔디, 양수지, 강아지 데니, 토끼 레베카, 조랑말 페드로.
0: 친구들아, 안녕.
2: 안녕, 페파.
3: 유치원 행사가 열려서 신나.
0: 나도. 넌 뭐가 제일 좋아?
3: 네,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4: 난 풍선이 제일 좋아. 난 점프성이 제일 좋아.
0: 난 전부 다 좋아.
5: 페퍼 말이

0: 정답 같구나.
1: 나중에 봐, 베파.
2: 나중에 만나.
0: 조지, 넌 뭐가 제일 좋으냐?
2: 공룡.
3: 저런, 어린이 유치원 잔치엔 공룡이 없어, 조지.
0: 아마 공룡 풍선은 구해줄 수 있을 거야.
3: 공룡 풍선을 불어주는 데가 있을까 몰라요.
0: 물론 있을 거야.
2: 조지랑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데 가도 돼요?
0: 그럼.
4: 이모 토끼가 호랑이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3: 자, 수지, 너도 이제 호랑이 같구나.
2: 고맙습니다.
5: 네.
2: 와, 수지, 네 얼굴 멋있다. 고양이 얼굴이야?
1: 아니야, 난 호랑이야.
5: 네.
3: 페파, 얼굴에 그림 그리러 왔니?
2: 네, 맞아요. 저는 코끼리요.
3: 어쩌나? 코끼리는 잘 못 그리는데? 호랑이는 안 되겠니?
2: 네, 좋아요. 호랑이요.
3: 자, 페파, 너도 이제 호랑이야.
2: 난 호랑이다.
3: 조지, 넌 뭘 그리고 싶니?
2: 공룡.
3: 공룡? 공룡 대신 호랑이 얼굴을 그리도록 하자.
2: 난 호랑이야.
1: 나도 호랑이다.
6: 미야옹.
2: 호랑이는 그런 소리 안 내.
1: 네가 어떻게 알아?
2: 호랑이는 아주 큰 고양이거든.
6: 미야옹.
2: 나도 고양이고. 캔디, 호랑이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래? 좋아.
7: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2: 호랑이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호랑이는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소리를 내.
3: 여기들 있었구나. 어머나, 모두 호랑이들이네.
2: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줬어요. 아웅.
3: 호랑이들아, 다음엔 뭘 하고 싶니?
2: 공룡.
0: 맞아. 조지한테 공룡 풍선을 찾아줘야지.
3: 너희들도 모두 같이 가자.
8: 맞아!
3: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풍선을 받으러 왔어요.
9: 어서 와요. 여러 동물 풍선이 많이 있어요.
2: 저는 코끼리 풍선 주세요.
9: 여기 있다, 페파.
2: 전 캥거루 풍선이야.
1: 전 사자 풍선이요.
2: 원숭이 풍선이요.
1: 앵무새 풍선이에요.
9: 그래요, 여기 모두 있어요.
0: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조지는 공룡 풍선을 원하는데 있나요?
9: 아유, 저런. 공룡 풍선은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좋죠?
0: 조지, 걱정 마. 아빠가 만들어줄게. 기다란 풍선 두 개만 주시겠어요? 모두들 잘 봐요.
4: 아빠가 긴 풍선 두 개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0: 됐군. 이게 뭔지 누가 맞춰볼래?
2: 캥거루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이건...
2: 공룡.
0: 맞아요. 공룡이에요.
4: 아빠가 풍선으로 공룡을 만들었어요.
2: 공룡. 이제 장난감 성에 가요.
4: 팔팔한 장난감 성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모두들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았죠.
2: 이렇게 재밌는 어린이 행사는 처음이야.

0: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나 이쪽 찾아봐야지.
1: 코가 납작해진 토끼?
0: 어? 왜 코가 납작해졌지? 어? 설마 코에 바위라도 꽝 하고 떨어진 건가?
1: 에이, 설마. 이 책을 읽으면 왜 코가 납작해졌는지 알겠지?
0: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1: 옛날에 숲에 잘난 척하는 토끼가 살았어요.
2: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날쌘 토끼. 누구도 날 못 당하지.
3: 우와, 토끼, 너 진짜 빠르다. 너 나랑 경주할래?
2: 어? 누구? 나랑?
3: 응, 토끼, 너랑.
4: 토끼한테 물어봤어? 토끼가 뭐래?
3: 토끼가 콧방귀를 끼더라고.
0: 콧방귀를 끼더라고? 뭐? 콧방귀? 응? 코로 방귀를 낀다는 건가?
1: 코로 어떻게 방귀를 껴?
0: 그러게, 어떻게 끌까? 원한다면 보여주지. 끼어라, 뿅크크!

0: 혹시 너 지금 코로 방귀 낀 거야?
1: 아, 갑자기 왜 코에서 방귀가? 뭔데?
0: 냄새 좀 피해!

0: 우와! 콧방귀라는 게 이런 거였어? 아니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콧방귀를 끼다의 뜻을 모르면 너희들은 책을 이대로 덮게 될 것이야.
1: 코에서 방귀가 나오다니. 너무 이상해.
0: 아, 나 알아. 방귀 전문가 뿡뿡 박사님한테 물어보자. 댕댕지기지기 댕댕지기지기 뿡뿡 박사님.
2: 네, 방귀 전문가 뿡뿡 박사입니다. 뿡뿡.
0: 방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2: 천원 잘 하셨습니다. 어머, 어머, 수줍게 웃는 듯한 피식 방귀? 오토바이 방귀? 천둥 소리 같은 우르릉 빵빵 방귀? 방귀, 엉덩도 내는 소리의 예술.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뽕뽕.
0: 뽕뽕. 그럼 박사님, 콧방귀는 어떻게 끼는 건가요?
2: 콧방귀요? 어머, 어머, 어머! 전 엉덩이 방귀 전문입니다. 흥!

0: 어? 박사님? 아, 박사님! 우와, 지금 박사님 우리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야?
1: 그런 것 같은데? 어? 잠깐. 아까 토끼가 거북이한테 흥! 뚱뚱 박사님이 우리한테도 흥! 흥? 지금 이거, 이런 상황.
0: 아, 그게 콧방귀를 뀌는 건가? 흥! 하고 들은 채 만 채 무시하는 거?
1: 어, 맞는지 계속 읽어보자.
0: 으, 그래, 그래.
2: 저 상태로 경주할 수 있을까?
3: 어이, 그러기, 너한테 콧방귀를 끼더니.
1: 그렇게 널 무시하더니.

0: 뭐지? 오, 경주하려나 봐.
1: 누가 이길까?
0: 점점 재밌어지는데?
1: 안 돼! 더 못 잊게 해야 하는데! 두두둔! 출발!
2: 그렇게 느리면서 나한테 도전하다니! 곱빼기가 절로 나온다, 야!
3: 영, 차.
2: 그럼, 열심히 해봐!
3: 영, 아, 차.
1: 진짜 느리네.
3: 영, 아.

0: 보이지도 않네. 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좀 쉬었다 갈까? 오! 자, 라라.
1: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0: 깜빡 좋았네. 설마 거북이 아직 안 지나갔겠지?
2: 지나간 지 한참 됐는데.
3: 불이 떨어졌다고? 어디? 어디? 어디?
4: 그럼 받치는데?
3: 역시 진짜 불이 떨어진 줄 아네. 그렇다면 떨어져라 뿅크크.

0: 아니 풀이 어디에서 떨어진 거지? 아니 날라왔나?
1: 그러게. 이야기 너무 이상해.
2: 이상하지? 이상하면 덮으라고. 덮어!
3: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2: 또 크크!
3: 지아야, 가자! 어서 토끼를 구하자!
1: 좋아!
3: 딩딩딩딩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우리가 꺼줄까? 꺼져라!
1: 안 꺼졌잖아! 아, 뜨거워! 빨리 꺼져, 빨리!
3: 발에 불 떨어지다! 뜻을 알아야 꺼질 텐데!
1: 빨리 꺼줘! 거북이도 따라가야 하는데! 급하다,
4: 어떡하지? 빨리 꺼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빨리 꺼야 하는데.
1: 빨리 꺼줘.
4: 시간은 없고 뜻은 뭐라고.
1: 어떡해.
3: 아하! 지아야, 알 것 같아. 발등에 불 떨어지다. 지금 우리처럼 엄청 다급한 상황을 표현한 것 같은데.
4: 오, 진짜 발등에 불을 빨리 꺼야 하는 것처럼 아주 급할 때 쓰는 말?
3: 그렇다면 발등에 불 떨어졌네.
4: 시간이 없어. 급하다, 급해.
3: 불꽃이 사라졌다. 이야.
4: 일어나서 경주마저 해야지.

0: 역시 책이 점점 재밌어지는걸. 안돼, 책 다 읽게 둘 순 없어. 나도 발등에 불 떨어졌네. 둘 셋 뿅.
1: 발등에 불 떨어진 토끼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거북에게 지고 말았어요.
2: 아, 중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3: 그러게, 누가 방심하래.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제 아무리 빠른 토끼도 이길 수 있어. 거북이, 너 정말 멋졌어.
0: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콧방귀 뀌며 무시하더니 쌤통이다, 쌤통! 토끼 코가 납작해졌네!
2: 내 코가 왜 납작해? 나 코 오똑하거든!
0: 납작, 납작, 뿅끼끼!
3: 토끼, 너 코!
2: 응? 내 코가 왜?
3: 자!
2: 어? 내 코! 내 코에 납작해졌어! 나 몰라!
4: 토끼야! 토끼가 빠르긴 하냐?
2: 너 코가 어떻게 된 거야?
5: 저 쥐가 그랬어요.
4: 쥐?
0: 내가 아직도 쥐로 보이니? 짠! 낙당 크크지롱!
4: 크크! 깜빡 속았군!
0: 내가 내는 문제를 못 맞히면 토끼는 영원히 납작코로 살게 될 거다.
2: 나 어떡해.
1: 우리가 꼭 맞출 테니까 걱정 마, 토끼야.
0: 쉽지 않을걸. 코가 납작해지다. 무슨 뜻일까?
6: 아까 잠만 안 들었어도.
0: 1번 후회하다.
2: 날 센 토끼라고 친구들한테 잘난 척 엄청 했는데. 창피해.
0: 2번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4: 흥, 토끼한테 물어보면 되지.
1: 그래, 토끼야.
4: 에?
2: 나 여기 있어.
3: 오, 도도도도, 토끼, 너 거기서 뭐하냐?
2: 몰라, 코가 납작해져서 그런가 자꾸 숨게 되네.
1: 괜찮아, 얼른 나와.
2: 아니야, 나 그냥 여기서 말할게.
0: 코가 납작해져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나 봐.
4: 크크. 정말? 네가 저렇게 만들었잖아.
1: 그니까. 아, 코가 납작해지다. 토끼처럼 저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가 죽는다는 뜻?
0: 헛! 나의 실수!
4: 자기가 문제되고 자기가 답을 알려주다니. 앞으로 너를 허당크크라고 불러주지.
0: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1: 그렇다면 정답은 2번.
4: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0: 정답은 2번.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예로부터 코는 자신감을 나타냈지. 그래서 코가 납작해지다라는 말은 자신감을 잃고 기가 죽다 라는 뜻이지.
3: 두두두두. 그러니까 누가 잘난 척하네. 아무튼 토끼 코가 아주 납작해졌네.
1: 쥐가 많이 죽었네.

0: 잘 만들었다고 엄청 잘난 척 하더니 크크 너도 코가 납작해졌냐?
1: 에이, 기죽어 돌산!
0: 잠깐! 갈 땐 가더라도 이건 맞고 가시죠? 킹딩몽 파워!
1: 네, 다섯! 뿅!
2: 와! 그 후 토끼는 잘난 척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0: 기억하지 마, 제발.
1: 제발 기억해.
0: 안 돼.
1: 제발 기억해.
0: 안 돼.
2: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3: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최고영웅 헌개맨. 친구들 안녕. 번개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1: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2: 조그마님! 조그마님!
3: 우리가 찾았지요!
1: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죠!
4: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1: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4: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3: 히히히히히.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1: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4: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지. 까뽕. 괴물이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5: 역시 천재.
4: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5: 찍찍.
0: 사화 빛바랜 금메달.
6: 무범이 작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같이 셌어.
7: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8: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6: 내가 운동 좀 하지.
9: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초능력?
6: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7: 그거 내 실력이야.
9: 실력?
10: 실력은 무슨?
6: 몸이 진짜 실력이야.
5: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9: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0: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1: 같이!
0: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11: 예!
9: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6: 닭 싸우는 거 못 봤어? 사랑이 놀아줘.
9: 됐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0: 자, 준비.
9: 저거 내가 가져간다.
0: 조심조심.
9: 모범 받아! 태평왕 받아!
6: 모범이를 국가대표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줘.
9: 좋았어!
6: 우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0: 오, 잘하고 있어! 우와!
6: 오! 오! 오! 아, 플레이어! 아, 멈춰!
0: 어머!
6: 어머!
9: 아하!
6: 어? 깜짝이야! 아! 아! 멈춰!
0: 어머, 괜찮아?
8: 회원장님, 한번 됐어.
0: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7: 사람이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0: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7: 보석이요?
0: 응.
7: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0: 오. 아. 아, 그렇지? 없지?
7: 뭐예요, 한방에쌤. 장난이나 치고.
0: 아, 그게 아니고.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7: 우리 한방에쌤. 놀리긴 하고. 티라노사우루스?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파라사우룰로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11: 처음 봐.
12: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13: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7: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13: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7: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11: 하긴 어딜 가지?
12: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13: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7: 아, 진짜 돈 없다니까요?
13: 돈 말고 아무 보석 내놓으라고.
7: 보석이요? 아,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 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아까처럼 안 되네.
13: 갑자기 닭싸움하면서 아무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2: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리 속지 않지.
11: 쥐쥐
5: 펑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14: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당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5: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0: 짜잔.
14: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5: 그렇지,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0: 좋아해.
14: 좋았어.
5: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번 범이 못 범이 봤어요?
0: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5: 그러니까.
0: 분명 여기에서.
12: 반짝거리는 거 암흑보석 내놓으라지.
8: 자꾸 무슨 보석을 달라는 거예요?
15: 거짓말이지. 암흑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16: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9: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17: 와, 완전히 작아.
0: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자!
15: 찍찍 마법
12: 불을 뿜으라지.
9: 번개맨 조심해요.
0: 번개 쉴드.
15: 어머나 불이야.
0: 가짜는 사라져라. 번개
7: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12: 또 망했지.
15: 돼지.
12: 무사해서가.
8: 엄마 괜찮아?
9: 응, 이제 괜찮아.
3: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9: 미안해, 나 때문에.
0: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더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18: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다 따다니 진짜 기특한데?
14: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9: 뭐... 그냥.
18: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14: 안 돼!
18: 사랑아?
14: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18: 아니, 사랑.
9: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14: 몰라.
9: 이걸 어쩌지?
0: 아무 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9: 아, 누구한테 좀 털어 놓고 싶다.
8: 어? 핑키! 내 비밀도 말해줄까?
9: 아니야.
3: 뭐지? 잡았다! 개맨아! 도와줘!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 개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봐.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그래?
11: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1: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1: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잡아 못하겠네?
10: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2: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13: 우와!

0: 조절.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꿈이다. 어?
2: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0: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1: 아, 네 조금만님 잠깐만요. 아, 여기
0: 멈춰. 어때? 어때?
1: 네.
0: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0: 아, 번개맨밖에 없지! 띡띡!
2: 와, 번개맨과 한 번개.
1: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2: 그럴지도?
0: 아,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1: 그런 거였구나!
0: 만약 저 뾰족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3: 찍찍찍!
1: 네, 네, 조그만님!
4: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4: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목에서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4: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3: 잡았다!
4: 얘는 누구야? 일어나! 올라오라고!
1: 됐다!
2: 알지?
1: 모르지? 멀리멀리 가지!
4: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2: 까먹먹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1: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2: 초능력을 발휘해 여길 찾아오겠지.
4: 개맨아, 도와줘!
5: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톤이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어딨어? 핑키!
5: 핑키야.
0: 핑키야.
5: 핑키야.
0: 핑키야.
5: 쏴. 핑키.
0: 핑키.
5: 금방 갈게. 기다려. 괜찮아?
4: 개맨아, 난 어. 괜찮아.
5: 어떻게 된 거야?
4: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동개맨?
5: 나와!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0: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1: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2: 나는 팠지. 그럼 이만.
0: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0: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1: 예?
2: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북치빡치기 북치빡치기 터뜨릴 테지!
3: 불난의 똥 냄새는 싫다고!
2: 어쩌지?
4: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2: 어? 안 해? 좋아. 그럼 5,
4: 4, 3,
2: 2,
5: 안 돼! 아이디 핑계 바뀌어라!
2: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피키! 괜찮아?
0: 다행이다.
4: 일단 도망가서.
2: 괜찮아?
4: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0: 다행이다.
2: 대신!
0: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2: 설아가. 너 여기는 어떻게
0: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5: 응, 다 봐요?
0: 아니 뭐
5: 형, 이거 핑키 들고 가져왔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0: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 번개로 변신하는 거.
3: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을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0: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3: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설마 사랑이가?
6: 한 번개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5: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0: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5: 내가 암호포서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0: 내 얘기가 아니구나.
5: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7: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5: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0: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5: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0: 어?
5: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7: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8: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5: 그런 거 없어. 번개쌤, 하나씩 먹죠.
7: 규칙이잖아요.
0: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건 다 봤어.
5: 나도 새우 좀 사줘.
8: 5g이 나보다 크든가?
5: 아빠,
8: 가요.
5: 나는 왜 빨리 안 가?

0: 어서 들어와. 얘들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친구야. 베트남에서 온 린.
1: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2: 안녕. 안녕.
3: 같이 놀자. 뭐야? 나도 같이 놀아. 나도! 나도! 받아라. 우와, 잘한다. 뛰어놀았더니 힘들다.
4: 잠깐 앉아서 쉬자. 어휴, 빨리 와.
3: 더 놀고 싶은데.
4: 패밀리.
3: 가족이구나.
1: 멍이.
3: 우와, 강아지다.
4: 특별방. 냥담란 말이.
3: 무슨 말이지? 달리기? 공놀이!
4: 아,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가 봐.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내일 또 놀아.
2: 내일 봐.
4: 아까 린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끝까지 못 들어서 아쉬웠어. 린도 답답했을 거야.
0: 우리 베트남어를 배워볼까?
3: 오늘 당장 배우기는 어렵잖아.
5: 그럼 영어로 이야기해볼까?
3: 린도 영어를 모르면 어떡하지?
5: 몸짓으로 이야기하면?
3: 아까도 해봤는데 잘 안 통했잖아. 아!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린이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
2: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생겼는데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거든?
0: 아하! 그런 거구나! 그럴 땐 좋은 방법이 있어!
3: 뭔데?
0: 인공지능 번역기!
4: 번역기?
0: 다른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1: 우와! 좋은데! 당장 써볼래!
2: 잠깐! 사용법부터 배워야지!
3: 아, 맞다!
2: 그런데 사용하기 어렵지 않아?
0: 생각보다 정말 쉬워! 친구와 이야기할 땐 대화 모드를 사용하면 돼! 우리 말은 여기, 린이네 말은 여기!
1: 린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공놀이도 하고 강아지도 보고 싶고!
5: 목률로 가운 아이점 예뉴나이
2: 뭔가 이상한데?
0: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나 봐.
3: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해봐. 같이 놀자.
5: 공조이네요.
1: 이제 린이랑 이야기할 수 있겠다. 우와! 안녕! 안녕, 린!
3: 어제 배운 대로 해보자.
1: 린, 오늘도 같이 놀자!
5: 공주이나요.
3: 늑다, 문세쩌 각방 샘 한 건건.
6: 좋아, 강아지 사진 보여줄게.
3: 우와! 뜰라몽, 또 특수 특별 몽.
6: 이름은 몽이야. 공놀이를 정말 좋아해.

0: 어제 니니 말하려던 게 이거였구나. 몽이가 공모리를 좋아한다고?
1: 예!
0: 그럼 우리 같이 놀자!
2: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번역한 거지?
3: 내가 알려줄게. 샤라랑! 인공지능은 아주 많은 말과 문장을 배우고 익혔어. 뜻이 같은 표현도 함께 배웠지? 인공지능은 배운 말과 뜻을 비교해 가장 알맞은 말로 바꿔주는 거야.
0: 많이 배울수록 더 잘 번역할 수 있겠네?
3: 맞아! 그리고 인공지능 번역기 앱을 사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같이 가자!
1: 좋아!
0: 여긴 어디야?
3: 여긴 미국이야!
0: 어? 미국?
3: 외국에서 실제로 번역기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0: 우와, 엽서 예쁘다. 니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뭐라고 쓸까?
4: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어때?
0: 그런데 베트남어를 모르는데.
3: 내가 도와줄게!
5: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하고 싶은 말을 말하면 원하는 언어로 바꿔줄 수 있어.
0: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와, 린이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너무 배고프다.
4: 태풍아, 따라와.
0: 어디 가게? 나 배고프다고.
4: 그러니까 따라와 보라고. 여기 봐, 과자가 이만큼이나 있잖아.
0: 우와, 맛있겠다. 빨리 사 먹자.
4: 그런데 다 영어로 써 있어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3: 이번에는 카메라를 써봐.
4: 사진만 찍었는데 번역됐어.
6: 나는 이거 먹어야지.
0: 나는 둘 다 먹을 거야.
7: 헬로. Are you enjoying your trip?
0: 이번엔 할 수 있어.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8: I'm from Korea.
7: Oh, great. Welcome.
8: 오, 좋아. 환영해.
4: 고마워요. Thank you.
0: 오늘 번역기 앱으로 외국인과 대화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이게 다 A와 I 덕분이야.
4: 고마워.
3: 별 저장 완료!
0: 좋아!
4: 다음 시간에도 A왕 I랑 파이팅!

0: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태풍아, 뭐 깜빡한 거 없어? 자연 관찰일지 숙제부터 해야지.
1: 아, 맞다.
0: 여기 있는 꽃 이름 다 알아가야 한다고? 완전 쉽네! 이 노란 꽃 이름은 뭘까? 개나리잖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럴 줄 알고 식물 도감을 가져왔지. 어? 안 가져왔네. 아! 그럼 검색해볼게. 근데 이름을 모르는데 뭐라고 검색하지?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꽃?

0: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1: 오,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하는데 어떡해?

0: 오늘은 꽃 이름이 궁금한 거야?
1: 응, 맞아.
2: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0: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아이 준비됐지? 그럼! 궁금한 꽃을 카메라로 찍어봐.
2: 우와, 사진만 찍었는데 이름이 나왔어. 이것도 해보자. 우와, 바로 알려주네. 그럼 이 꽃은? 카메라 안에 식물 박사님이 살고 있나? 어떻게 다 알지? 꽃 말고 곤충도 알아?
0: 물론이지, 뭐든 물어봐.
2: 우주야, 저기 기어가는 것도 찍어줘.
1: 우와, 얘도 나왔어.
2: 다 저 어떻게 아는 거지?
0: 인공지능 스마트렌즈 덕분이야.
1: 스마트렌즈?
0: 스마트렌즈의 비밀을 알려줄게. 먼저 궁금한 것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카메라는 사람의 눈처럼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하거든.
1: 아하.
0: 두 번째, 인공지능은 카메라가 찍은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알아내.
2: 어떻게 아는 거지?
0: 인공지능은 꽃, 곤충, 물건의 생김새와 이름을 엄청나게 공부해서 기억해두거든. 세 번째, 찾은 이름을 글자나 소리로 알려줘. 배추인나비!
2: 그럼 꽃이랑 곤충 말고 다른 것도 알 수 있어?
0: 물론이지! 더 신나는 곳으로 가볼까?

0: 사자? 여기가 어디야?
1: 아프리카에 온 걸 환영해!
0: 뭐? 우와, 기린이다! 코끼리도 있어! 와...
1: 친구들, 저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우와... 뿔이 꼭 소처럼 생겼는데? 소! 뛰어가는 게 말이잖아, 말!
2: 소랑 말이랑 합친 건가?
0: 스마트렌즈로 사진을 찍어보자!
1: 이름은 누?
0: 누?
1: 누는 수천 마리가 다 함께 초원을 여행한대.
3: 누! 반가워!
0: 왜 우리 쪽으로 달려오지? 도망쳐!
1: 얘, 여기로 들어가!
0: 설마 바닷속?
1: 스마트렌즈로 바닷속 친구들도 알 수 있는지 알아봐야지.
0: 우와, 거북이다! 안녕! 우와, 귀여워. 근데 이름이 뭐더라?
1: 흰동가리.
0: 아, 맞아. 고마워. 우와, 진짜 화려하다. 이 물고기 이름은 뭐지?
1: 이건 솔베간팽! 솔베간팽이야!
0: 솔베간팽? 이름 되게 특이하다. 인공지능은 물고기 이름도 아는구나.

0: 당연하지.
1: 가시가 진짜 멋져? 한번 만져볼까?
0: 잠깐! 솔베간팽은 독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물고기라고 나와 있어.
1: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2: 어? 뭐지?
1: 얘들아, 저게 뭐야?
0: 여기서 문제! 이 상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1: 그래, AI 얼른 가야 해!
0: 고래상어? 지금까지 발견된 상어 중에서 제일 크대!
1: 얘들아, 우리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0: 몸집은 아주 크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상어는 아니래!
1: 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얘들아, 얼른 도망쳐!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스마트렌즈 인공지능 덕분에 동물이랑 물고기 이름을 많이 배웠어. 아, 맞다! 우리 하던 숙제 마저 해야지! 꽃 이름 알아오기?
4: 좋아! 수선아, 자각, 제비꽃, 이야, 됐다!
0: 잠깐! 꽃 이름은 무엇일까요?
5: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꽃입니다.
0: 뭐? 이상한 꽃이라니? 너무해!
1: 오늘도 A랑 I랑 같이 문제 해결!
0: 별 저장 완료!
4: A랑 I랑 파이팅! 최!

아직도 몸이 얼얼하군요. 30몇 년 춤을 췄는데 곧새 무릎이 굳었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 춘 마지막 춤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봉이, 조선의 늙은 기생입니다. 방금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오는 길이에요. 헉?

0: 나라님이 오셨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상이 내 앞에 행차하셨어요.
1: 아직도 이 엄통이 벌렁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다니요. 처음 부름 받잡았을 땐 내 옆에 종가는 울기까지 했지요. 기생신분에 그것도 이 늙은이가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내 오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우리 두 사람 나가 좌우로 갈라섭니다. 바디 소리에 맞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지런히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대무.

다리까지 후들거렸지만 어느 안전인데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사실 이 춤 세상에 잊힌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곡파무. 나와 종감하니 그 춤을 알아. 오늘 주상께 선배였지요. 춤은 단순히 그 사위를 기억한다 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닌지라. 춤은 몸이 기억하는 질서입니다. 나 어릴 적 그렇다 배웠어요. 지금에야 그 낯짝이 다르지만 고을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어여쁘다 불렸습니다. 어미처럼 관습도감에 들어갔을 때 그 눈, 코, 입까지 물려주어 다행이다 싶었지요. 기생의 기본 일은 여학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각 거울에서 뽑힌 어린 계집들이 매일 가야금, 아쟁, 장고, 해금을 익히고 매일 가곡을 배웁니다. 능하지 못한 자는 호된 야단을 맞겠죠. 그렇게 16세에 이르러서야 일부가 입덕합니다. 기생이 되면 연회에 오르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때에 춤, 노래, 연주를 맡게 됩니다. 종종 관기로서 일도 했지만 변방 기녀처럼 수청을 드는 건 본의 아니에요. 하지만 꽃을 좋아하던 우리는 꽃이 되진 못했어요. 동료들은 높으신 분들께 가벼이 다뤄졌고 아내 없는 수졸에게 몸만 바쳐질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기생의 인생 헤아리니 28 이후 3년 내외라.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바람 앞 등불처럼 세상사 참으로 덧없게 그새 늙음을 맞이하니 누군가는 그 인생 참 덧없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늙은 기생이라고 어찌 허투루 펼치겠습니까? 곡파무를 기억하는 이 우리 둘뿐인 것을요.

0: 뒤로 물러나는 무태와 앞으로 나아가는 무진. 두 발 뒤로 가야 한다면 다시 하나씩 내딛으면 되는 겁니다.
1: 두 기생이 아곡을 기억했으므로 특별히 상을 내린다.
0: 음악이 끝나자 나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황공할 때가 또 있을까요? 화사품은 비단과 쌀이에요. 자주 우리 아이들 교육하러 갈 적에 가지고 갈랍니다. 늙음악에 웬 호사인가 싶지만 사실 무엇보다 기쁜 건 이 노기의 춤을 기억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요? 그것으로 전부 되었습니다. 꽃처럼 존귀하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꽃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학살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어서 매사냥을 나가자.
1: 큰일 났사옵니다, 세자조하. 지금 전하께서 서현청에 계시다고 합니다.
0: 뭐라? 아바마마께서?
2: 대군마마, 나라를 이끌 군주가 가장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욕심이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세자는 군주로서 무엇을 가장 경계하는지 답해보아라.
0: 그것이... 그러니까...
4: 짐승 잡는 일에만 정신을 빼앗긴 너에게 어찌 이 나라를 맡길꼬? 이번엔 내가 충령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더 묻겠다.
3: 예, 아바마마.
5: 어떡해, 양령이 화났나 봐.
6: 동생 앞에서 저렇게 망신을 당했으니...
0: 일러바치니 좋으냐? 아바마마께 고자질을 하니 속이 시원하냔 말이다!
3: 저는 고자질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0: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네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이 잘난 책들이 세자인데 목을 켜놓는 칼이 될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냐?
4: 세자, 너희의 짓이냐?
0: 아닙니다, 아바마마!
4: 허명 충령대군이 제붓을 부러뜨리고 서책을 찢었다는 말이냐?
0: 예, 아바마마! 소자가 장남으로서 조언을 건넸을 뿐인데 충령이 제 분에 못 이겨 스스로...
4: 어디서 감히 거짓말로 속이려 드느냐? 충령은 그동안 네 허물을 감춰주려 애써왔거늘! 너는 네가 한 잘못을 아우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세자라는 자가 어찌 이토록 비겁하단 말이냐?
0: 전하! 세자를 품어주셔야 이 나라와 왕실의 질서가 바로 섭니다. 세자 저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 아이고, 살떨려. 저럴 때 거짓말하면 더 혼나는데.
5: 너무 무서워서 거짓말이 덜컥 튀어나왔나 봐.

0: 마세요. 정말 쌉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좋으세요.
1: 저들은 어찌하여 매질을 당하였는가?
2: 아마도 나라에 바칠 곡식과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매질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세자저하, 기생을 궁으로 불러들이다뇨!
1: 이것 봐.

0: 무엄하다. 어디 감히 임금이 될 이 형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냐?
1: 지금 백성들은 지독한 가뭄에 굶주리며 나라에 바칠 세금조차 되지 못해 매를 맞고 있사옵니다. 세자 저하는 이 나라의 희망이시거늘 저 불쌍한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0: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1: 당장 기생을 돌려보내고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0: 어디서 훈계질이냐? 내가 바로 왕이 될 몸이란 말이다!
1: 궁안으로 저 기생과 발을 들여놓는 순간 형님은 왕세자의 자격을 스스로 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형님을 지키는 제 진심입니다.
0: 당장 비키라 명하지 않았느냐?
2: 나라를 이끌 준비가 안 된 자는 과감히 버리고 나라와 백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인품을 가진 자를 새 왕으로 세울 것이다.

0: 새로운 주상전하를 향해 절을 올리고 다 함께 축원을 드리시오.
1: 새로운 주상전하
0: 천세!
1: 천세!
0: 천세!
1: 천세!
0: 천세! 천세!
2: 진심으로 축하드리옵니다, 전하. 이제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내 어깨 위에 있구나. 내 반드시 백성들이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조선을 만들리라.
3: 정희야, 왕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왜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했는지 알겠어?
4: 학문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한 데다 백성들의 고통도 몰라봐서?
3: 맞아. 태종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준비된 세종을 택한 거야.
4: 완전 신의 한 수였네. 덕분에 조선 최고의 성군이 탄생했잖아.
5: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6: 야, 대박 치킨!
5: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6: 어? 너 뭐하냐?
5: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6: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5: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6: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5: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7: 바뀌는 게 있을까?
6: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8: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6: 영원 점심 치킨이! 가자!
9: 응?

0: 이건 우리 백성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가꾼 소중한 곡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겠소.
1: 전하, 이미 신하들이 여러 번 확인해서 다듬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바로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사옵니다.
0: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오.
1: 전하, 아뢰옥기 황공하오나 벌써 사흘째이옵니다. 백성들은 전하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0: 이것이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방법인지,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하겠소.
1: 전하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들이 쌓여가고 있어옵니다.
2: 추상 전하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니 나란 일이 너무 지체되는구려.
3: 상왕 전하께 구하여 답을 얻는 편이 빠르겠소.
4: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는지요?
0: 부인, 신하들의 냉정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오. 내 손끝에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하니 도저히 도장을 찍지 못하겠소. 신하들도 날 믿지 못하고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약한 왕이 된 것만 같아 부끄럽소.
4: 전하, 그것은 나약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만큼 신중하신 것뿐입니다. 신첩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진 임금님이십니다.
5: 역시 대왕님은 다르시다. 괜히 전설의 왕이 아니야. 백성들 걱정하느라 생각이 많으시네.
6: 그러니까 오로지 백성 생각뿐이셔. 세종 같은 왕이 또 있을까?

0: 도적대다! 왜구가 쳐들어왔다! 왜구놈들이 음성을 통째로 애워쌌으니 모두 도망치시오!
1: 충청 앞바다가 뚫렸다는구만. 이러다 한양까지 오는 거 아니야?
2: 충청 앞바다가 뚫렸다면 이 아래 고을들은 이미 위기에 놓인 것이오. 사력을 다해 남은 군사를 이끌고 육지 성벽에서 최후의 배수진을 치는 게 어떻겠소?
3: 좋은 생각이 옵니다, 전하. 성벽만 굳건히 지키면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4: 주상, 바다의 배를 포기하고 성벽만 지키겠다니요. 도적들에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 해마다 찾아와 노략질할 것이오.
2: 하오나 아바마마,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싸움은 우리 병사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는 꼴입니다. 군사 또한 나라의 백성이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옵니다.
4: 가만히 서서 막아내기만 하다가는 결국 또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오. 내 새끼가 귀하다면 도적들의 손에 쥐어진 칼날을 부러뜨려야 하는 법. 저들의 소굴을 영원히 소탕하려면 기지인 이곳 대마도섬을 먼저 쳐야 하오.
3: 상황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적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작전은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나 크옵니다.
4: 왜구들이 배를 싹 다 끌고 우리 땅을 기습하러 왔다는 건 지금 대마도가 텅 비어있다는 뜻이오. 이 절호의 기회에 도적들의 지휘본부가 있는 대마도를 완전히 쓸어버리시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확실한 전략이오.
2: 아바마마의 지혜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소인의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내 눈앞에 백성만 보았던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구나. 나라의 백성을 영원히 평안케 하는 것,

0: 이것이 진정한 군주의 자세로다. 장군, 오늘 내가 칼을 뽑는 것은 선을 넘은 왜구의 도적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요. 적들에게 가서 전하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는 자는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벌할 것이오. 대마도 정벌을 선포하노라.
1: 예, 전하,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군,

0: 잠깐 진짜 가게 따라갔다 잘못되면
1: 장군님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외국놈들이 어떻게 깨지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자고.
0: 그래도 전쟁 직관은 좀 무서운데.

0: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님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겠구나.
1: 그러니까 나라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배우는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몰라.
0: 자신의 고집대로만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셨어.
1: 아버지랑 아들 모두 정말 대단하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자 이혜정입니다. 지난 8월 26일 네팔과 티베트 접경의 히말라야에서 거대한 빙하와 암반이 무너졌습니다. 토성류와 홍수가 마을을 덮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7천 명을 넘는 대재앙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엔 지진이라 했지만 그 흔들림의 정체는 빙하와 암반이 무너지며 만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사 직후 12년 전 EBS 방송 하나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히말라야 대재앙 빙하 쓰나미 편입니다. 당시 히말라야 빙하의 변화를 추적하며 대규모 재난의 가능성을 경고했던 방송입니다. 오늘은 그 경고가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묻겠습니다. 당시 하나뿐인 지구를 연출한 EBS 최평순 PD 그리고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런 참사 앞에서는 사실 어떤 말도 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참사가 인류에게 남긴 질문이 무엇인지 또 확인을 해야겠죠. 먼저 하나뿐인 지구 이야기부터

0: 하겠습니다. 피디님, 2014년에 왜 하필 히말라야였을까요?
1: 네, 2014년만 하더라도 이제 기후변화가 많이 와닿지 않던 시기였어요. 이제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아서 이제 북극곰이나 펭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작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여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때 마침 엄원길 대장님이 이제 히말라야 빙하 호 붕괴 홍수의 위험을 알리고 다니실 때였어요. 그래서 엄원길 대장님을 찾아가서 대장님이 경고하시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팔로 향하게 됐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그 네팔의 현장 저희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눈부실 정도의 새하얀 만년설. 그 아래는 에메랄드빛 빙하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 펼쳐진 천상의 호수. 그 빛깔은 마치 영롱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아름다움은 언제 공포로 바뀔지 모릅니다. 만년설 빙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높이 치솟은 물기둥은 엄청난 속도로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신비한 아름다움, 빙하는 삽시간에 도시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3: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럼 그 계곡 골짜기는 막 완전 막 초토화되는 거죠. 뭐 초토화.
4: 데이터 둥.
2: 지금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0: 산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 딩보체. 기온은 뚝 떨어지고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땅 한가운데 움푹 패인 분지가 드러납니다. 빙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 마을은 사라졌고 다리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빙하가 점점 녹으면서 거대한 물폭탄이 내려옵니다. 급경사를 타고 위력이 강해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고산 마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호수가 점점 불어나고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져버리는 현상을 빙하 쓰나미, 영어로는 GLOF라 부릅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빙하 쓰나미는 이미 먼 얘기가 아닙니다.
1: 포이로만 자다 뭐 뜻이 어리 너 아우스 번이라서 이제 접대 잔소 왜나?
0: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빙하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임자 호수로 향하는 길. 꼬박 7일간의 등반 끝에 마침내 임자 호수가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히말라야 설산의 장엄한 풍경 아래 펼쳐진 임자 호수. 겨울철이라 아직 얼음이 녹지 않

0: 전임자 호수는 셰르파 펜바 씨에겐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그저 작은 연못에 불과했던 임자 호수는 길이 2.3km의 거대 호수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히말라야 빙하를 관찰해온 전문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빙하 쓰나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호수의 이면엔 대재앙을 부를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1: Affected people maybe more than million. Not only Nepal, but also the tourists coming from other countries. So 1,000 will be directly affected. They might lose their house, crop, land, their properties.
0: 그러나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사이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히말라야 전역에 언제 둑이 터질지 모르는 호수는 약 2만 개에 달합니다.
2: Out of 1,466, 21 glacial lake are the potential dangerous lake. So out of these, 6 are the priority lake, highest priority lake, including the Imja.
0: 그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팔에서 발생한 빙하 쓰나미는 보고된 것만 최소 12번에 이릅니다. 빙하 쓰나미의 위협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빙하 쓰나미는 비단 네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대자연의 반란은 세계인에게 닥칠 재앙입니다. 1994년 부탄 히말라야에서는 빙하 쓰나미가 2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불과 2년 전 그린란드에서 실제 관광객의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은 빙하 쓰나미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북대서양의 섬나라 아이슬란드. 이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대형 빙하 쓰나미가 발생해 교량과 도로, 전력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빙하 쓰나미는 남아메리카의 칠레도 강타했습니다. 빙하 쓰나미로 인해 넓이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빙하 호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 쓰나미는 중국에서 29번, 네팔에서 22번, 파키스탄에서 9번, 부탄에서 4번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It's like an atom bomb because our glacier lakes are in the above 5,000 meters. And we have a lot of settlements and infrastructure on the downstream. If something happens in the upstream, then definitely it affects the downstream part.
0: 지금도 점점 녹고 있는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들. 만약 임자 호수가 터진다면 호수와 가장 가까운 마을 추쿵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아래 딩보체와 탱보체, 남체의 거주민들과 생활터전도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계산할 수 없는 피해이자 국경 없는 피해입니다. 2차, 3차의 피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의 저장고 역할을 하던 빙하가 녹으면 빙하에서 바로 나는 하천의 수량이 줄고 이것이 하루의 농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은 결국 물 부족과 가뭄에 시달려야 합니다. 심지어 집과 땅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범접하기 힘든 산위에서 지구 온난화의 조짐이 계속되는 사이

0: 6,000m 아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매캐한 연기와 쉼 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빠르게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네팔은 마치 60~70년대 급속도로 팽창하던 서울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그마티강은 마치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로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만 년 버텨온 만년설 빙하도 인간의 탐욕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기후 정의는 세계를 두 국가로 분류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별로 억울한 것이 없는 국가와 억울한 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네팔은 아주 억울한 국가에 속합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미미하지만 그 위험엔 누구보다도 크게 노출된 나라입니다.
1: 아티스코타 아바 카스 번다 아바 비카스 라스트라로 코스니 폴루션리 거다 아바 함로 야 코스니 아바 네팔레 두카 파리스 와이나 릭스타 아바 함리 보기 됐습니다. 뭐 비카스 라스트라로 코스니 멘 폴루션 뭐 타블라기 번에 알니 티 폴루션리 거다 키리 알리 아주 글로벌 워밍 멘 폴루션 번에 코 티요.
0: 빙하 쓰나미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어머니라 불리는 히말라야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앞에 차가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히말라야. 그곳은 이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 현장의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2: 네, 영상 함께 봤는데요. 히말라야의 빙하호수가 그렇게 풍경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 취재하셨는데 PD님 어떻습니까?
3: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14년에 갔을 때는 빙하 홍수가 터졌던 상황은 아니었고 예전에 터졌었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그 현장이 안 치워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안고 갔는데 이게 사람이 치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때 시한폭탄처럼 이제 비유가 됐던 임자호수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뭐 대중교통도 없어요. 예. 그래서 8일 동안 꼬박 걸려서 이제 걸어갔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임자호수의 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 건너편 산에 반나절 걸려서 300m, 400m를 올라가서 그걸 찍을 정도로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아 이래서 이게 대자연이구나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2: 네, 과학자로서 박사님, 이 화면 또 보시기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네팔 참사와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4: 예, 맞습니다. 12년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빙하호가 범람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험이었지만 이번 네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산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상승 때문에 빙하라든지 아니면 산 비탈의 어떤 그 체력, 그다음에 이런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겹치는 부분이지만 대상 자체가 빙하호에서 산 자체로 옮겨간 그런 사건이고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5,200m 높은 곳에서부터 뭐 1,200m까지 구르륵 안반하고 암석하고 빙하 같이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모든 물, 흙 이런 것들을 다 쓸어내리다 보니까 뭐 토성률을 이루어가지고 밑에 있던 그런 하류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없어진 하여튼 한마디로 복합재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들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아까 PD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고 빙하호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일까요?
4: 아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뚝이 터지겠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시한폭탄에 보면은 그 시간이 쭈룩쭈룩 나오잖아요.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이 시한폭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뚝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0: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탄이라는 예.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벌써 12년 전 영상인데요. 그때는 그래도 가능성이었던 것이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박사님,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0: 보면은 2014년, 15년 이때쯤보다 지금 온도 자체가 작년이 보면은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1.4도까지 온도가 상승한 정말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온도 상승도 가장 빠르고 눈이 덮여있는 기간, 히말라야라든지 네팔 있는 그 지역에서 눈이 덮여있던 기간이 23년 동안 가장 짧았던 그런 상황으로 점점 이제 천천히 그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인식을 하지만 이렇게 빨리 우리들한테 다가올지는 몰랐던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2014년 취재진이 목격한 히말라야의 위기가 2026년 참사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 원인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끝에는 결국 우리 인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여쭤봅니다.
0: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보면은 기온 상승, 기후변화의 주범은 인간의 화석연료를 주범으로 이미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지목을 한 상황이고요. 과거 기록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코어라든지 이런 과거 기후 변화를 지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한 200만 년 동안 그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00ppm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420을 훌쩍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은 이렇게 높아지는 게 자연 변동이냐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간섭이냐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우리 인간이 산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산화탄소 증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온실가스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과학자들은 뭐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다. 그 질문 최평순 PD는 이미 2019년에 던졌습니다. 우리 인류세라는 다큐멘터리였죠. 히말라야라는 하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큰 개념으로 넘어가게 된 걸까요?
2: 과학자들이 행성적 차원의 변화를 감지해서 인류세라는 말을 만들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세는 인간이 지질 시대를 바꿀 정도로 지구를 엄청나게 바꿔놨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공룡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멸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문명이 소행성 충돌에 비견될 정도로 지구를 엄청나게 바꿔놨다는 건데 그 자체가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신선하기도 하고 이제 히말라야가 이제 얼음, 빙권의 문제라면 이제 공기는 대기권,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은 생물권 이렇게 빙권, 대기권, 수권, 생명권 등 지구 시스템 곳곳의 변화를 인류세라는 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더 행성적 차원의 변화를 보여주기 쉬워서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1: 네, 행성적 차원의 변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3: I think we definitely in a period in the Earth's history where one species is changing the surface completely.
4: 이날 하루 500만 킬로그램의 불꽃이 공중에 터졌습니다. 불꽃놀이 다음 날 대기 오염 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와 생존권을 두고 다투던 다른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1: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 참 보는 것만으로도 갑갑해지는 요즘의 우리입니다. 우리 지구를 보는 PD님의 시선이 몇 년 사이 또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이제 자연의 일을 인간의 일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2: 네, 원래 이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건데 지금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죠. 인류의 숫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1억 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히말라야 방송이 나가던 2014년에는 73억 명이었어요, 인구가. 근데 지금 2026년에는 83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좀 넘는 사이에 이제 10억 명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버리는데 지구에 탈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지경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행성적 차원의 변화까지 생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1: 네, 이런 인간에 의한 지구가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가 변화하는 흔적, 얼음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죠. 박사님은 빙하 전문가시니까요. 빙하 코어 데이터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나요?
0: 예, 주변에 빙하 코어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자료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빙하 코어 자체가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대기 성분을 눈과 같이 갖고 있다가 오랜 시간에 거쳐서 눈이 얼음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시절에 있던 그런 대기 자료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타임캡슐이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80만 년 정도 자료를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뭐 300ppm 정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자연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420을 훌쩍 넘어선 그런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연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이런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류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이스코어라든지 아니면 지층에 그런 1950년대부터 그 핵실험을 할 때 나타났던 그런 플루토늄과 그런 성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호수에서 어떤 진흙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층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지구에서 오랜 뭐 45억 년, 50억 년 동안에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인류세 같이 뭐 우리가 지구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빨리 지구를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과 함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인간이 지구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5: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지속된 가뭄으로 사막화가 심화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동식물들은 멸종하기 시작하죠. 2도가 오르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대홍수와 대가뭄이 일어나며 북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상당수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해수면 또한 상승하게 되죠. 3도가 오르면 강력해진 허리케인이 닥치면서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아마존 우림지대가 붕괴되면서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야생은 물론 사람도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습니다. 4도가 오르면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넘칩니다. 남극 빙하까지 붕괴되고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은 빠르게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1: 네, 지금 보신 화면 불타는 숲과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었습니다. 기후가 변화한다는 게 왜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사라지는 큰 위험으로 번지는 걸까요?
0: 사실 기후 관련돼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할 때는 30년 정도의 그 자료들을 평균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되는데 자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결국엔 속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자기들이 적응해서 오랜 동안 자기 터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터전도 없어지고 적응기작도 많이 너무 빨리 변하는 바람에 이 시간을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현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뭐 비가 계속 많이 온다든지 하면 결국에는 적응을 할 텐데 너무 집중된 시간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산불 때문에 한 지역이 통째로 다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생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박사님, 그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까?
0: 안타깝게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호주 가다 보면은 정말 예쁜 그런 산호초 그런 관광지도 있었잖아요.

0: 그렇지만 202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높아지는 상황에 바닷물도 많이 뜨거워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에 84%가 백화 현상. 그러니까 산호는 한번 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문턱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요즘에는 하나둘씩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1: 결국 PD님도 그래서 카메라를 기후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군요.
2: 네, 뭐 지구라는 이제 집이 불타고 있거나 지구라는 집에 물이 차고 있으면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테니까 어떻게 그 영향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후 다큐멘터리 만들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구름의 변화, 이제 구름의 변화를 보여주려면 물방울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뭐 모래폭풍을 보여주려면 모래 알갱이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물방울이나 모래 알갱이에는 감정이입을 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랑 가까운 이제 영장류, 뭐 포유류, 척추동물의 이제 어떤 행태, 그리고 그들의 눈만 봐도 이게 다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지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1: 네. 빙하가 녹는 일과 또 생명이 사라지는 일. 지금까지는 따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말라야의 얼음, 남극의 얼음, 또 뜨거워지는 바다, 낯선 날씨, 사라지는 생명, 각각 다른 사건들처럼 들리지만 박사님, 사실은 지구라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학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쉽게 얘기하면 물리는 물리만 하고 화학은 화학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각그 전문 분야에서 너무 깊게 파고들고 있었는데 결국에 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몸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또 다른 쪽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열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태양에서 우리 모든 생명이 근원이 태양이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인데 태양에서 큰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뜨거워지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이 열이 넘어가는 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열을 넘어서면은 배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배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 뜨거운 열 중에 91%가 바다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대기 중에는 한1% 정도만 그 열을, 그 넘어가는 열을 흡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뜨거움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바다가 91%를 갖고 있으니, 아, 지금 우리가 정말 노력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커다란 열이 우리들한테 다가와서 더큰 재난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한쪽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쪽의 변화를 부르고 그게 또 다시 처음의 변화를 키우는 일.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정확하게 말씀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그쪽 안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되먹임 현상, 그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쇄작용, 하나가 일어나면 그 다음번에 일파만파 식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되먹임 같은 경우에는 쉬운 경우가 북극의 해빙이 점점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바다의 북극에는 얼음이 많아가지고, 얼음이 많으면 겨울에 하얀니까 태양열이, 빛이 이제 다 반사가 돼서 어느 정도 그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빙이 없어지다 보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시커먼 바다는 훨씬 더 많은 열을 흡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해빙을 더 많이 녹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되먹임 현상들이 꾸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되먹임 현상이고, 이번에 네팔 같은 경우에는 빙하, 그다음에 암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오면서 몬순 동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머금고 있던 흙도 같이 쓸어 내려가고 그다음에 지형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협곡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가 다음번, 그다음번에 이런 점점 어려운 복합 재난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듯이 일어나는 게 하나의 어떤 연쇄작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피드백 같은 되먹임 현상은 기저 환경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떤 그 연쇄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계속 그 강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크게 할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박사님, 혹시 어떤 선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오는 걸까요?
0: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쉽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선 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선 넘지 말아라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산호초 얘기했을 때는 1.2도가 선 넘지 말아라 했는데 벌써 1.4도가 넘어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턱이라고 보고 있고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그런 문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미 넘어간 것도 있어요. 넘어간 것도 있는데 이 문턱이 사실은 지역별로 다르고 그다음에 종류별로 너무 달라서 하나로 우리가 아,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사실은 편하거든요. 이제 정할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이걸 넘지 않는지가 명확하지만 동네마다 성격마다 너무 다르가지고 아 우리가 어떻게 각종 그 다른 성격의 그 선을 정하고 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떤 정의라든지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행동이 취하지 않으면은 선 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쯤 되면 우리 하나뿐인 지구라는 제목 이제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뿐이라 소중하다는 뜻을 넘어서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지구라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2: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구를 하나의 이제 생명체로 이해하면은 편한데요. 마치 그 영화 아바타에 나온 가이아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처럼 이 지구도 이제 먹고 숨쉬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 순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본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구를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계속될수록 더 유의미하고 재밌는 게 많이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기후 변화가 그것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과학자들이 해결하고 알아야 될게 점점 많아지고 또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또그 신호는 우리 일상에도 있을 겁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3: Can you see the sweat on my forehead? It's so hot today. I've been here for 5 minutes and I'm already sweating all over. I'm pretty sure this year the Amazon is suffering from its worst heat wave and drought ever.
4: però il sistema è Si può tentare di bloccare il mare, ma se il mare crescerà ancora, ancora, ancora per via dell'innalzamento della temperatura globale, la soluzione non sarà quella.

0: 네, 그런데 참 영상에서 보신 히말라야도 아마존도 베네치아도 몽골도 결국 또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 여름과 겨울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1: 그게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재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 아, 이게 남의 일 아니냐, 너무 먼 미래 일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그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상상의 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이게 위험 요소를 정의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오랜 그 기상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13년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100년 전보다 여름이 벌써 25일이나 길어졌고 겨울은 22일이나 짧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벌써 이제 기후가 바뀌었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여름이나 겨울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는 아닐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평상시 이번 여름이 특히나 또 더웠는데 폭염 일수가 1910년대 한 8일쯤 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7일? 그리고 열대야, 밤에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한 7일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28일, 4배 정도나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보다도 비가 오는 날은 이제 줄었는데, 한번 올 때마다 너무 많은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추운 날씨가 온다든지 아니면 혹한이 올때

0: 짧게는 오겠지만 너무 추운 그런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현상들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이상기후, 언젠가는 그냥 날씨가 되는 걸까요? 어떤 게 가장 먼저 일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과학자들이 볼때 과거에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이제 워터월드라고 이제 있었는데 이게 SF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SF 영화니까 저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안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벌써 이게 거의 다큐멘터리가 됐어요. SF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로 이제 벌써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과거에 얘기했던 이상현상이 지금은 이미 평상화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열대야라든지 이런 폭염은 거의 뭐 여름철마다 계속 있는 그런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너무 일상화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상현상으로 보질 않아서 그게 더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 네. 인류세라는 거대한 문제를 또 PD님은 결국 우리 생활 속에 날씨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라고 가장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폭우 취재인데요. 기상청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를 생산하는지를 이제 장기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총괄 예보국장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간당 50mm의 비만 와도 난리가 났었다. 근데 이제는 시간당 100mm의 비가 오는 게 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해에도 시간당 100mm를 넘는 비가 당연히 왔었고 뭐 작년, 재작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당 100mm 넘게 비가 왔다는 뉴스를 자주 접해요. 올해 8월에도 거제에 124mm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또 인명 참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뭐 거의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 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제 이 기후 위기의 시대였는데 이 기후가 날씨로 체감되는 수준까지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1: 네, 우리는 최근 히말라야 빙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생명으로, 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오늘의 날씨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20년 뒤는 우리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박사님 영상 보셨는데 우리 2100년 말고 딱 20년만 보겠습니다. 지금 태어난 갓난아기가 20살 성인이 되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30 중반이 되는 2046년. 그 아이들의 지구 어떤 모습일까요?
0: 다시 예전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봄에 마스크도 안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뭐 산이고 강이고 놀러 다니는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봄철 같은 경우에는 황사에 또 미세먼지에 너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일상화됐잖아요. 과거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여름철의 폭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한 20년 후면은 뭐 당연하다라고 느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너무 많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과학적으로 볼때 지금까지도 산업혁명 이후로 한 1.4도가 상승을 했는데 뭐 우리가 그 온실가스, 온실기체를 어느 정도 그 조절을 하더라도 한 20, 30년 후에는 2도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는 예측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보다도 한 0.5도가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0.5도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0.5도만 올라더라도 37도면은 뭐 미열이 생기고 뭐 건강에 좀 이상 신호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아예 그때 2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당연한 현실로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반성이 많고 앞으로도 이런 2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급함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중요한 걸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미 피할 수 없는 변화는 무엇이고, 또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아직 막을 수 있는 변화는 또 무엇일까요?
0: 예, 정말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미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관한 그런 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팔 같은 경우에도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우리가 잘해서, 관측을 통해서,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재난을

0: 있습니다. 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보다 더 빠르게 수온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바다 속에 들어가면 형형색색의 산호도 있고 바닥 속 풍경이 꽤나 다채로운데, 20년 뒤 바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바다의 변화상이 클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한반도의 바다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1: 네. 이제부터 우리한테 20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놓쳐선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박사님과 PD님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2: 사실 제가 남극 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연의 위대함을 바로 느꼈고요. 너무 큰 얼음 때문에, 야, 이건 진짜 정말 점 같은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빌려서 잠깐 이 터전을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 방법을 모르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20년 후에 있는 우리 그 자손들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 우리 기성세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해법을 그 간과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후 뉴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이벤트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안 주는 시간에도 계속 지구의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빙하호는 매년 어딘가에서 이제 터지고 있고, 인명피해가 이렇게 크지가 않을 뿐이지 작게나 아니면 재산 피해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가 참 바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을 안 주면은 이 집이 더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도 우리의 지구는 계속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014년 히말라야에서 카메라에 담은 미래를 우리는 2026년의 현실로 만났습니다. 정작 이 위기를 가장 적게 만든 곳이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큰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만든 건 우리 세대지만 떠안아야 할건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래를 봤습니다. 2046년입니다. 그 미래가 어떤 얼굴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쩌면 바로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0: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셜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래된 코요테 백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혼자 박수라도 좀 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떻게 코요테의 활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저의 꿈을 갖게 됐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진지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네,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1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40, 네, 6살, 5살 어딘가에 멈춰 있는데 저는 9살 때 그 TV에서 현진영과 와와라는 이제 현진영 선배님의 방송을 보고 토끼춤이라고 하는 그 춤을 막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토끼가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막 학교에서 연습하고 친구들하고 따라 추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너 춤 잘 춘다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칭찬을 받은 게 뭔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엄청난 또 선배님들이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듀스 뭐 이런 분들의 춤을 이렇게 따라 추는데 제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춤을 따라 춰서 그런지 그래도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춤을 더 잘 추는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고 그렇게 댄서를 꿈꾸게 됐어요. 아, 나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저의 사실 내심은 사진가가 꿈이었거든요. 사진작가도 하고 싶고 춤추는 사람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 때 이제 사진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태원에 내가 살았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이태원에 그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야, 백가는 제가 원래 본명이 백성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김가야, 이가야 하는 것처럼 백가야 하는 백가 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고요태 같은 느낌? 그래서 백가보다 백가라고 불러서 옛날부터 별명이 백가였어요. 이태원에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춤 좀 추더라 그랬고 이제 그런저런 소문이 이제 들어가서 백댄서 제이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디바라고 이제 막 아시죠? 네, 디바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댄서 일을 시작하면서 학교랑 병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댄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지금 유튜버처럼 백댄서가 정말 선망의 대상이자 막 아이들이 되고 싶은 꿈의 직업 중에 하나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상마인드라는 이상민 선배님이 촬영 회사가 있었어요. 전속 안무팀을 하다가 그 정지훈 씨가 저랑 이제 친한 형동생 사이였는데 박진영 씨가 JYP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근데 키가 큰 댄서들을 찾고 있는데 형 가서 한번 오디션 볼래? 그래갖고 오디션을 보러 갔고 거기서 이제 JYP에서 너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안무팀으로 들어가서 안무를 짜고 이제 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댄서 일을 하면서 비가 데뷔하고 뭐 그때 막 박진영, 박지훈, 별, 비, 뭐 노을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이 막 이렇게 될 때여서 거기서 이제 안무 레슨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이제 코요테 회사였고 신지가 한번 봐라 오디션.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힙합이나 멋있는 음악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는데 그때 코요테는
막 춤추는 나이트 같은 막 이런 거라 괴리감이 온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택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 신념을 따라가느냐. 근데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개건으로 한번 참여를 했다가 이 자본주의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돈을 이렇게 번다고? 그리고 뭔가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도, 물론 코요테가 너무 잘돼 있는 팀이었고, 제가 거기 합류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되게 빠르게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뭔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댄서를 하다가 이제 코요테 개건 래퍼, 그리고 이제 정식 멤버로 이제 제이가 들어왔어요. 개건 래퍼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 게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사실 그 연예인이라는 게 항상 그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직업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자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아, 너 가서 할래요 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섭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실 감사하게도 저는 요즘은 많은 곳에서 찾아주셔갖고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 이쪽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뭐를 할까 해서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배운 적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옷을 좋아해서 집에 옷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뭐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중고 옷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가로수길에 조그맣게 이제 옷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옷가게인데 제 옷만 갖다 놓고, 약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오는 사람들한테 혹시 너네도 안 입는 옷 입거나 그 집에 버리기 아까운 옷들 있으면 갖다 놓으면 내가 이거 옷 돈 주고 살게. 그래서 그런 옷가게를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리사이클링으로. 그래서 저는 옷을 받으면 이 컨디션이나 뭐 이거 언제 시즌 건지를 체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드라이 이런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제 그분들은 안 입는 옷을 현금으로 바로 받아갈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옷을 바뀌고 이런 거가 재밌어가지고, 아무래도 연예인 분들이나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나 패션 업계 하시는 뭐 디자이너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가게를 접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조금 쉬었어야 됐거든요.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게 이제 캠핑이었어요. 운동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조금 자연에서 휴식하고 싶고, 그런데 뭘 할까 하다가 친구들 따라서 이제 캠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처음으로 알람이 없이 일어나는 기분을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저 핸드폰은 지금도 수백 개의 알람이 분단위로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알람이 없이 아침에 눈을 뜨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연에서 네, 그 나무향 이런 거에서 그 공기로 너무 좋은 향기로 눈을 뜨면서 그걸 이제 제가 캠핑에 이제 꽂힌 거죠. 어느 날 이제 캠핑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같이 캠핑 가는 친구랑, 야 그럼 우리 이렇게 캠핑 가서 먹는 이 세팅이 맛있고 좋은데 이렇게 해서 고깃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2012년도 아마 요맘때쯤에 캠핑 컨셉의 고깃집을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근데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뭐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걸 시작하면서 저희를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는 업체들도 많아졌고, 그때 몇 년 동안 정말 잘 하다가 그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가게를 접게 됐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다 사기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을 믿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하고 이제 저는 동업을 했던 거였어요. 뭐 최소 10년? 이 정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근데 이제 동업을 해보면 돈이 걸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얘기는 뭐였냐면, 너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게 있잖아. 나는 이게 다야. 내가 조금 이렇게 더, 이런 잘못을 했더라도, 이거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지게 되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제가 피해보는 게 많고, 그리고 저는 솔로가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쿠웨이트 멤버들이 피해를 볼까봐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냥 꾹꾹 내려놓고, 아, 그냥 사업 안 해. 하면서 다시 쿠웨이트로 돌아와 봤어요. 그럼 얘가 20몇 년 동안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소속사에서 그 매니저분들이 소위 그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저희한테, 야, 2천만 원짜리 뭐 공연이 들어왔어. 하자. 네, 알겠습니다. 했어. 근데 우리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어왔으면 가는데, 아, 이거 보니 그게 뭐 5천만 원짜리였고, 뭐 4천만 원짜리였고,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봤다가 세금이 날라왔는데, 이게 뭐야? 나는 이만큼 번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어.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똑같은 반응이야. 이렇게 해도 버는데 야구 좀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또 저희가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치다가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하자. 저희끼리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쿠웨이트가 이제 횟수로 28년 됐어요. 저랑 종민이 형은 좀 늦게 합류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24년 정도 함께 했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코요테만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많은 동업 관계에서는 많은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걸린 문제는, 왜냐면 뭐 주변에서도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죠.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그동안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사실 무대에서 열심히 멤버들하고 뛰어놀고 관객분들한테 흥을 실어주는 사람인데, 저는 다른 거에 계속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베이스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이런 그간의 후회나 마음고생이나 사람들 잃는 일은 없었을 거죠. 네, 저의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느꼈냐면, 제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많지 않지만, 잘하고 좋아하는 걸 오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춤, 사진, 캠핑. 빽가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9살 때부터 해왔던 걸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에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택함은 아주 잠깐인 거고,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멀지언정 갈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가수 할까 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가수를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견뎌냈어요. 왜? 적어도 오늘 제가 나온 이 편을 보실 때만큼은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세요. 힘들 거예요. 그 쉬운 일이면 누구나 끝까지 가겠죠. 절대 쉽지 않은데 그걸 또 견뎌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와, 그 성취감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올라온 게 아니에요. 또 올라와 보면 이 안에서도 또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가세요.

0: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말하면서,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데? 이겼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제가 겪었던 것들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생각해내고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왔던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식당, 그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봅시다. 거기서 만나요. 안녕.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저 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힘들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제목쓰기입니다. 제목 왜? 무슨 제목?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목쓰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모든 텍스트에는 제목이 있어요. 에, 제목 없던데. 썸네일도 제목이에요. 단행본 책도 제목 붙죠? 서평에도 제목 붙죠? 짧은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시에도 제목 있죠? 긴 장편 소설이든 짧은 소설이든 제목 있죠? 모든 텍스트에는 제목이 있는 것이 국룰입니다. 제목 쓰기 언제 하지? 어떻게 하지? 제목 쓰기에 대한 모든 궁금함을 이번 시간에 모아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딱 직관적으로,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이 콘텐츠를 한몫에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이 내용이 더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목입니다. 제가

제목 얘기하면서 업계의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출판해봤거든요. 출판할 때 맨 처음에 원고가 없을 때도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쓸 때 가제 땡땡 뭐 가제라고 제목을 붙인 상태로 계약서를 써요. 이 가제를 가짜 제목이라고 비웃으시면 안 돼요. 가제는 임시 제목이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맨 처음에 원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제를 중심으로 출판사와 저자가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가제목은요, 이 원고가 나아가야 할 북두칠성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글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원고를 가지고 그 먼 바다를 항해한다고 할 때 가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제목은 주제적인 제목이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맨 첫 제목입니다. 나중에는요, 제목이 바뀌어요. 원고 다 끝나고요, 디자인 다 얹고요, PDF판까지 나온 다음에 진짜 제목이 붙어요. 마지막 끝판왕으로 제목이 최종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끝맺음의 제목입니다. 제목은요, 왜 맨 마지막에 다시 만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글 쓸 때 그 글의 결말을 알고 시작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극작가다, 혹은 방송 작가고 드라마 작가다라고 하면 모든 판을 다 설정해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적인 웹툰 작가는 자신의 끝맺음을 알고서 첫 장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쓰다 보면 내용이 바뀌어요. 캐릭터가 힘이 세서 막 다른 내용을 끌고 가기도 하고요. 생각이 다시 추가가 돼서 내용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쓰다가 다시 쓰는 뭔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목은 가제목, 임시제목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수정한 최종 제목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글의 처음과 끝에 제목이 있어요. 인생에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가기 전에는요, 임시 제목, 가 제목이 필요합니다. 방향키로서의 제목, 저기서 비추이는 북두칠성 같은 제목이에요. 뭐랑 비슷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좀 잘 못하셨대요. 좀 노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머리에 끈을 묶은 거예요. 머리에 끈을 묶고 합격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공부를 하신 거죠. 왜 그런 수험생들 많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합격, 뭐 수능 전등급 1등급 맞는 나 자신, 모르면서 무슨 무슨 대학생 누구 이런 거 써놓고 하잖아요. 합격이라고 써놓고 내가 막 달려나가서 내 인생이란 텍스트를 썼지만 나중에는 합격을 못했어. 그러면 거기다가 제목을 바꿔야 되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로서의 제목과 마지막 결과로서의 제목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게 바로 텍스트 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원화하는 게 맞아요. 이 두 개가 일치한다면 정말 잘 쓴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등불로서의 임시 제목이 내 인생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갈 때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길을 진행한 가고 난 후에도 제목이 필요해요. 나의 인생을 제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더 후에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면 유언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 후회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인생이 바로 옳은 끝맺음, 내 인생의 제목, 나의 제목.

제목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저 자신을 예로 많이 드는데 저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주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게 제 10대의 주제적인 제목, 임시 제목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나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절대로 완성된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건 목표일 뿐이었죠. 지금 나의 10대를 완성형 제목으로 제가 다시 적는다면 돌아보건대 그 시절은 행복했으나 행복한 줄 몰랐던 시절.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와 엄마 밥이 지켜줬던 세상이라는 제목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다 지난 다음 끝맺음으로서의 제목이에요. 지금의 남인애는요,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너 나이 들은 거 맞는데 왜 어른이라 그래? 너 이미 어른 됐는데. 저는요, 어른스럽고 사람다운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게 현재의 주제적인 제목이에요. 자, 40대의 제가 바라본 나의 40대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원고입니다. 이 원고가 다 끝나면 다시 마지막 제목이 붙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 맨 위에 제목을 먼저 적어놓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출판사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원고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디자인하고 표지 색깔까지 적어놓고 이 제목 할까 저 제목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마지막 제목을 올린다는 겁니다. 가제목 잘 쓰기, 그 다음에 마지막 제목 잘 쓰기, 이렇게 이원화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가제목 잘 쓰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의 키워드를 단단하게 주셔야 돼요. 가제목 잘 쓰는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 고르세요. 그 키워드 앞에 수식어를 더하고 그 앞에 수식어를 또 더하는 거예요. 나는 언어, 말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요. 말, 언어 범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말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다정한 말. 수식어 하나 붙였죠? 하나 더 붙여볼게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다정한 말. 이렇게 수식어가 붙으면 붙을수록 내가 쓸 키워드가 자세해집니다. 자, 언어라고 해볼게요. 앞에 수식어 하나 붙여볼까요? 위로의 언어. 수식어 하나 더 붙여볼까요? 자존감을 살려줄 위로의 언어. 이렇게 됩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키워드가 있다고 칩시다. 키워드가요, 짧으면 짧을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말, 짧죠? 얼마나 범위가 큽니까? 지구, 짧죠? 얼마나 쓸거리가 광대합니까? 방법, 짧죠? 그런데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래서 수식어가 필요한 겁니다. 독서 방법. 자, 그럼 방법이 범위가 확 줄었어요. 이렇게 범위를 안 줄이면요, 못 써요. 너무 많은 것을 한 사람이 다 쓸 순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독서 방법도 범위가 커요. 수식어 하나 더 붙여 줄게요. 문해력 위기를 극복하는 독서 방법. 수식어 두 개가 짠 나타나면 방법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좁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 키워드 앞에만 수식어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붙일 수 있어요. 키워드 뒤에는 수식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키워드 뒤에 단어를 하나 붙여볼게요. 우리는 지금 가짜 뉴스, 요거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핵심어 키워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요. 자, 뒤에다가 붙여볼게요. 가짜 뉴스의 프레임. 가짜 뉴스의 프레임과 전파 방식. 자, 이러면 가짜 뉴스라고 하면 뭘 쓰지 고민이 되지만 프레임과 전파 방식, 이렇게 뒤에 세부 단어가 두 개 붙으니까 뭘 써야 되는지, 아, 무슨 내용인지 조금 짐작이 되잖아요. 요 정도는 구체화해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사는데 난 어른 이것만 갖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답고 인간적인 좋은 어른,
학생들에게 의지가 될 만한 좋은 어른, 이렇게 구체적인 수식어가 있는 어른, 요 정도는 잡아줘야 내가 그 형상을 마음에 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체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뒤에 더 붙여야 돼요. 니체 모든 것을 다 쓰면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니체의 태도와 가르침, 조금 더 니체의 단단한 태도와 가르침, 이렇게 뒤에 세부어가 붙으면요, 키워드가 명확해집니다. 어느 정도 명확하게는 만들어야 경도와 위도는 잡아야 내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안 찍고 어디론가 좋은 곳으로 가자 내비야 라고 하면 내비가 네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 어디로 가자 EBS 주차장으로 가자 라고 해요. 네 지금부터 뭐 최단거리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구체어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앞에 뒤에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를 잡아주는 구체어들이에요. 나는 글쓰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글쓰기를 무슨 글쓰기를 하고 싶어? 당신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글쓰기. 이런 식으로 앞, 뒤에 수식어를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등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임시 제목, 가제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인생은요, 인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앞에 무슨 수식어들로 수식할 수 있을까요? 꾸밀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한 사나이의 인생, 낭만의 인생, 낭만적인 인생, 현대사회의 인생, 비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인생, 모멸감의 인생, 소외된 인생, 잊혀진 인생, 소중한 인생, 인생 앞에 나올 수 있는 수식어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 게 아니라 두 개도 붙일 수 있어요. 세 개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억, 가치, 행동, 방향, 행복, 진실, 구원 이런 식으로 뒤에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어들이 있습니다. 앞에, 뒤에 무엇을 고르냐에 따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우선 잡으시고 앞과 뒤에 이 아이의 경도와 위도를 배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입력된다, 잘 입력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적인 제목, 가제목, 임시 제목이 정해졌고 여러분이 그 제목 아래에서 어떠한 길을 걸었다면, 당신의 여정이 끝났다면, 여러분의 텍스트가 완성이 됐다면 이젠 진짜 제목을 붙일 시간이에요. 진짜 제목 쓰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수업을 조금 심화 단계로 가면 가장 많은 질문이 제목 쓰기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제목 쓰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목의 공식을 좀 뽑았습니다. 모두 네 가지 공식이에요. 네 가지 공식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매칭을 시키신다면 그래도 제목 쓰기라고 하는 난관을 넘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개 스타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는 돌직구 제목이에요. 돌직구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나눠 좋아해 이런 겁니다. 아 우리 이제는 조금 서로 좋은 사이가 되진 것 같지 않아? 날씨도 좀 차가워지는데 내 손도 좀 쓸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 일이라자 오늘부터 사귀자 나눠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 돌직구 제목입니다. 귀에 딱 들어오죠. 돌직구 제목 스타일은 한두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제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알랭드 보통의 불안, 손원평의 아몬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양귀자의 모순 이렇게 한 단어는 귀에 탁 들어오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별로 없죠. 이 단어가 한 단어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뭔가 웅장하다? 아주 여기다가 이 단어에다 모든 것을 다 결집을 시켰구나
이 단어가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

단어짜리 혹은 두 단어짜리가 이런 돌직구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 한병철의 피로사회 이렇게 두 단어로 됐지만 귀에 한 번에 들어오죠. 정보라의 저주토끼, 김윤수의 원더보이,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단어, 한 단어, 두 단어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의하고 와, 과를 사용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돌직구 스타일의 장점은요, 의, 와, 과 그리고 한두 단어만 있으면 만들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기 쉬워야 이게 오래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행본 이렇게 책들을 살펴보시면 의나 와로 연결되어 있는 두 단어로 된 책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정유정의 7년의 밤, 눈물의 여왕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를 와, 과 혹은 의 이렇게 연결하는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이 돌직구입니다. 돌직구는요, 오해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눈에는 확 들어오지만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제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생 수업. 짧은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부제는 석가모니가 세상에 남긴 삶의 지혜. 자, 인생 수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제를 보면 아, 이거는 석가모니가 했던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담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연과 인간. 이거는 전시 제목인데요.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로맨스에서 호러까지라고 하면 그 범위가 좀 좁혀집니다. 연결하는 집, 이것도 역시 전시 제목인데 연결하는 집, 단어가 연결하고 집하고 두 가지 반 눈에 띄어요. 그런데 대안적 삶을 위한 건축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는 순간 아, 이건 어떠한 내용의 전시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예상 가능하죠. 제목은 예상 가능해야 됩니다. 무엇이 내용이, 무엇이 펼쳐질 것인지를 알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간판 같은 게 제목이거든요. 만약에 부제를 쓰신다면 메인 제목 밑에 하나 더 쓰신다는 건데 이 부제를 쓰실 때 많이들 하시는 게 시간과 공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시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공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시공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제에다가 시간이랑 공간을 같이 넣으실 때는 반드시 시간 먼저 써주세요. 18세기 프랑스 사회를 중심으로, 21세기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의 1960년대를 중심으로를 하진 않아요. 1960년대의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제목 쓰기 공식으로는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모범생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나요? 뭔가 옷깃도 단정해야 될 것 같고 치인 중에서 모범생 스타일을 찾으러 가면은 전형적으로 누가 떠오르냐면 윤동주 시인이 떠오릅니다. 윤동주 시인은 옷깃도 단정히 이렇게 여미고 책가방도 왠지 한쪽으로 매지 않고 이렇게 단정하게 맬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윤동주스러운 모범생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모범생 스타일은요, 조금 길어요. 모범생 스타일을 쓰시려면 여러분 우선 키워드를 최소한 4개는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본인이 쓰고도 본인의 키워드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글을 쓰면 내 키워드가 뭔지 한참 봐야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잘 떠오르게끔 강조라든지 포인트 짚어주기를 좀 하셔서 수정을 하시고 아무튼 포인트 되는 키워드를 4개를 잡으세요. 그 4개를 모범생스러운 어떤 풀로 묶는 거예요. 모범생 스타일 제목은 이런 거예요.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자,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4개나 나왔거든요. 민족주의, 기원, 보급, 고찰. 그리고 굉장히 학술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지적인 단어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종류의 단어가 4개 나온 이런 스타일을 학구적 스타일 제목의 전형적인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학구적 스타일은 모범생 제목 스타일은요, 이렇게 단어 자체가 조금 지적이고 그것을 여러 개를 좀 써서 좀 길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깊이 있는 고찰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제목에서도 느껴지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유.

전시의 제목인데요. 수와 문자에 관한 최소한의 수학 지식. 이게 EBS 거예요. 자, 그런데 수와 문자에 관한 최소한의 수학 지식. 자, 이렇게 키워드가 여러 개가 나오고 뭔가 진지한 분위기가 나오고 뭔가 학술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뭐뭐에 나타난. 그리고 뒤에 붙는 단어들이 이론이라든지 사유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단어들이 붙습니다.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하면 2대 8 가르마를 타고 일단 안경을 쓰고 그다음에 뭔가 조끼까지 갖춰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림질 자국이 있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느낌이 이 제목에서도 드실 거예요. 이게 모범생 제목입니다. 장점은 지적이고 깊이 있어 보이고 아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목으로는 감상문, 비평문, 감수성이 포함될 수 있는 장르에 아주 적절한 말랑말랑한 제목입니다. 감수성 스타일은요, 말랑말랑 촉촉한 글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 슬픔에게, 우리의 여름에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하는 편지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감수성 스타일의 제목에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제목 스타일은 문장형 제목입니다. 어서 오세요. 현암동 서장입니다. 신은 나를 끌고 당신에게로 간다. 우주의 작은 별 하나까지 널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형 제목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에세이, 시, 소설, 감수성 뿜뿜하는 장르에 붙일 수 있는 것이 감수성 제목입니다. 이 감수성 제목은요, 느낌으로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키워드로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은유적인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형 제목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거니와 초보자들이 쓰기 괜찮은 제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문장을 뽑아내서 제목 자리에 올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세이를 쓴다, 어떤 감수성 있는 수필을 쓴다, 소설을 쓴다, 시를 쓴다라고 할 때는 문장을 위에 올려서 제목으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제목 쓰기 공식은요, 이걸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상한 스타일 제목입니다. 제일 인기 있는 스타일이 바로 이 이상한 스타일이거든요. 선제 없고 튀어. 제 입꼬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요, 저는 OTT에 딱 떴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어요. 우선 선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업어야 될까? 없는 건 애긴데 어딜 튀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튀어는 이해가 갔는데 선제를 왜 업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궁금증이 일었던 제목입니다.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 일찍 오는 건 아빠나 남편이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나나가 일찍 오네요. 일찍 오라는 그 남자는 안 오고 바나나가 일찍 온대요. 아, 남편이 일찍 오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전화를 많이 하면 돼요. 근데 바나나가 왜 어떻게 일찍 오는 걸까요? 정말 궁금했어요.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저는 누가 저한테 멧돼지라고 하면 화가 나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를 멧돼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거부감이 있는데 지혜로운 멧돼지라고요? 멧돼지하고 지혜롭다는 상당히 안 어울린 느낌이 드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제목인데 흥미가 막 그냥 뿜뿜 생겨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리베카 솔릿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도 길 잃기 안내서예요. 길을 찾아주는 안내서를 써도 볼까 말까인데 길을 잃어버리는 안내서래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물고기가 왜? 어제도 먹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기에 되게 이상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제목입니다. 이상한 제목이죠. 근데 이게 의외로 통합니다.

같이 조합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거예요. 멧돼지 옆에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낯설게 하기와 모순어법. 항상 루틴하게, 항상 흔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 조합이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어? 새로운데? 한번 알아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스타일은요, 약간 혼종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혼종적으로. 항상 같이 있는 그런 나란히 있는 홀쭉이와 뚱뚱이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홀쭉이와 다른 단어, 뚱뚱이를 빼고 이를 다른 단어로 갖다 붙여서 조합을 새로 하는 이상한 스타일이 굉장히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총정리 스타일. 총정리 시간입니다. 돌직구 스타일이 있어요. 이건 아주 셉니다. 그냥 맞으면 바로 들어오는, 맞으면 아픈 그런 제목이에요. 폭염, 살인처럼 확 들어오는 센 명사로 된 제목. 혹은 명사인데 의, 와 같은 조사로 묶여져 있는 짧은 스타일. 이게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모범생 스타일은 뭐뭐에 관한, 대한, 그 뒤에 학구적이고 뭔가 지적인 단어가 붙여서 완성된 조금 긴 제목입니다. 학술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전시라든지 박람회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제목을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수성 스타일은 에세이 시장이라든지 소설같이 뭔가 말랑말랑하고 분위기가 따뜻한 그런 류의 글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상한 스타일은 요즘 트렌드한 건데 사실 들여다보면 낯설게 하기와 뭔가 새로운 조합이 이뤄낸 신선함을 주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네 중에서 여러분들은 고르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읽는 사람한테 훅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뭘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돌직구죠. 아, 나는 뭔가 새벽 감성으로 촉촉하게 썼어. 이슬처럼 뭔가 촉촉한 글이다. 뭘 쓰셔야 돼요? 감수성 스타일의 제목을 추구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MG 스타일? 젠지라고도 하던데 요즘. 내가 아주 젊은 스타일을 보여주겠어.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트렌디한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의 뭐지? 궁금증을 좀 유발하겠어. 라고 할 때는 이상한 스타일, 혼종적인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넷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뭔가 하나는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유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을 잘 써놓고 제목이 잘못 달리면 의미가 반감이 돼요.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본문은 잘 써놨어요. 그런데 제목을 다는 것에 조금 낯설어하거나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인트를 냉정하게 팍팍팍 뽑아내지 못하거든요.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글의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반대로 제목이 잘 붙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본문이 원래 갖고 있던 그 가치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 내용이 더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작업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어떤 땅에 심은 글자라고 하는 어떤 씨앗을 뿌리는 그런 대지라고 생각한다면요, 제목이 차지하고 있는 그 화단의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예요. 왜냐? 거기에는 많은 걸 심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비옥한 자리이기 때문에, 좁은 자리이기 때문에 갈고 닦아서 뽑은 단어만 솜솜이 배치를 잘 해야 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 금싸라기 땅이 바로 제목의 자리입니다. 제목은 가제는, 임시 제목은, 가제목은 자연 발생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더 좋은 인생의 목표로서의 제목이 생기려면 거기에 덧붙임이 필요한 거고 방향 설정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 제목, 옳은 끝맺음으로서의 마지막 작업인 제목도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전략이 꼭 필요함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 하나를 어떻게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 본문이 더 활짝 피느냐

조금 흐려지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제목 쓰기가 나는 텍스트를 생산 안 하는데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광적으로 좀 메모를 잘하는 메모 인간이거든요. 근데 날마다 오늘 일을 기록을 하는데 일지라든지 다이어리를 쓸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이어리를 상세하게 쓰기가 좀 부족하면 거기다 이렇게 써요. 이상하지만 기분은 좋았던 날. 구름이 예뻐서 사진을 남겼던 날. 올해 중에서 석양이 제일 예뻤던 날. 큰애가 속 썩여서 많이 힘들었던 날. 남편하고 싸운 두 번째 날. 뭐 이런 거를 씁니다. 이게 날마다 내 하루를 마감하는 제목이에요. 저는 이 날을 마감을 하고 잘 마감을 하고 거기에 잘 묻어두고 잘 잊어버려야 다음 날을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목 붙이기를 해서 오늘을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잘 묻어두는 거예요. 그때도 제목 쓰기가 필요하거든요. 카페에 한두 시간 있다가 시간을 거기다 남겨놓지 마시고 나오시면서 아, 저 카페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 제목이 모이면 오늘 하루의 제목이 되고요. 하루의 제목이 모이면 1년의 제목, 그게 70년, 80년, 다행히도 그렇게 잘 모이면 내 인생의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 수업이 마음에 드셨으면 오늘 하루 잘 마치시면서 오늘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자이자 도시역사연구자 박혜윤입니다. 이전에는 일본 도시개발회사 모리빌딩에서 최초의 한국인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다양한 도시개발 과정을 지켜봐왔고요. 이후 현대산업개발로 이직해서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필 도쿄에 주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도쿄는 위치적으로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글로벌 대도시의 수도라서 서울과 도쿄는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도시개발자의 눈으로 도쿄를 여행해 보신다면 한국의 도시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다른 시각에서 모색해 볼 기회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도쿄에서 가장 먼저 번화했던 곳은 모든 육로와 수로가 모이고 중앙 으시장 등이 있었던 니온바시 지구였습니다. 그에 반해 긴자는 에도 시대 때는 니온바시 한참 남쪽에 위치한 장인들과 일반 중소 상인들이 살아가는 주변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1872년에는 긴자 지역에 큰 불이 나서 목조 건물이 많던 긴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대화재가 현대 긴자 탄생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대화재를 근대적 도시 계획이 가능해진 기회로 생각하여 새로운 근대 국가의 수도에 걸맞는 지구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때 긴자 지구는 낡은 복도 건물을 허물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장중한 붉은 백돌의 중심거리로 재탄생합니다. 긴자 바로 남측에 일본 최초의 기차역 신바시역이 들어서면서 서구 근대 문화가 들어오던 요코하마 항구와 철도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근대 상업지구로 긴자는 발돋움합니다. 이후 긴자에는 새로운 유통시설이었던 백화점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마사카야 백화점을 시작으로 마츠야 백화점, 미쓰코시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토지 가격에서도 일본 최대 번화가였던 니혼바시를 뛰어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극장가를 품었던 서측의 히비야 유락조 지역과 바로 이어지는 지역에 지하철 긴자선까지 개통하면서 긴자는 아사쿠사로부터 일본 최대 유흥가라는 타이틀마저 가져옵니다. 1960년대부터는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긴자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는데요. 이때 긴자의 중심거리가 하루미 거리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긴자에 가보시면 크게 메인 가로가 십자형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형 가로의 한 중심에는 긴자의 랜드마크 빌딩인 와코 빌딩, 그리고 사나이 드림센터가 들어서면서 긴자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자는 상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일본 제일의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긴자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긴자라는 동네는 주변부와 동반 성장해 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남측에 위치한 일본 최초의 철도역 신바시역, 동측의 수산시장, 서측의 유락조 히비야 극장가가 탄생하면서 긴자가 함께 성장해 온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긴자는 점점 주변 지역과 단절되는 섬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가도로 형태의 도심 고속도로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에도 시대 긴자 상인 지구에는 원활한 물류 처리를 위해서 그물망 같은 수로가 전구에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도 경제 성장기에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점점 도심 교통 체증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긴자 서측과 남북측 수로를 모두 매립하여서 고가도로 형태의 도심 고속도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속도로 덕분에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주변 지역과의 보행연결성이 약화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긴자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새로운 골격을 가진 성 같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긴자는 지역 상인과 도시개발자, 정부의 노력 속에 고립된 섬에서 일찍 벗어납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긴자 지역은 예전에 활기를 잃은 듯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성숙한 일본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슈퍼 브랜드들의 거리로 서서히 재탄생했거든요. 그리고 메인스트리트 긴자 거리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일요일 날 보행자 천국 제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을 가지고 긴자 구석구석에 이런 가게들을 즐기는 긴브라라는 유행어가 생기면서 긴자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런 긴자 내부적 진화 속에서 중앙부에 위치했던 마사카야 백화점이 도시개발 디벨로퍼, 모리빌딩, 그리고 명품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LVMH 그룹과 손을 잡고 지역 내에 부족했던 관광 인프라, 그리고 옥상 증원, 오피스를 품은 새로운 복합거점 긴자식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단순 상업 중심에서 복합적인 도심으로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국가재생전략의 일환으로 긴자와 주변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주변 지역과 함께하는 도쿄의 중심지로 결합 사업을 펼쳤고요. 지금도 긴자는 진화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긴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활기와 품격을 유지하며 해외 관광객만이 아닌 일본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일본 최고 상업거리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맹동은 한국의 대표적 상업지구로 한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맹동이 예전만 못합니다. 엔데믹 이후 조금 살아난 듯하지만 맹동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해외 관광객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맹동이 이때 긴자 모습과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맹동도 남대문과 종각 그리고 충무로와 함께 발전해 왔던 동네입니다. 하지만 고도 경제 성장기에 도심 구조가 차량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곳들이 모두 맹동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긴자처럼 맹동도 거대한 간선도로에 둘러싸이면서 그 안에는 직계거점을 갖추지 못한 성 같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적극적인 보행 친화적인 도심 재편 노력과 함께 뉴스퀘어 등의 중형 상업 거점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맹동의 내부 메인스트리트인 맹동길은 주변의 동네 주요 길들과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자의 진화전략을 우리 맹동에 접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대문 시장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충무로가 새로운 보행 중심로로 이어진다면 명동은 크게 보시면 우물정자 형태의 도시 골격이 완성됩니다. 종각부터 남대문까지 차량의 방해 없이 남대문로를 어슬렁어슬렁 거닐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남대문로를 중심으로 명동만이 아니라 간철동, 무교동, 소공동, 나아가서는 남대문 시장과 북창동과 서울역, 남산을 함께 즐기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물론 강력버스들과 차들로 지금 붐비고 있는 지금의 남대문로를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꿈같은 이야기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뉴욕의 메인스트리트 브로드웨이와 최고 번화가 타임스퀘어 주변도 예전에는 차로 붐비는 차량 중심의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새로운 복합도심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당시 뉴욕의 도시 전문가들은 면밀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브로드웨이를 보행자 중심으로 골격을 재편해도 교통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무리해서 실행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사회적 실험을 먼저 벌였습니다. 도로에 임시로 도로 포장물과 여러 시설물을 이용해서 보행 공간으로 변경한 후에 이를 테스트하는 방식이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통행 속도가 약14% 증가했고요. 교통사고는 약26% 감소했습니다. 또 보행자들의 활동성을 보장하자 동시에 주변 지역 전체 상권, 극장가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서울을 대표하는 점포들이 이어지면서 걸어서 즐거운 활기찬 도심의 메인스트리트가 꼭 필요합니다. 도쿄의 긴자, 뉴욕의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의 발달 과정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맹동도 국가를 대표하는 내외국인 모두 사랑하는 메인스트리트로 단계적으로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걸어서 즐거운 도심 메인스트리트가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돼.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쓰러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고대근동 세계의 3,000년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재밌는 것만 골라서 보는, 뽑아서 먹는 그런 요약하는 그런 시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8강의 중에서 7번째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지도를 좀 보면서 시작할 텐데요. 그 기원전 2000년대 초반기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이집트가 가장 강성한 시기였거든요. 신왕국 때. 그런데 이집트가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강성 대국일 때, 이른바 이때 이 히타이트도 사실은 굉장히 강했어요. 유일 신개혁을 할 때 저번에 봤던 아케나톤 그 임금 있죠. 아메노텝 4세. 이 사람 때 유일 신개혁을 하느라고 기존의 신관들과 임금, 유일신개혁을 하는 임금과 싸웠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영향력이 여기서 조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이집트로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히타이트로 조공을 바꾸게 돼요. 왜냐? 이집트가 힘이 약해져서 영역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작은 나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히타이트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제 아키나톤 개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왕조로 넘어가고 나서 람세스 2세나 이런 임금이 왔을 때, 아 저기가 옛날에 우리 임금이 다스리던 곳인데, 우리 조상이 다스리던 곳인데 조금 밀렸다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히타이트는 아 얘네들이 이거 쳐들어올지도 몰라, 차지하러. 그래서 조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안에서 저 옛날에 투트모세 3세가 있었던 카데시가 요쯤에 있거든요. 오른토스강에. 요쯤에 카데시를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이른바 기원전 1275년에 최초의 세계대전 카데시 대전이에요. 이거는 정말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최초의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 이전까지 기원전 2000년대 전반까지 큰 나라들, 대국들, 미탄, 히타이트,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서로 간접적으로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외교 관계를 나눈다든지 이 정도로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싸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약간의 전투가 있긴 한데 이렇게 세계 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집트는 이때 카데시 대전은 1275년의 전쟁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집트가 자기네 국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싸웠고 히타이트도 자기네 갖고 있었던 자기 휘하에 조공을 바치던 그 봉신 국가들을 총동원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세력이 전면적으로 붙은 대군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기록은 이집트 측에는 여러 기록이 남아 있어요. 룩소르 신전 벽화도 있고 카르낙 벽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멋있죠. 이게 큰 벽화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요. 히타이트 측에서도 벽화로 남아 있어요. 그 히타이트 측에서도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투탈리아 사세인데 이제 이거는 하투샤 가서 제가 찍은 거 이런 식으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양쪽 기록을 맞춰 보면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수 있어요. 람세스 2세는 우리가 이제 태양왕이라고 하잖아요. 람세스 2세가 이집트 국력이 가장 강성한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아멘호텝 3세가 세긴 했지만 그 람세스 2세 때도 굉장히 강했어요. 람세스 2세가 이집트의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눴어요. 아문, 레, 프타, 세트. 즉, 그네 신의 이름으로 부대를 나눈 거예요. 각 군이 5천씩. 그러니까 2만 대군을 이끌고, 거기다가 이건 사람 숫자고, 그다음에 그 전차 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끌고 북쪽으로 나눴는데, 그럼 람세스 2세는 이네 중에서 어느 부대를 이끌었냐? 아문 부대를 이끌었어요. 그 아문 신전, 그 아문 신의 신관의 영향력이 강한 시대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수 있죠. 여기에 대항해서 히타이트는 자기 휘하에 있던 봉신 국가들을 다 끌어모아서 대략 한 3만 7천 정도의 부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타이트는 연합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람세스 2세가 이끌었던 이집트는 단일한 국가였어요. 이것도 역시 제국의 특성이에요. 히타이트는 봉건제였기 때문에 다 끌어모을 수가 있었고, 이집트는 혼자서도 그 정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측 기록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자크리스티앙이라든지 이런 영화나 소설로 많이 보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져요. 아문 부대를 혼자 이끌고, 그러니까 네큰 부대가 있었는데 람세스 2세가 아문 부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첩자를 하나 잡았어요. 이 첩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 히타이트의 임금이 바로 저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급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임금이 아, 좋다. 그럼 나는 아문 부대 중에서도 정예 부대만 이끌고 빨리 저 임금을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가는데 두 번째 첩자를 또 잡았어요. 두 번째 첩자가 알려주는데 첫 번째 첩자가 적이 흘린 이중 첩자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고립됐다고. 당신은 히타이트가 놓인 덫에 갇힌 거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상황에서 히타이트가 옆에 사방에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임금은 군대는 많았는데 혼자고 조그만 부대 가지고 고립돼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람세스 2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혼자 17대 1로 다 이끌고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혼자 영웅적으로 탈출해서 죽지 않고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탈출했다. 이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소설로 하면 얼마나 극적이에요, 재밌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왠지 이 이야기는 패전을 합리화하는 이야기 같아요. 특히 이 이야기가 써 있는 이집트 그 룩소르 벽화인가요? 거기 보면은 맨 위에 그런 구절이 써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 군인들은 반성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는 건데, 이 이야기를 봐서도 그렇고 좀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죠.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양쪽 다 이겼다 그래요. 히타이트도 자기네가 이겼다 그러고 이집트도 자기네가 이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웬만한 전쟁 기록은 다 그래요. 50년 우리 한국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평양에 가서 책을 봐봐요. 서울에 가서 책을 봐봐요. 서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하죠. 뭐 임진왜란도 그렇고 남북 전쟁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떻게든지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겼다는 걸 합리화하겠죠. 국채가 남아있는 이상은 그렇게 또 역사를 기술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둘다 이겼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특히 약소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래요. 이거는 전투 이름이 이제 그 전쟁 이름이 카데시 전투잖아요. 이집트가 히타이트가 점령하고 있던 카데시를 빼앗아 오고자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카데시가 어디 수중에 남았냐? 히타이트 수중에 남았어요. 즉, 히타이트의 방어승, 히타이트 연합군의 방어승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1274년의 전쟁은. 하지만 전투 자체는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막아내긴 했어요. 이집트를. 하지만 이때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히타이트는 나라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을 소모하고 망해요. 좀한 600년 후에 그냥 히타이트란 제국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도시국가 히타이트로 남거든요. 하지만 이집트는 강대국으로서 조금 더 오래 가요. 이러면서 역시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급이라든지 기초 체력이라든지 경제력, 인구 이런 것 종합 국력이 강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교훈을 알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전투 전그 세계 대전 자체는 이집트의 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전쟁 단기 전쟁은 방어승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체력이 강한 이집트가 강한 거 아니겠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전쟁을 보면서 약속의 입장에서 꼭 이제 학생들한테 첨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고요. 반드시 전장을 제공한 나라가 있어요. 그 전쟁의 주체는 승전국과 패전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비참한 건 전장을 제공한 나라예요. 전장 제공국이 가장 비참해요.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의 독소전이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낳은 치열한 전투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본건 그때 전장을 제공했던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예요. 독일이나 일본은 자기네 나라에서 전투하기보다는 멀리 나가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피해를 입긴 했어도 학교도 다니고 뭐 일상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할수 있었지만 조선이라든지 폴란드 같은 나라는 전장을 제공한 나라들은 정말 집 앞에 탱크가 지나가고 막 그쵸 막총 쏘고 막그 여성과 어린이들이 당한 그 고통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 절대 전장을 제공하는 역할은 하면 안 돼요. 차라리 패전국이 나아요. 이건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 저는 좀 뼈아픈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장을 제공하고 승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에 아주 외교의 가장 큰 실패가 아닐까 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 시대에 시리아 필레스티아는 그런 전장 제공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를 전후해서 한 기원전 15세기서부터 한 11세기 그 전후해서 수수께끼의 민족이 나오는데 이게 씨피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민족. 이 양반들이 고대 근동 세계 특히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방하고 유프라테스 강 근처를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요. 카데시 대전이 일어나고 그다음 바다 민족이 오고 하는 이 어수선한 상황이 기원전 11세기, 12세기 정도에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 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형제국과 종들이 있었던 이 외교 체제 있어요. 이 체제가 무너져요. 왜냐? 강대국 둘이 일단 크게 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사이에 작은 소국들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기원전 1000년대가 넘어가는 그 과정, 한 1100년, 1200년 요 정도 사이에서 그 전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기록에서 없어져 버린 나라들이 있어요. 다신 복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나라들이 안 나와요. 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단절을 이후에 나온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에서 도시국가가 빽빽하게 차 있었는데 상당한 부분의 도시국가가 망해버리고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온 민족이 세 민족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북쪽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가 아람인들이에요. 아람인들은 이게 그 지역의 토착 민족이었던 것 같은데 주로 성 밖의 사람들 있죠. 도시를 이루지 못하고 떠돌아다닌 사람들의 후손인 것 같고 작은 나라들을 이루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도시는 비트 뭐뭐 하는 뭐 비트 알람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비트가 이제 집이란 뜻인데 누구의 집 누구의 집 신전 이름 이런 식의 도시를 많이 지었고 상당히 많은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서는 큰 나라를 이루었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페니키아, 가나안, 필리스티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상당히 널리 퍼졌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아래에도 있고 좀 위에도 있고 널리 퍼졌어요. 페니키아인들하고 가나안인들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거의 같은 민족이에요. 언어도 비슷하고 자기들의 고향도 비슷하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두 민족을 이제 헷갈리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번역을 하거나 이럴 때. 그이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가기 이전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었다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때 자기네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이때 들어왔다라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람세스 2세 때 1275년에 이제 카데시 대전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메르넵타인데 메르넵타 비문이 남아 있어요. 이 비문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요 위에 이제 그림이라든지 신과 이렇게 신한테서 뭘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문이죠. 쭉써 있는 내용들은 자기의 그 승전의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로 내가 어느 민족을 없앴다. 내가 어디도 쳐부수었고, 어디도 쳐부수었고, 어디도 쳐부수었고 하는 쳐부순 민족들을 막 100개 이상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공을 나열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이 지리적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메르넵타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최초로 얘기하는, 최초로 언급하는 문헌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 어디 돼 있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이제 한정사고 남자, 여자, 1, 2, 3. 하나 있으면 개인이고, 둘이 있으면 패밀리고, 셋이 있으면 민족이죠. 이렇게 1, 2, 3. 이게 이제 한정사고 어떤 민족이다. 아직 나라는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집트 하시는 분한테 이스리를 이렇게 읽어. 이게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최초의 문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박물관 가시면 아까 그 메르넵타 비문 봐주세요. 이제는 메르넵타 비문 요 앞에 가면 요 부분에서 손때 기름이 묻은 부분 있어요. 거기 찾으시면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만 손때 기름이 묻어 있어요. 예. 하여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때쯤이면 이스라엘이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 그러니까 아직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아니에요. 아마 이제 판관 시대가 시작되었거나 광야에서 막 들어가서는 그 시기라고 아직 나라로서는 외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시기였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파라오를 꺾고 자기네들이 탈출했다. 이런 서사를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서사고 이게 고대 근동학의 시각에서 보자면 얼마나 독특한 서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의 신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큰 신과 작은 신이에요. 큰 신은 자기 도시가 있고 자기 신전이 있고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엿한 신들이고 자기 도시나 신전이나 이런 게 없는 신들은 작은 신들이에요. 작은 신들은 주로 광야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큰 신들 안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는 신들이에요. 뭐 문지기 역할을 하든지 종의 역할을 하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신들인데 이런 당시의 신학을 가지고 야훼신을 보자면 야훼신은 작은 신에 속해요. 큰 신이 아니라고요. 신전도 없고요. 백성도 없고요. 도시도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야훼신은 작은 신 중에서도 작은 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반면에 파라오는 큰신 중에서도 큰 신이에요. 강대국의 신이자 강대국을 정말 다스리는 웬만한 큰 신들 몇 모아도 파라오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신이 파라오를 꺾었다라는 건 당시의 신학으로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던 굉장한 지독한 역설의 신학이에요. 아마 그거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민족이 놀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놀라거나 아니면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파라오가 얼마나 큰 신이고 요 야훼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저 노예들의 신이었는데 저뭐 종들의 신이었는데 이 파라오가 어떻게 야훼신한테 지냐고. 더군다나 작은 백성을 편드는 신의 신화가 거의 없어요. 신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큰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신들끼리 관계를 맺거나, 큰 신들이 어떤 임금이라든지 대사제 꿈에 나타나서 뭐 계시를 해서 아트라시스처럼 뭐 방주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나 이런 거지, 노예까지 찾아가서 저 노예, 가난한 노예들을 편들어가지고,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애들이고,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편을 들어서 파라오와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주겠다. 이런 신은 없어요. 이런 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굉장히 독특한 서사이고, 굉장한 제가 느끼기에는 지독한 어떤 전복의 서사예요. 뒤집어져 있어요, 이 서사가.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스라엘 스스로도, 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이상한 거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 다른 민족 주위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힘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후대 유일신 종교나 주변 종교도 이런 서사를 갖춘 것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세계 종교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대체로 종교의 창시자들은 돈이 많거나 좋은 집에서 태어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노예들에서 태어난 종교라고? 이건 좀 갸우뚱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집트 탈출 사건과 비교될 만한 그런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육화예요. 육화.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된 거. 그러니까 창조주 유일신이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하필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했다고. 그게 구원의 신비라고.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금 100g씩 나눠주시든가 뭐 이런 걸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거를 깨달았고 그걸 따라야지 너도 구원될 거다 하는 굉장히 이것도 뒤집어져 있고 전복이거든요. 그냥 인간의 보통의 눈으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서사인데 이집트 탈출의 서사도 그 당시에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는 그러하고 그 예수의 육화와 강생의 신비, 그리고 구원의 신비, 그 죽음과 부활의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뒤집어진 서사가 있는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간의 눈으로는 크고 거대하고 돈도 많고 뭐 권력이 많고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잘 해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해결책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편들고 가난한 사람 안에서 미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의 제일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 변방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라는 어쩌면 그 사회의 주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한 서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기네들의 믿음으로 삼아버린 종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제대로 사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게 과연 어떤 뜻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신학적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그런 신학적 물음을 사실은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물음이나 고민이 없이 그리스도교를 사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봐야 된다. 가난한 사람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고 그 시대의 중요한 사건은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국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이 시대에 나온 제국은 아시리아예요. 신아시리아 제국.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이제 이 신아시리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나왔지만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전체, 시리아 전체, 그리고 이집트까지 쳐들어가게 되는 제국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 이후에 아시리아를 계승한 신바빌로니아는 이집트를 거의 자기가 먹었고 하지만 물러나왔죠. 하지만 그거를 잇는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이집트를 지배하게 돼요. 이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달아 세 제국, 즉 신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중동 전체를 하나의 제국으로 묶어버리는 완전히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부터 사실은 제국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리아가 만든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때부터 사실은 새로운 제국주의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리아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사르곤 대제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도시국가를 지배하면 거기서 조공을 받고 지배를 하고 끝났어요. 히타이트는 봉건이라고 끝났는데 아시리아는 제국을 개념적으로 두 개로 나눴어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수르의 땅. 아수르가 이제 신이에요. 자기가 모시던 신, 아수르 신. 그 아수르란 도시에서 아수르 신을 믿는 아수르란 도시에서 나온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아수르의 땅, 즉 아수르 신이 모시는 중앙의 땅, 그리고 나머지 변방의 지역은 아수르의 멍에를 진 땅. 멍에를 진 게 뭐예요? 이 중앙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나는 곡물이라든지 맛있는 거라든지 어떤 광물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만든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아수르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그 제국주의를 만든 거예요. 식민지와 본국 이런 개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나는 쌀은 식민지 조선을 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본국인을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구조를 인식의 구조를 만들어버린 게 아시리아예요. 그 아시리아 그리고 시간도 정의했는데 아수르 임금들은 매년 원정을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신이 원정을 나가서 나의 영역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이 아수르 신에 이제 이런 비문을 많이 남겼어요.
자기네들이. 이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런 비문을 남길 때 어떤 식의 서사를 하냐면, 내가 제위 1년에는 어디로 원정을 나갔다, 제위 2년에는 어디로 원정을 나갔다,

매년 원정할 기록을 마치 신에 대한 의무를 하듯이 꼬박꼬박 써요. 그리고 이거를 제국을 나가서 제국 변방을 여기까지 넓히면 거기 시골에다가 이걸 만들어놔요. 곳곳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존이 돼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아니라 시골 곳곳에 남아있으니까. 구약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원전 586년, 587년에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다라는 걸 책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 연도를 어떻게 계산했게요? 이걸로 계산한 거예요. 제국이 기록을 제공해 준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국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자기가 정의를 한 거예요. 이제 땅은 아수르의 땅과 아수르의 멍에를 진 땅으로 나뉘고 시간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시간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니까 언제 정복된 거고 이 땅은 언제 정복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제국주의죠. 기원전 1000년대가 이제 그 이전에 한 2500년 정도의 시간이 이미 지나고 우리가 강의를 뜨문뜨문 요점 정리만 하는데도 지금 벌써 일곱 번째 시간까지 와서야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 내지는 페니키아인들하고 알파벳 같은 걸 같이 공유하면서 또 아람인들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다 개성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개성, 작은 나라의 개성은 뭐냐면 독특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독특한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또 예수를 통해서 그 본질이 다시 한번 이해되고 그래서 큰 세계 종교로 발전하려면 아직도 1000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진 역사예요. 대신에 이 당시에 우리가 세속적인 눈 내지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제국의 등장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 전체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믿음이 나오긴 했는데 나오자마자 아시리아인들한테 엄청난 위협에 휘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를 만들고 다윗 솔로몬 때 조금 괜찮게 사는가 했거든요. 하지만 곧 아시리아의 위협에 시달려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굉장히 갈라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하는 아주 약한 처지가 돼요. 곧 새로운 믿음이 나오자마자 크게 제국주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 시대는 여기로 마무리하고 그러면 아시리아의 뒤를 잇는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제국은 어떠했나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0: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우리 밥값 하러 온 거니까.
1: 밥값을 해야지.
2: 모든 거는 직접 일해서 벌어서 사주세요.
1: 웰컴 투 충칭.
3: 최저임금이 23위야 드래요.
4: 네. 69위야 드렸습니다. 15,000원 드려요.
1: 충칭이니까 근데 진짜 싸다. 아, 너무 싸다.
4: 1,800원.
1: 말아 놓지 마라!
5: 제가 뿌야! 제가
1: 이게 선물. 아, 선물.
0: 아, 선물.
1: 반짝 선물이다.
0: 시시. 시시. 예쁘다! 오! 오!
1: 우와.
3: 우리 방에서 보면 좀 예쁘겠다.
1: 왔다, 우리 거.
0: 저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1: 아, 저거 뭐야, 나. 아,
0: 아이씨. 무섭다, 무섭다. 바닥 닦아야 되고, 난간 닦아야 되고, 노란색 바닥까지.
1: 아니, 난간 나가서, 난간 나가서 닦아야 된다고, 이거?
6: 어, 어.
7: 工作需要在九点之前完成，九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啊，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工资就没办法逐月结算。啊，希望大家多多努力。月薪
1: 16,000원인가 보다. 32위안짜리.
8: 알바비가 좀 비싸잖아 이런 거.
9: 그 내가 밖에 나갈게. 괜찮아. 내가 밖에 나가줄게. 그러면 되지. 아무래도 이거는 오늘 못하잖아.
1: 터쳐.

0: 아니 저 형은 겁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1: 추 나간다, 추 나간다.
0: 아니 조심해.
1: 추 조심해요.
2: 저쪽이부터 저쪽까지
1: 있다. 엄청 멀어, 어, 엄청 너무... 멀어.
2: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거 진짜 미끄러워.
3: 제가 직접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2: 너는 어디야?
1: 어, 무서워. 밑에, 밑에.
2: 이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이게 앞으로 가면 이게 미끄러. 이거 봐봐.
1: 하지마.
2: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1: 하지마.
2: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엄청 미끄러. 그렇지, 그 동작 바꿔서 이게. 이게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되겠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2: 근데 이게 알바비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다 비슷해요, 가격이?
1: 똑같대?
2: 아, 그래? 내가 제일 위험한데.
0: 와, 저기 선배님들 창문에 매달려 있어, 다.
2: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1: 대단한
2: 진짜.
1: 거야.
2: 야, 그거 물 줘, 물, 물. 여기. 아. 그렇지. 뒤에 가지. 어, 좋아.
1: 둘이 무슨 꽁트를 찍고 있는 거야, 저 둘은?
2: 아, 좋아. 딱. 여기 한번 먹을래?
1: 어, 씨. 씨. 아, 또. 선배님이 또 세수건 갖다 주셨어. 아니, 코치님이 잘생기셨더라고.
3: 아, 그 친구? 아, 어.
1: 안녕. 어,
3: 일어나서 몇 분도 안 되네.
1: 예? 네? 아, 나 저 코치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깨끗해지죠? 아, 씨. 닦어. 선생님, 걸레를 왜 자꾸 주시는지 선생님 나 좋아하시나? 미치겠네? 왜 자꾸 걸레를 갖다 주시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걸레를 자꾸 갖다 주셔. 선생님 나 좋아하나 봐.
2: 야, 이거 하트까지.
0: 너무 덥다 진짜. 미끄러워 이거.
1: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을 거야. 어우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봐야 돼. 이렇게 시선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돼. 이게.
0: 옆을 안 보면 돼.
2: 이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무섭네. 오, 우와. 여기. 대박이다.
1: 우와! 강 두 개가 만나는 게 어디라는 거야?
0: 무슨 강 만나?
2: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 이쪽이 좀 녹색, 저쪽이 좀 약간 브라운색.
1: 그러네.
2: 이게 강이 맞아서 그런 거.
0: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 여기서, 우리?
1: 오케이.
0: 아, 이 바깥 벌려고 이렇게까지 한 적 있어요?
1: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본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
0: 나 알바 13개 했거든? 이게 제일 힘들어.
2: 이게 힘들다고?
0: 정신적으로요.
1: 그래.
2: 아, 그럼 밖에 나가면 1등이잖아.
0: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2: 그러니까.
0: 기절하죠.
1: 기절해.

0: 병원 가야 돼.
1: 병원 가야 돼.
0: 근데 좋은 기업에 하는 거야 지금.
2: 병원
0: 가야
2: 돼. 병원에. 내가 내가 죄송해. 내가 죄송해.
0: 살려 죄송해.
2: 살려. 고민하세요. 미안해 미안해.
3: 이거 빼자 빼자 빼자.
2: 하지 마 빼자 빼자 빼자. 내가 잘못했어.
4: 너도 이렇게 좀 경험해야 좀 괜찮은 거 같아.
0: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게.
2: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요 하지 마. 제발 왜 이래? 하지 마.
0: 이게
2: 야야야.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왜 이러세요 형님? 목소리 두 개예요 형님은?
4: 아니야 두 개 아니라.

0: 아니, 구멍 나겠어.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그렇잖아.
0: 한 시간 있죠. 와.
2: 아이고. 싸긴 싸다.
0: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천원, 아니야, 3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2: 10m, 10m.
1: 10m!
3: 10m 짜요.
1: 짜요.
0: 어, 더. 다 거의 왔다.
1: 거의 다 왔다.
3: 어, 처음부터 괜찮았어.
1: 확실히 나지.
3: 진짜.
2: 그렇지.
3: 어. 옆에 보는 것까지 가는.
2: 그렇지. 야, 여기 서서 이거 하자.
1: 에? 손뼉 밀치기. 이거.
3: 왜 죽이고 싶어요?
2: 아니, 살리고 싶은 거지.
4: 好, 今天时间差不多了，然后我接下来就对我们的今天一个劳动成果。嗯，还可以，做的比较。
3: 我一打，我不得打，难干，我怎么？
1: 喂，过来一下。
2: 啊，出错。
4: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观景台。
0: 啊，对，啊，여기서끝나는거아니네。
3: 이거하나먹으면딱좋겠다우리끝나
1: 아이스아메리카노한잔딱먹으면딱이지
3: 목이너무마른데
1: 나도미치겠어준비나
3: 물도안주나설마
1: 물도포함이지식비모든식비가이제우리가물도벌어서어
3: 물도
1: 어
3: 저희물도안줘요저희물도다먹어야돼요
5: 물도먹는거라서사드셔야돼요
6: 저희는물안먹으면안사드리려고
3: 해아아이게지금돈이없는데어떡해목마른데지금양쯔강도마시고싶은데
1: 양쯔강마시면큰일나
5: 어제아끼셨어야돼요
0: 이거는너할수있나내 생각에 이게 밑에보이거든이거는닦아야되는것같아느낌이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 이런 거. 응.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요.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4: 안쪽에서 바깥.
2: 就是这个玻璃的擦拭，然后还有围栏栏杆的玻璃，两个其实擦拭。
4: 哇， 장난 아니다. 우와. 준빈아, 넌 이게 무서워? 아깝게 더 무서워?
0: 이건 아예 안 무서웠네.
4: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3: 然后他忙完了之后，然后你就要忙下面的那个。哎，这个这个，我们不玩了。啊？
0: 이거 오케이? 이렇게? 이거 好.
3: 这个下面的这个边角。
0: 예, 구석구석 하겠습니다. 好.
4: 준빈아, 혼나고 있니?
3: 然后就顺着那个我弄。
0: 아니, 선생님 구석구석 해야죠.
3: 哎, 擦完了之后，然后把这里。啊，好。
0: 아, 오케이.
3: 不然就不会重复动作了。
4: 운동할 때도 선배님들 그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0: 이제 혼날 때 됐다, 혼날 때 됐어.
1: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여기를 닦았어요. 여기를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이것도 했고.
4: 왜 또 싸우는? 왜 싸우는 거야?
1: 거기는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0: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1: 이거, 이거는 밖에잖아. 거기까지 다 했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2: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와서 왜 싸워? 아, 너무 웃기네.
3: 就是那个字，那好夸张。你之前是做什么的？저
2: 가수라고 좀 전해주세요.
3: 아, 그래서 可以 唱首歌吗？
1: 왜? 왜야?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2: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4: 너 가수 아니야? 그 천민매 한번 천민매.

0: 级棒。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
1: 哦，你的中国话说得很好哎。
0: 好，谢谢。
1: 好好，我们赶紧那个开始热吧，热一下。
0: 好，谢谢。
1: 哎，对对对，就是这样嘛。
0: 谢谢。
1: 哎。
2: 조금 그래 물이라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더는도.
0: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 우리 열심히 그래? 해갖고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1: 에이, 对对对, 就是这样的.
0: 谢谢. 좀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3: 나 안 무서워. 극복한 것 같아.
4: 오, 철됐네.
2: 다행이다, 다행이다.
3: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2: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5: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3: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2: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3: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2: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지었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0: 그렇지.
2: 이런 걸 진짜 좋아.
0: 깨끗하다, 깨끗해.
2: 깨끗하게 지었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3: 그러니까 이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
2: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0: 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나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2: 맞아, 맞아.
0: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3: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2: 그래도 너무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0: 고생했어요, 오빠.
2: 고생했다, 고생했다. 많이 좋아졌어.
3: 저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6: 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啊，이거
3: QR로 넣어주는구나.
2: 그렇지,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 줄 알았어.
0: 나도, 나도. 들어왔어, 들어왔다. 와, 谢谢.
6: 谢谢.
0: 그렇지.
3: 谢谢. 3시간.
6: 아,
3: 우리 今天. 와, 밥값하기 힘드네.
0: 밥값도 하기 힘들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3: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6: 아,正好 이거 가게 있네요. 지금의 노동 성공. 然后给 자기 환취杯 카페 犒劳一下 자기.
0: 아, 선배님이 직원 할인 되니까 여기서 커피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것 같아요.
2: 오케이.
0: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먹을까?
3: 아니, 딴 거 먹고 싶어. 달고, 단 거.
0: 단 거.
2: 물도 없나? 나는.
0: 그냥 물, 맹물. 있다, 있다.
2: 다행이다.
0: 오케이.
3: 잠깐만. 물이 앱장인데?
2: 왜?
3: 너무 비싸잖아.
2: 아, 비싸?
3: 앱장. 프랑스 물.
2: 근데 할인되잖아, 아닌가?
3: 이거, how much?
7: 15.
3: 3,000원이에요. 너무 조그만 거.
2: 이게 조그만 거가 이게 3,000원이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지.
3: 이건 얼마예요? 파인애플 우롱티. 이거 다 마시면은 우리 만원 나가.
2: 아, 그럼 하지 말자.
0: 그럼 막 먹지 말자.
2: 하지 말자.
0: 그래, 가자.
2: 谢谢,
0: 땡큐.
3: 谢谢.
2: 물 비싸다.
3: 3,000원에 물 마시는 건 좀 좋다.
2: 비싸다.
0: 그니까. 그래.
2: 근데 어저께도 밥이 만원에서 우리 먹었잖아. 그러니까.

0: 밥 한 끼 만 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1: 그럼 아 이거는.
2: 야.
0: 야 대박이다 대박.
2: 아. 우와 오빠 이거 봐봐요. 와. 우리가 딱 큰 거 저긴가?
1: 어 그래 맞아 맞아.
2: 어 와 보람이 있네.

0: 아니 이제 우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먹었지?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 보니까 어. 여기 바깥쪽에 좀 먹을 데가 많더라고요.
1: 오, 그러면 그런 애들 먹어야지.
0: 어.
2: 간식당 무조건 이렇게 싼 거 찾아보고.
0: 어.
2: 한 끼 한 16,000원?
0: 1인당 16?
2: 아니 안 되죠.
0: 3시 16?
3: 3시 어. 어. 충분한 않다. 것 같은데. 충분히.
0: 그래? 오케이. 어, 고양이다.
1: 오. 아, 이 계단 진짜. 야.
2: 오늘은 노마라데이.
0: 노마라데이.
2: 내일은 허그 한번.
0: 좋지?
2: 전두도 뭐 괜찮겠다.
0: 뭐냐 이렇게 테이블 이런 야장 같은 것도 괜찮네.
1: 아 이런 것도 괜찮은데.
0: 어.

0: 와, 여기도 봐봐.
1: 어?
2: 뭘 말아?
1: 어? 아까 우리 선배님들이다.
0: 아, 그러네.
1: 아.
3: 마라, 마라. 마라. 아, 뿌 마라, 뿌 마라. 쉐쉐, 쉐쉐. 걱정 많이 했는데.
0: 아, 거기서 뭐 한다, 진짜 또.
1: 되게 목욕탕 있는 것 같다, 대체.
3: 옷을 벗고 다니고. 진짜 많다, 여기.
1: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 어. 약간 여기 남대문 시장 같기도 하고.
0: 완전.
1: 여기 또 들어간 맛집이 있나 봐. 우와. 우와. 밥맛 더 돌겠는데?
3: 어, 미치겠다.
1: 우와, 여기 되게 특이하다.
0: 동네가 진짜 좋다.
3: 우와, 이 그림 봐. 너무 예쁘다.
0: 어, 너무 예뻐.
3: 설마 올라가야 되나? 충칭이 계단이 많기로 유명하대, 산악지역이라.
1: 그래, 그렇다면서
3: 어, 책이
1: 충칭이 산악지역이랑 계단이 많기로 유명하다며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
3: 아니, 성훈이 왜 이렇게 빨라?
1: 오빠 운동했던 사람이잖아.
3: 아, 너무 빠르다.
1: 와.
0: 오, 이런 거 맛있는 거 같은데?
1: 소세지.
0: 소세지도, 아, 그거.
1: 만두 파는 데도 있고, 예.
3: 아, 배가 너무 고픈데, 나?
1: 배고프지, 나도.
3: 아, 배고프고, 목마르고.
0: 여기도 사람 많네.
3: 여기 식당인가? 네.
1: 여기 식당인가 봐. 어, 여기 뭐야?
2: 잠깐, 자기 알아서.
3: 우와.
2: 뷔페, 뷔페.
3: 여기 마라 없다.
1: 마라 없어?
3: 여기 먹을까?
1: 여기서 먹자.
3: 싼 거, 싼 거.
4: 30.
3: 30, 어, 쓰. 다 먹게 됐네, 그냥. 우리, 그냥 주시네.
4: 아. 네, 산스.
3: 어? 싼매.
4: 산스.
3: 싼 거, 산스?
4: 예스, 예스.
3: 아, 스, 하.
4: 네, 便宜.
3: 1인당 2,000원이래.
5: 아, 1,000. 1,000.
3: 와, 진짜 싸다.
1: 좋다, 1인당 2,000원.
3: 아, 나는, 난 30이라 그래서 아, 1인당인 줄 알았는데 다 해서
0: 다 해서.
4: 이거는.
0: 오케이, 오케이. 쉐쉐.
3: 이러니까 사람이 많구나.
1: 밥 먹어보자.
3: 우와, 메뉴 봐.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6: 이거 뭔지 알아?
1: 그거 오빠 강낭콩 같은데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3: 아, 이거 그거잖아.
1: 토마토 계란.
6: 甜, 최甜. 최甜.
1: 아,
6: 최回家.
3: 아.
0: 아,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사람 많이 이유가 있네.
0: 아, 그러니까.
3: 맛있다.
1: 한식 뷔페 먹는 느낌이야.

0: 아니 밸런스가 맞아. 고기랑 야채랑 다 있어.
1: 또 많아도 더 없으니까.
0: 또 일하고 먹으니까 입맛이 돋네.
1: 이거 2,000원을 하면 진짜 대박이다.
2: 이게 실제로 여기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
1: 그렇지.
0: 시장 분들이 많이 먹네.
2: 그냥 걸어가면서도 다시 식사할 수 있는.
1: 근데 확실히 그게 이런 문화니까 좀 신기하다 진짜. 뒤에 보면 신기하다.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2,000원인데 무한으로 주니까.
1: 아유 아무래도 인기가 많겠지.
3: 에미니 아버지야.
0: 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 그럼 또 오늘 한 끼 6,000원밖에 안 썼네.
2: 대박이다.
0: 그럼 아까 애기랑 마실 걸.
1: 와, 생각해봐. 아까 그 조그만 거.
2: 대박이다, 대박이다.
1: 말도 안 돼.
0: 와, 다 드셨어. 탄수화물 빼고 다 드셨어. 난 밥만 다 먹었는데.
1: 널 반대야.
0: 어, 밥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처음 봐,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4: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2: 메뉴 중에 이거 청경채요. 못 끈 것 같은데 맛있다.
1: 저는 돼지고기, 콩 난 돼지고기가 있었거든요, 콩. 아, 그거, 그게 맛있었어요, 저는.
0: 아니, 근데 진짜 다 잘해.
2: 시금치
1: 다 맛있어, 다 맛있어.
0: 다 맛있어.
1: 조금 짜긴 짜지만.
0: 확실히 고생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1: 아, 그치.
0: 밥값은 하네요, 진짜.
1: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가져가서 집에서 닦고 다시 오면 그냥 앉으면 모르잖아, 그치?
2: 또 몰라.
1: 그치, 모르지.
2: 그리고 배고플 땐 그 꼬치 아저씨한테 갈게.
5: 전송, 뭐 이거 장어 전송.
0: 아, 선물. 아, 한자로 선물이다.
3: 谢谢, 谢谢.
1: 아, 그래, 잘 먹었다.
0: 제일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3: 그래, 그래.
0: 아,
2: 다 먹었어, 다 먹었어.
1: 다 먹었어.
3: 谢谢.
1: 아, 당연히 가져가지.
0: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
1: 물 나랑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0: 형님 안 먹히네요.
1: 오케이.
6: 또 이렇게 여행 같은 데 와갖고
0: 사진.
6: 그러니까. 사진 한번 탁 남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0: 보통 이게 남자끼리 오면 안 가거든?
6: 그렇지.
0: 또 너가 또 얘기해주니까.
6: 아, 진짜? 어. 아, 여기구나. 오. 오.
0: 이야, 사진관.
6: 이야, 예술이다, 예술. 예술 작품이다. 니하.

0: 이제 보세요. 무슨
1: 苹果
0: 쓰세요?
2: 苹果?
0: 苹果, 苹果.
1: 애플은 안 된대요.
2: 이 느낌.

0: 짱만 위, 쩌룽파, 홍금, 홍진파.
1: 홍진파.
0: 있다, 있다, 있다. 와.
2: 보자.
3: 좋은데.
2: 입을 수 있어?
0: 형님 사이즈. 이거밖에 없어.
2: 절대 못 입어.
0: 왜, 왜?
2: 작아.
0: 한번 입어넣을까요?
2: 팔이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안 들어가.
3: 팔이 안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이게 안 돼.
3: 안 돼, 안 돼.
0: 아유.
2: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는 그거 산 거 입을게. 어, 산 거 입을게.
0: 내가 그거 입고.
2: 어, 나는 이거 입으면 돼.
0: 쉐, 쉐.
3: 여기 앉아.
4: 이래도 작아.
3: 싸우고. 작다, 작다.
4: 와우. 제일 큰 사이즈인데, 포익스인데.
0: 와, 저 팔뚝 찢어지겠어. 그냥. 좋아.
3: 준빈이가 입으면 되게 밑으로 출연진 같게 다 같을 것 같아.
0: 오.
3: 좋은데?
0: 어. 아, 좋아?
3: 어. 괜찮은데?
0: 쩌룽파? 쩌룽파?
3: 뭐라고요? 같이 가보자고, 알았어요. 같이 가봐요.
0: 장마디 스타일로 해주고 싶은가 봐. 오.

0: 근데 이게 문제가.
1: 뭐야?
0: 이게 속바지가 있어. 얘가 그냥 생판스야.
2: 안 볼게.
0: 아, 얌전히?
2: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0: 그래?
3: 어. 오, 잘 어울린다.
0: 그래?
2: 어, 뒤에다, 어, 야, 뒤에가 시상식이야.
0: 그래?
2: 야, 뒤태가.
0: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 뒤태가 백상이야.
0: 아니, 어떻게 생겼는데, 나, 거울이 어, 없어.
3: 거울.
0: 아, 이렇게 생긴 거야?
2: 어.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진짜 장만옥이다. 메이크업, 장만이.

0: 야, 너 완전, 야, 장난 아니다. 너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는 부자야. 넌 무조건 부자야.
1: 부자, 완전 부자 아들. 어.
0: 근데 가게 주인인데 서빙 안 하고 포스기 앞에만 있는. 어.
2: 저희 가게 주인 같아.
0: 가게 주인, 어.
2: 오, 이거 어, 형님 써요.
3: 오케이.
0: 어. 오. 오. 오. 오. 추. 멋있는데요, 오. 추?
3: 아, 아직도 가져.
0: 아, 너 가져왔어.
2: 어, 진짜 80년대 화자.
0: 어이구. 무슨 느낌이야? 어. 어머니 괜찮아요? 모자를 찾는 중에 갑자기 옷장 정리하고 계셔.
2: 사진 바로 인화 되나?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저 속도면은 한 2주 뒤에 지금, 해주실 것 같은데.
1: 지금 청소하시는데.
0: 갑자기 지금 청소하고 계셔 어머니.
4: 저 들어가서 한번 찍어.
0: 찍자,
4: 가자, 가자,
2: 갑시다.
4: 어머니.
2: 플로우를 믿고 맡겨요.
0: 어, 이 어머님의 표정 자체가 딱 장인 느낌의 그 표정이 있다.
1: 이거.
0: 아, 아 저.
1: 그래 그거. 왼쪽, 제일 아저씨처럼. 아, 가만히 있어.
0: 가만히 있어.
1: 아, 안 돼. 움직이면 안 된다.
0: 밑에 딸이 조심해.
1: 그러니까.
0: 오케이.
1: 오케이.
2: 허리 부서지겠어.
5: 네,
0: 죄송합니다.
1: 그렇지, 얼굴이.
5: 띠.
1: 허리.
2: 아니야, 안 돼.
0: 너무 힘들어요, 엄마.
2: 오, 잘 나왔어.
1: 오케이. 아,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0: 너무 이쁘죠, 언니?
1: 너. 야.
6: 앞에 앉아주시고.
2: 내가 앞에요? 뭔 구도야, 이게?
1: 아니야, 시킨 대로 하자.
0: 시키는 대로 하자.
1: 아, 시킨 대로. 나는 뒤에, 오케이. 여기, 여기 좋다.
2: 무슨
1: 일이야? 아, 좋다, 이게.
2: 깜짝이야.
1: 아, 나. 어, 너.
0: 오빠 뒤에 있어.
1: 가족사진. 가족사진 왔다. 이게 뭐야?
3: 나는 무슨 역할이야, 너한테?
0: 누가 아들이고 누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 내가 너 아버지 되는 건가?
0: 어? 나보고?
1: 나오 여기
5: 쳐
1: 아 다리
0: 다리 꼬고
5: 야 출라이 갬프랑과 짜부 짜리라 하 또
1: 아 앞으로 나오라고
5: 또
1: 너도 이거 이쪽 너무 있어 아니 너도 얼굴 그렇지
2: 이게 뭐야
1: 이게 아니 얼굴 이렇게 얼굴 어 그렇지
0: 죄송합니다.
1: 허리야. 너는 무조건 허리야.
5: 네.
1: 너는 무조건 허리.
5: 笑起来，笑起来。

0: 시시.
1: 와아 진짜 옛날 사람 같다.
0: 야야야야야 준비라 준비라. 와 시시.
1: 와 진짜 옛날 사람 같다.
0: 오, 우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2: 진짜.
0: 응 너무. 아 시시.
1: 시시.
3: 시시.
1: 시시.
4: 코그 써봐.
3: 다음에 또 오라고.
5: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3: 어. 그거는 우리가 돈 받으면 되죠.
1: 상위엔. 상위엔.
4: 아 없냐 그럼.

0: 아, 그래도 안 매운 거 시켰네.
1: 어, 찾았어,
0: 잘 찾았네.
1: 마지막 찾았다. 오, 싸다, 싸. 괜찮아.
2: 응.
1: 어, 좋아, 좋아. 밥 드세요, 형님.
2: 밥 세 개?
0: 아니, 나는
1: 아, 밥 두 포션.
3: 두 포션, 두 워터, 두 미네랄 워터.
2: 예.
3: 원 코크.
0: 오, 벌써 왔어?
2: 니하오.
0: 어, 벌써 왔다.
2: 오, 벌써 빨리 왔어.
0: 맛있어. 땡큐. 땡큐.
2: 땡큐.
1: 이게 그 시래기 맛 비슷하다. 좀 짭짤한 시래기에다가 돼지고기 족발.
0: 짜샤이. 야, 그거랑 좀.
2: 짜샤이 같은 느낌.
4: 좋다, 좋다.
2: 와.
1: 37이라고 근데 다해서?
2: 이거 돼지갈비 하나 더 시킬래요?
1: 맛있어?
2: 어. 나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시켰어.
1: 어, 잘했어. 돈 많아. 요즘만 사람이 많아.
0: 근데 싸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
1: 여기가 내가 볼 때 노호거존이야.
0: 그런가?
1: 다른 집도 노호거 없잖아.
2: 노키즈존처럼.
1: 어, 노호거존이네. 유일한 나의 안식처.
0: 어, 이거는. 나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2: 아예 그냥 끓인 물.
1: 우리지 않았어 돼지고기를.
2: 그냥 살코기만 먹어야 될 듯. 나.
0: 진짜
2: 많이 이거 치울까?
0: 이거는 치워야 되겠다.
1: 짜장면인가? 아니네, 말하네. 이야.
2: 오빠 돼지고기 좀 드세요.
0: 아, 그래.
1: 고추기름 봐. 우와.
2: 와. 아. 야, 말하다. 맛있어.
0: 맛있어.
3: 맛있어.
0: 맛있어. 어, 근데 안 뜨거워. 어, 맛있어. 어, 어. 그걸 맛있어.
1: 너 마라 아니네?
0: 어, 갈릭.
2: 갈릭.

0: 안 매워.
1: 마지막. 땅콩 소스 맛이랑 탈비빔면 느낌.
2: 오, 맛있네.
1: 비빔면 느낌.
2: 이건 맛있어.
3: 전국 비빔면에 땅콩 기름 딱 뿌린다. 와, 진짜
1: 그런
3: 맛있다.
1: 느낌이야.
3: 진짜 맛있겠다.
1: 땅콩 느낌. 어머나, 땡큐.
3: 프레젠?
4: Yes. Yeah, you can mix it and have the brown sugar.
3: 땡큐
2: 베리 맛. 와, 땡큐.
1: 진짜
3: 매점 간지.
2: 오, 서비스 좋았다.
1: 서비스 프레젠트래.
3: 인심이 이렇게 좋아요.
2: 오, 그럴까.
3: 충칭이 진짜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다.
2: 어때?
1: 맛있어.
2: 근데

0: 맛이지.
1: 그럴 수 있지.
0: 어우, 좋다.
2: 상큼하네.
0: 그렇게 너무 달지도 않고.
2: 맞아요. 오히려 흑설탕이라서 너무 안 단가 봐요.
0: 아, 그래도 진짜 많이 먹었다. 우리가 얼마 남았어?
3: 가계부 내가 쓰고 있거든. 100이 안 남았네. 많이 남았다.
0: 오케이, 가자, 그러면.
3: 쉐쉐.
0: 쉐쉐.
3: 쉐쉐.
2: 아, 불 들어오네. 저 근데 저기 간판 같은데.
0: 어, 슬슬. 어. 우와.
3: 저 배도 인기 진짜 많네.
0: 그러니까.
3: 배도 사람 꽉꽉 찼네, 저기는.

0: 난 이게 그냥 아예 다른 행성 같다니까.
1: 진짜로?
0: 응. 와, 멋있다. We are,
2: yeah, yes, please.
0: Picture, please. Oh, yeah. Picture. 아, 이쪽도 이렇게 해도 멋있네. 저렇게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유명한 곳이네.
3: 경복궁 같은 거, 경복궁.
1: 아, 이거 다 빌려주네.
4: 너무 사람 많네, 이게.
1: 거의 강남이야.
0: 그리고 되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3: 야, 이거, 야, 귀.
5: 아, 클린이어스.
0: 클린이어.
3: 한번 해볼까?
0: 어, 한번 해보자.
4: 돈이 되면 가자.
1: 32원. 6,000원이면 괜찮아.
0: 자, 한번 해보자.
3: 아, 그래? 어, 뭐, 뭐가, 그래. 이게, 잠깐 자는 거.
0: 어, 6,000원.
5: 나 이거 시작하겠어요.
3: 근데 보이는 게 재밌지.
1: 오케이, 합시다.
3: 오케이.
1: 귀 파봤어요?
3: 한 번 더.
1: 형님, 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0: 우와. 저 처음 해봐요. 아! 오, 시원해. 확실히 달라. 제가 어깨에 묻히시는 거 아니죠?
1: 그거 니 귀야, 그거?
0: 내 귀야.
1: 많이 없다, 귀지가. 나 귀지가 없어.
3: 어, 왜, 그거, 이거. 어, 내 금 찾았어. 우와, 봐봐. 대박이야.
1: 우와, 성훈이 형 진짜.
3: 큰 거 있어. 아, 큰 거, 그거.
0: 우와, 완전 커. 아니, 성훈이 오빠는 지금 선생님이 바뀌었어. 귀지가 커서 바뀌었나봐.
4: 근데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해.
1: 에? 우와, 집게로 끊어내.
3: 우와, 대박이야.
1: 우와, 나 이거 셔츠로 봤어.
3: 우와, 보여줘. 여기.
1: 우와,
3: 진짜 많다.
1: 우와.
0: 저게 뭐야?
3: 장난이네.
1: 형님.
3: 말 보지 마, 이게.
1: 말이 들려요?
3: 어, 말 들려.
1: 들렸어, 이때까지? 들려. 꽉 막혀 있는데?
3: 어, 대박이야.
0: 우와. 딱딱해. 이거 약간 거의 이빨 수준이라서 저기 지붕에 던지면 새 이빨 나듯이 막 그럴 수준이야 지금.
3: 야, 나는 아직 한쪽 귀 안 끝났어.
0: 아직 한쪽 귀 아직도 안 끝났어 오빠?
1: 번 돈 다 날리겠네 성훈 형 때문에.
0: 오!
3: 아이고.
0: 오 오빠.
3: 와 이것도 또 시. 야. 이거 뭐야 이거?
1: 우와 이거 뭐예요?
3: 우와 이거. 장난이.
0: 오오오오오.
3: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까보다 커.
1: 형님 이거 조회수 1,000만뷰 나와요.
3: 아 이거 아까보다 커. 진짜 커.
1: 우와 너무 들어.
3: 오 왔어.
0: 왔어.
1: 와 나 집게.
3: 우와 오마이 가네 진짜.
1: 우와.
3: 우와 이게 진짜 크다.
0: 우와. 아우. 아 진짜. 오빠. 귀를 왜 안 파고 산 거예요? 에?
3: 아 모르겠어 나도.
0: 이거 봐봐.
1: 야, 오 화석이 나왔는데 귀에서?
3: 저... 와 진짜 여기 가게 잘 왔다. 진짜 고맙다 진짜. 이거 하러 와야 되겠다 여기에.
0: 춘칭에 귀 파러?
3: 어.
0: 어머 열어봐요 오빠.
3: 아 이쪽이야. 아 이거 두 개.
0: 오빠 냄새를 왜 맡아?
3: 아니 어떤 냄새지? 궁금하지.
1: 어 진짜 잘 판다 근데.
3: 감사합니다. 어, 谢谢.
6: 谢谢.
3: 靓女
6: 跟谁介绍？
1: 啊，是
3: 介绍一下这个。
6: 你的是88，加这个靓女的88，再加这个帅哥的。

0: 그거 좀 비싸.
1: 여, 근데 여, 뭐라고?
0: 어?
1: 다 아, 제시.
0: 이걸로 내, 아니, 아, 그래서 내 거는. 그래서 이거만, 이거.
2: 10만 원 나왔는데?
0: 10만 원? 야, 내 귀에 10만 원 나왔다고? 이거는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내 돈으로 내 게.
2: 아니, 그러니까 16,000원, 16,000원.
0: 10만 원.
2: 형이 7만 원 나왔어, 7만 원.
1: 7만 원. 16,000원, 16,000원. 오빠 혼자 7만 원.
2: 10만 원 썼는데, 우리?
0: 야, 이게. 아, 그 뭐야. 사랑이한테 보내주긴 보내줬습니다. 뭐, 와우라고 그냥 한마디. 7만 원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디 갈 수 있고, 또 그 비용, 또 좋은 데 잘 쓴 데 있는데. 근데 그 정도 급이었어, 그냥.
1: 야, 이거 해보길 잘했네. 야.
0: 가장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내 귀였어.
1: 7만 원.
0: 7만 원.
1: 왜 3천 원짜리 액병은 안 먹고 귀에다가 7만 원을 썼을까 우리가?
0: 그러니까.
1: 근데 난 좋았어, 재밌었어.
0: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미안하다.
2: 형, 내일 알바 형님한테 땅 끼야 돼.
0: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할게. 네.
2: 11만 원 나왔어.
1: 야, 근데 너무 개운하다.
2: 아, 이거 뭐 개운했다니 다행입니다.
0: 아, 그거 너무 좋더라.
1: 난 소비 후회 없다.
2: 좀 많이 아쉽다.
1: 오빠.
0: 와, 너무 예쁘다.
1: 어, 너무 예쁘지? 오빠,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
0: 가자.
1: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예쁘다.
2: 어, 예쁘다.
1: 화려하다. 중층에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3: 누가?
1: 성훈이 오빠. 중층이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성훈이 오빠 지금. 귀지 청소 이후로 중층 러버가 돼가지고 귀지 챙겨가고 막.
0: 아, 너무 재밌었다.
4: 재밌었어.
0: 아, 너무 재밌었어.
1: 야경이 달라.
0: 진짜 이럴 때 진짜.

0: 왔어.
1: 홈 스윗 홈. 홈 스윗 홈.
0: 뭐?
2: 롱.
0: 왜 그러냐?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1: 아, 진짜로 너무한다.
0: 왜? 오 마이 갓!
3: 하필 오늘 제일 덥냐?
4: 아, 덥다.
0: 오. 어때?
4: 너무 무겁잖아, 잠깐만. 와. 아,
3: 벌 쓰는 거지, 이게.
0: 아!
4: 화이팅!
3: 자요.
4: 화이팅!
3: 팔다리 힘이 안 들어가야 되나? 근데? 아버지, 이거 뭐예요?
0: 토끼!
4: 토끼!
0: 토끼 고기라고? 야, 나 처음 먹어.
3: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형님.
4: 그렇겠지.
0: 그렇지.
4: 여기는 진짜 시골인 것 같아.
5: 아니, 나 벨트도 없고 지금 너무 침대 시트 왼쪽 아예 그냥 무너져 있어.
3: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하네.
0: 응, 특이해.
3: 그러니까 술의 도시, 와.
0: 엉덩이! 엉덩이!
4: 앞에! 팔 뒤에! 팔 돌아!
0: 돌아!
4: 옆에 돌아! 앞에! 뒤에.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종기관대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야 될 때가 있죠. 자, 뭔가 누구한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렇죠? 기쁘다거나 만족감이 느껴진다거나 보람이 느껴진다거나 이와 같은 좋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오늘 영어로 꾸준히 이번 주에 표현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감동에 대한 표현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막 감동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정말 감동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날것 같아요. 혹은 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말까지 이제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딱 감동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아마 move 같은 그런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감동스러웠다. 큰 감동이 느껴졌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와, 우리말도 버전이 여러 개네요. 그죠? 영어도 그러니까 하나의 버전일 리가 없습니다. 몇 개만 하죠? 가장 많이 쓰는 것들. I was so moved. 약간 과거 시제로 연습을 할게요. I am so moved. 현재 시제로 할수 있는데 대부분 감동을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과거 시제로 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아예 그냥 과거 시제로 연습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I was so moved. 물론 이제 so에 강세를 주시는데 여기도 힘을 살짝 줄게요. I was so moved.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어. 자, 감격스러웠어. 비슷하죠? 들어볼게요.
1: I was so moved. I was so moved.
0: 오케이. 자, 이거하고 이거 이제 차이가 잘 보세요. moved하고 moving 요 차이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ed 형태가 나오면요. 이게 뭐 과거 분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이런 거다 잊어버리세요. 문법 용어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회화에서는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만 하면 돼요. 얘는요. 주어가 사람이에요. I was so moved. ing이 나오면 사람이 절대 주어로 나올 수가 없어요. It was so moving.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흑백 논리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ED가 붙이면 주로 이제 사람을 쓰는 거고, ING가 붙으면 사물이나 어떤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so moving은 절대 쓸수 없는 문장이고요. It was so moving. 그 상황이 너무 감동스러웠다. It was so moving. 감동이 느껴졌다. It was so moving. It was so moving.

0: 요렇게. 됐죠? 들어볼게요.
1: It was so moving. It was so moving.
0: 그러면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너무 감동스러웠다. 그러면 moved에요. moving이에요. 영화. 영화. 영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The movie was so moving.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moving이라고 하는 것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거의 친구가 있습니다. touching. 이것만 아셨다면 오늘 꼭 이걸 같이 해주세요. touching. It was so touching. 원어민들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t was so touching. 아, 영화가 정말 뭘 터치 만지다는데 뭘 만졌단 얘기예요? 내 마음을 만졌단 얘기죠. 그래서 감동스러웠어. It was so touching. It was so touching. 정말 감동적이었다. The movie was so touching. 그 친구가 한 말. What he said was so touching. The speech was so touching. 그의 어떤 연설이 너무 감동스러웠어. Touching, moving. 들어볼게.
1: It was so touching. It was so touching.
0: 자, 문장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이었어. 뭐 영화를 보는데 와, 막판에 나 엄청 울었다.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너무 감동스럽더라. 자, 마지막 요것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Touching 같은 거 넣어볼까요? It was so touching. 마지막 에니까 뭐가 있어야겠죠? At the end. 니겠죠? 에니까. At the end.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영화 어땠어? 와, 마지막에 정말 감동스럽더라.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그쵸? 들어볼게요.
1: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0: 오케이. 기본적으로 moving, touching.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요. 감동스럽거나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쵸? 그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뭐 영감을 주는 요게 다 이제 감동과 연관돼 있는 그런 형용사들이어가지고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Heartwarming, 합성어들입니다. Heart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뭐 심장이라는 뜻인데 신체 기관으로는 마음 얘기할 때 heart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heartwarming. 읽어볼게요. Heartwarming. 한 번 더요. Heartwarming. 앞에 힘을 주세요. 그러면 The movie was so heartwarming.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야, 참 마음 따뜻한 영화야. 이런 거.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끝에 이제 뭐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거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영화들. Heartwarming movie. Right? 들어볼게요.
1: Heartwarming. Heartwarming.
0: 이 친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Heartfelt. 이건 정말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Heartfelt. 누가 말을 나한테 했는데 참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줬는데 그게 진심이 느껴졌어. 약간 진심이 느껴지니 뭐예요? Heartfelt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으로 썼는데 약간 진심이 느껴진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Heartfelt. Heartfelt. 들어볼게요.
1: Heartfelt. Heartfelt.
0: 감동에 또 진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형용사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Inspiring. 영감입니다. Inspiring. 연설을 했는데 막 동기부여가 엄청나. 막 뭘 하고 싶은 동기가 많이 생겼어요. 의욕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Inspiring 된 거예요. 그 연설 자체가 inspiring 했던 거죠. It was so inspiring. His speech was so inspiring. Inspiring. 뭔가 내가 하고 싶게끔 만들었다는 어감입니다. Inspiring. 들어볼게요.
1: Inspiring. Inspiring.
0: Bingo. 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요럴 때 쓰기 딱 좋아요. 어디 앞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한다든가 누굴 집에 초대받아서 너무 오늘 환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네요. 그럴 때 heartfelt를 여기다 써가지고 welcome에다 많이 붙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Heartfelt welcome. 진심이 느껴지는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죠? 다시 한번.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자, 강세 주시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One more time.
1: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0: 자, 울 뻔했다. 운 건 아니네요. 울 뻔했다. 요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 눈물은 또 tears잖아요. cry가 있고 tears가 있고 tear는 눈물 자체고 감동의 눈물. 자, 봅시다. 울 뻔했다는 I cried 하면 운 거죠?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I nearly cried. I nearly cried. Oh, the movie was so touching. I nearly cried. 야,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 울 뻔했잖아. 운 건 아니지만 I nearly cried. 들어볼게요.
1: I nearly cried. I nearly cried.
0: 간단하죠? 요거는 cry를 안 쓰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울었다 이런 거 말고 눈물 났어 이러죠.

0: 그러면 tears가 나와야죠.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과거 시제를 주로 쓰겠죠? 야, 눈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I couldn't stop my tears. 내가 내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예요.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들어보세요.
1: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0: 오케이, 마지막. 감동의 눈물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요. Tears of joy.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좋아서 흘리는 눈물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남자가 여자분한테 이제 프로포즈 해요. 막 감동의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지 않습니까? What are those tears? They are tears of joy. Not tears of sadness or sorrow. They're tears of joy. 감동의 눈물. 들어볼게요.
1: Tears of joy. Tears of joy.
0: 오케이. 요걸 영작해볼까요?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와,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죠? 뭐 이렇게 감동의 어떤 눈물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눈물을 난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었다를 앞에다 줘야겠죠? I couldn't stop my tears. When he said that. When he said that. 그 친구가 그 말을 했을 때, 와, 나 눈물이 그냥 나더라. 하염없이 눈물 나더라. I couldn't stop my tears when he said that. 들어볼게요.
1: I couldn't stop my tears when he said that. I couldn't stop my tears when he said that.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감동의 표현들을 정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It was so touching. Moving도 있었고, touching도 있었고. 그쵸? 들어볼게요.
1: It was so touching. It was so touching.
0: 진심이 느껴지는 heartfelt 기억할게요. heartfelt 감동이 느껴지는 진심이 느껴지는 자 들어볼게요.
1: heartfelt heartfelt
0: 마음이 느껴지는 거니 heart이 들어간 거고 눈물 참을 수 없었다.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들어봅니다.
1: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0: 자 오늘 내용 감동에 관련된 표현들 잘 정리가 되셨길 바라요.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거나 저한테 질문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Hydrate versus moisturize. Hydrate versus moisturiz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hydrate 그리고 moisturize입니다. 뭔가 화장품 관련돼서 이 두 단어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차이점은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볼게요. Hydrate. 이거는 발음을 hi, 그러니까 hi 할 때 hi. 그 다음에 drate. drate는 이름절로 읽으셔야 돼요. drate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drate. 여기서는 d 발음보다는 d가 r랑 같이 합칠 때 j 발음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읽으셔야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drate. 원어민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j 발음으로 drate. drate. hydrate. 해볼게요. hydrate. Hydrate. Very good. Okay. Hydrate. 이거는 몸의 수분을 공급해서 보충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ydrate means to really, really absorb hydration or water or moisture into the bod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Hydrate. 수분을 공급하다. Hydrat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몸에 수분 공급하는 걸 잊지 마.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네. 수분을 마시라는 말이겠죠.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다시 한번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Okay, drink lots of water.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두 번째 문장입니다.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수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 네, 여기서는 hydrate가 well hydrated. 여기서는 형용사로 나왔네요. 이거는 수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 Okay, to stay well hydrated. 뭐 해야 돼요? Drink plenty of water.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네, sports drinks는 이온 음료고요. 이거는 내가 활동 중에도 수분을 유지시켜 줄 거야. 그래서 유지시켜 주다. Keep 동사 써야 되겠죠?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Okay, let's do this one together.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네, 다음 단어 moisturize로 넘어갈게요. 네, moisturize. 여기서는 moisturize. Eyes. 네,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중간 부분인데요. 여기 S에서 T에서 U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moisture eyes. 그래서 S에다가 약간 CH 발음이 나와야 돼요. Moisturize. Moisturize. 네, 이거는 촉촉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이 moisturize 단어 많이 사용하죠. 네, moisturize는 피부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촉촉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hydrate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더 포괄적인 단어겠죠. 뭔가 수분을 채우는 건데 뭐 마시면서 채울 수도 있고 뭐 발라서도 물론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moisturize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에 뭐를 발라서 촉촉하게 하는 겁니다.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You should moisturize every day for healthy looking skin.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Moisturize. 촉촉하게 하다. Moisturiz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그녀는 크림으로 자신의 손을 촉촉하게 했어. Moisturized. Moisturized.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You should moisturize every day for healthy looking skin. 네, 화장품 회사들이 이런 말 자주 하지요. 건강한 피부를 위해 매일 수분 공급을 해야만 해. You should moisturize every day for healthy looking skin. 좋아요. 세 번째 문장 볼게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네, 요새는 세정제들이 정말 다양하고 기능도 되게 다양하고 뭐 향도 되게 좋잖아요. 네, 손 소독제는 hand sanitizer, 그리고 그냥 세정제는 sanitizer라고 하는데요. 그

세정제는 소독하는 동안 수분을 공급해. 그럴 때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정리해드릴게요. 네, hydrate는 몸에 수분 공급하는 거죠. Hydrate. 그리고 주로 hydrate 얘기할 때는 이제 수분 혹은 물이 아니면 뭐 이온 그런 음료 갖고 이제 수분을 채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뭐를 발라서 hydrate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hydrate 같은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데 moisturize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림 아니면 세럼 아니면 토너 통해서 이제 촉촉하게 만드는 거죠. Alrigh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Well done.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www.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1: Breaking the Ice.
0: Breaking the Ice. 네, 서먹함을 없애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을 없애는 것을 말하죠. 얼음을 깨는 건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Alright,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oday. You can talk about travel to break the ice.
0: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1: Yeah, right.
0: 좋아요.
1: That's a good topic, actually.
0: Yeah, that's a good idea because people generally love traveling and talking about the past trips they took.
1: And they always have places they want to go.
0: 맞아요. 여행을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갔던 곳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곳 이야기를 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많이 찾을 수 있죠.
1: True that.
0: 네.
1: Perfect. And today the person who sent us their clip is actually Kayla, right?
0: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공부할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Alright, Kayla 씨, 나와주세요.
2: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0: 네, 여행이 great topic, 좋은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she said,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0: 네, 여행은 break the ice 하기 위해서,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you can use,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for breaking the ice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1: For sure.

0: 어떤 상황이건 간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She says next, she describes some situations, whether it's at school and you're meeting friends for the first time.
0: Whether가 나왔으니까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이 나올 텐데 첫 번째 상황이 이제 학교입니다. Whether it's at school and you're meeting friends for the first time. 학교에서 친구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될 때든지 아니면
1: or even at a new job and meeting your coworkers for the first time.
0: 아니면 심지어 even at a new job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meeting your coworkers for the first time. 동료들을 처음 만나게 될 때든지요 라고 했는데요. Coworker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어도 일단 coworker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그 같은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말로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처음 만나는데 friends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냥 classmates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For sure.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but we all get a little uncomfortable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1: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0: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여기서는 그냥 what으로 끝났지만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that situation is. 뒷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뭐든지 상관없다 보다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고 그리고
1: She says, but we all get a little uncomfortable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0: We all get a little uncomfortable. 우리 모두 all of us get a little more, a little uncomfortable. 약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1: Let's keep going.
2: So I know there are seminars about how to break the ice, and usually they involve lots of games and wordplay and something to kind of ease the tension.
1: So I know there are seminars about how to break the ice.
0: I know, 여기서 so I know,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There are seminars about how to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Like programs.
1: Yeah, like actual programs you can attend to learn to break the ice.
0: For example, there's a group of new coworkers that are working together for the first time.
1: Yes.
0: And the company might hire someone to host a
1: ice-breaking session.
0: Session or program or game.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 And she says, and usually they involve lots of games and wordplay and something to kind of ease the tension.
0: 네,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involve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Involve 하면 그냥 포함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this involves these activities 하면 물론 번역을 여기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여기서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그냥 좀 편하게 풀어서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Usually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사람들이 아니고 seminars involve lots of games and wordplay and something to kind of ease the tension. 긴장을 풀기 위한 거.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말장난 이런 것들이 많이 involve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세미나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1: The seminar has these things.
0: 네, has라고 해도 돼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to be honest, when I meet people for the first time, I know it sounds kind of cliched, but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with a lot of people is about traveling.
1: But to be honest, when I meet people for the first time, I know it sounds kind of cliché.
0: 그런데 그런 것 세미나도 있지만 그런데 하고 이어지면서 to be honest, 솔직히 when I meet people for the first time, 저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뒤에 이제 뭐뭐뭐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죠. I know it sounds kind of
1: cliché
0: 하면은 상투적인 문구나 생각을 말하는데 이제 원래 이게 프랑스어에서 와서 cliché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뭔가를 판에 이제 맞춰서 찍어내다. Stereotyping things.
1: Oh, I didn't know what I meant in French.
0: Yeah, so basically to stereotype something.
1: Oh.
0: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게 틀에 박힌 말 있잖아요. 그거를 cliché라고 하는데
1: That's how we got the word

0: cliche in English.
1: Exactly. 상투적인 문구나 생각인 거죠. 그냥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0: Right. Then, but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with a lot of people is about traveling.
1: 네, 상투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mm-hmm. but 그렇지만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것 with mm-hmm. a lot of people 여기서 about 하고 with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Easiest thing to talk about
0: with
1: lots of people, a lot of people. Mm-hmm.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건 is about traveling mm-hmm. 아니면 about 빼도 괜찮습니다. Is traveling.
0: Traveling.
1: 주제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about는 mm-hmm. 여기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0: All right.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or we're not exactly, you know, best friends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I find that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either where they've traveled or places that they want to go.
0: So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1: 그래서 if 앞에 even이 붙으면은 뭐뭐라고 하더라도 mm-hmm. 만약 뭐뭐라고 하더라도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mm-hmm.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mm-hmm.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mm-hmm. 이 두 가지가 엄밀히 따지면은 차이가 있어요. Mm-hmm. 보긴 봤어요 여기저기서 지나가면서.
0: Yeah, 그런데, you could have seen them once or twice in your classroom.
1: In your classroom or at your workplace, yeah. but you don't really know the
0: them.
1: person.
0: You never yeah. really talked to them.
1: 네, 그래서 right. 한 번도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고 이럴 때는 아니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0: oh, yeah.
1: 엘리베이터는 같이 타고 인사는 했어요. But do you really know them?
0: You don't, right.
1: 아는 사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말하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처음 만난다고 하더라도
0: right.
1: 또는
0: She says, or we're not exactly, you know, best friends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1: 네. Or we're not exactly best friends. 우리가 best friends, 아주 친한, 최고의 친구들, 아주 친한 사이가 mm-hmm. 아니더라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된 건데 mm-hmm. we are not best friends or 하고 have가 사실 연결이 잘 되진 않아요.
0: Yeah.
1: We don't가 필요하긴 합니다.
0: Yeah.
1: 네, 의미상 아 not가 거기서 그냥 다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Mm-hmm. 그래서 아무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mm-hmm. 네.
0: Then she says I find that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either where they've traveled or places that they want to go.
1: I find that 뭐뭐 하더라고요. 관찰을 해보니까 mm-hmm.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mm-hmm. 기꺼이 이런 이야기를 할 의지가 있습니다. Mm-hmm. Either A or B, mm-hmm. where they have traveled가 A이고요. 자신이 여행한 곳 right. 또는 places that they want to go. 아니면 go to까지 써도 괜찮고요. Mm-hmm. 그래서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갔다 온 곳,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는 기꺼이 모르는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That's true, because yeah. it's kind of a light topic, right? Nothing too deep.
1: Very much a good example
0: For
1: of
0: sure.
1: small talk and also a light topic.
0: For sure.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And so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and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that way. So if you guys are ever trying to break the ice, I think that talking about traveling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0: And so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and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that way.
1: 공통점.
0: Common ground. Common ground.
1: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이라는 것은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런 거 아니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공통점을
0: yeah.
1: 말해요.
0: Things that they're both interested in, like maybe I want to travel to Italy. Oh, I want to travel to Italy too.
1: 네.
0: You found common ground.
1: Common
0: good
1: ground.
0: for you.
1: 네, good for you. 잘된 일이죠. Ground가 원래 땅이잖아요.
0: Yes.
1: 그래서 겹쳐 있는 땅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yeah.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통점인데. Mm-hmm. So you're interested in fitness. Mm-hmm. I'm interested in fitness. We
0: yeah.
1: have common ground that way.
0: Yeah. We have common ground in the fitness area.
1: 네, 그래서 공통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mm-hmm.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고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사람들과의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mm-hmm. that way, 그렇게 하면 찾기가 쉽대요.
0: Mm. For sure. And lastly, she says, so if you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7: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the library. Let's see what happens. Chapter 3. Tiger turns a page. Tiger didn't panic. He'd been locked in before, so he wasn't frightened. He knew he would be all right. There were many tasty mice to be caught in the library. There was plenty of water to drink. There were soft spots to snooze in, and soon the librarian would be back to unlock the door. But she didn't come back. Closed for holidays. See you soon. Okay, 친구들. 네, 여기 그림 보면은 타이거이 그렇게 걱정이 없네요. 네, 이렇게 도서관에서 갇혀 있는데. 자, Tiger didn't panic. And this is our first word. To panic, 겁에 질리다. 그래서 panic하면은 뭔가 일이 생기면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게 this is panicking, okay?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냥 갇힌 적이 뭐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먹을 것도 있어요. 네, 쥐도 있고 뭐 물도 있고 여기에서 물도 plenty of water to drink. And this is our second expression. 자, plenty는 많은.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plenty of water, a lot of water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곳도 많고 아주 편한 곳도 많고 네, 아주 괜찮아요. 근데 친구들, but she didn't come back.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는지 밑에 그림을 보세요. Closed for holidays. See you soon. 네, 휴가 때문에 휴무. 네, 문을 닫았습니다. 네, 곧 보겠습니다. 네. 여행을 갔습니다. 네, 휴가를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며칠 동안 갇혀 있겠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Tiger could keep himself busy for hours. He could climb and jump and play. But after a while, he got bored. There were no stars to stare at, no moon to sing to, no one to fight with, and no one to tell him stories. He stared at the books. Oh, how do you get the stories out of them? Tiger wondered. 네, 친구들, 이제 우리 타이거이 좀 심심해졌어요. 뭐 몇 시간 동안은 뭐 놀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올라타고 뭐 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달도 못 보고 네, 달 보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별도 못 보고 뭐 같이 좀 싸우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he said, how do you get the stories out of them? 자, 이제 he wondered, 궁금한 게요. 이 책들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꺼내지? 네, 이게 질문인 거예요. Oh, that's a good question. Let's continue reading. He tried licking a book to see if he could get the taste of a story. All that happened was that the corner of the book got wet. So that didn't work. Then he tried chewing a book to see if he could get the flavor of a story. That didn't work either. Tiger stared and stared. He waited for the story to move so that he could pounce on it and catch it like a mouse. But the book just lay still and quiet.
1: 그래요.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우리 타이거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0: he licked a book to see. He tried licking a book.
1: 네, 책을 핥았어요. 핥아가지고 이 맛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 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자, he chewed a book. 이게 여기서 그림 보면 이렇게 냥냥냥 씹었어요. 그래서 맛을 볼까? 그것도 별, 네, 네, 효능이 없었고. 자,
0: he waited for the story to move.
1: 이 이야기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0: He could pounce on it and catch it like a mouse.
1: 자, to pounce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덮치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보통 뭔가 이렇게 딱 잡으려고 그럴 때 팍 이렇게 발로 이렇게 pounce 하거든요. 그게 바로 덮치는 거예요. 네.

0: where the house blew down. Tiger stared, as only a cat can stare. He stared and stared and wondered and wondered. 네, 친구들, 이 마술처럼 책 페이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딱 그림을 보니까, 어, 나 이 그림 알아. 그래서, 오, Big Bad Wolf. 자, 이 스토리는 친구들, Three Little Pigs죠. 네, 늑대, 늑대가 막 Huff and Puff. 이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고양이가 이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맞다, 여기에서 집을 막 He blows the house down. 네, 막 계속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책을 보면서 아,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1: Okay, so we will finish the book today here. And the cat,
0: 네, 고양이가 도서관에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아, 이걸 어떻게 읽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 네, 했는데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1: Alright, so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So please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까요? 자,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1입니다.
1: 오.
0: 맙소사. 주위에 좀 그런 사람 가끔 있나요? 연락이 갑자기 근데... 두절되거나.
1: 와,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연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0: 수단이 많긴 하죠.
1: 거기다가 뭐 SNS며 뭐 메시지며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뚫리더라고요.
0: 뚫리긴 뚫려요.
1: 네, 뚫려요.
0: 예.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힘들기도 했었고
1: 그쵸.
0: 이런 것이 또 특히나 뭐 연인 사이에 나타나거나 하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그렇죠.
0: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이얼로그에 좀 담아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아,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아니면은 뭐, 엄마에게, 엄마 어디 있었어?
0: 아,
1: 이럴 수도
0: 그럼요. 반대가 될
1: 있고요.
0: 수도 있고요.
1: 그쵸.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자, 지금 뭐 하루 종일 뭐 잠수를 탄다. 이게 영어로 될 것인지.
1: 그게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냥 연락이
0: 아하.
1: 왜 이렇게 안 돼? 이 정도면 뭐
0: Right.
1: 돼도.
0: 은근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아,
0: Alright. 자, 다 영어로
1: 그래요?
0: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락이 안된 친구를,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인지
0: Alright.
1: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2: What's wrong?
1: What?
2: What's wrong?
1: 아.

0: 오케이. 아, 정말. 아니, every day, 아니, all day, where are you?
1: Me?
0: Yeah, I worried about you.
1: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Talking
1: I didn't
0: to
1: feel like
0: anyone?
1: talking to anyone.
0: Am I anyone? Wow. 아,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But you can't, 아, you have, 아니지. You, 아, 돈 컨택트 anyone. You are wrong. Yeah.
1: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h, had
1: Thinking.
0: something thinking.
1: Yeah.
0: What is it? Share.
2: 아, 자, 오늘 내용은
0: 네.
2: 약간의 슬랭도 배울 수가 있는 진짜 실전 영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사실 우리도 잠수 탄다라는
2: 야.
0: 얘기가 이렇게 쓴지 얼마 안 됐어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예.
2: 원어민들도 우리말로 배우려면, 그런 게 있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0: 그쵸.
2: 영어로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0: 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4: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4: I had something on my min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가보겠습니다.
0: Where were you all day?
2: 일단 이게 뭐예요?
0: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2: 어디 있었어?
0: 어디 있었어?
2: Right.
0: 그게 all day니까 모든 하루.
2: OK.
0: 네. 그쵸. 그리고 I was 걱정했잖아.니까 I was worried인데.
2: 오!
0: 그죠?
2: 동사를 쓰지 않았네요. 그쵸?
0: 동사는 얘잖아요.
2: 오! 오케이, 오케이.
0: 아,
2: 오케이.
0: 그쵸?
2: 지금 잠깐만요. 본인이 알고서 쓰는 느낌이 아니에요.
0: 그냥 간 거예요.
2: 그냥
0: 예.
2: 느낌대로, 플로우대로.
0: 그냥 얘가 가는 대로 흐름 따라.
2: 그러니까,
0: 예.
2: 이게 뭘로 안 했네요. 품사 물어보니까 갑자기, 오! 이런
0: 예.
2: 느낌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0: 네.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0: Worried.
2: 완벽합니다. Worried. 자,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로 worry가 있어요.
0: 네,
2: Worry, right?
0: worry.
2: 그런데 이미 걱정하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면 형용사로 걱정하는이라고 하는 worrie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동사랑 같이 쓰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비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100% 형용사라고 볼수
0: 그래서
2: 있겠죠.
0: worry가 안
2: Right,
0: 되는군요.
2: I was worri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섞은 거잖아요. 그렇죠?
0: 네네.
2: So, I was worried. So, worried된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때 Where are you? 아니라 뭐죠?
0: Where were you?
2: Were you? 비동사 과거를 써서 So, where are you? 말고 Where were you?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요?
0: All
2: Okay.
0: day.
2: 자,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0: Oh.
2: So, where were you? 까지만 해도 말이 통해요.
0: 네.
2: 하지만 진짜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죠?
0: 오.
2: So,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하면 이 뒤에 long을 더 넣어도 돼요. Long. All day lon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져요.
0: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루 웬종일
2: 웬종일
0: 느낌?
2: 이렇게 하루 종일
0: 하루 종일!
2: 종일
0: 이런
2: 이런 느낌
0: 느낌?
2: 넣고 싶다? 그러면 all day long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얘를 문장 뒤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0: 네.
2: 예를 들어서 아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0: 맞아.
2: 나 잤어 하루 종일. 친구
0: 오.
2: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했을 때나
0: 예.
2: 하루 종일 잤어.
0: I slept all day.
2: Yes, I slept. All day.
0: 듣고만 있어도 힐링인데요.
2: 그러니까요.
0: 하루 종일 자는 거 진짜 너무.
2: 아침에 분명히 눈을 뜬것 같은데 다시 잤더니 다음 날이죠.
0: 야.
2: 자, 다음은요. 과거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0: 네.
2: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어제 연락이 잘안 되더라고 했을 때, 아,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0: I was studying all day.
2: I was studying
0: All
2: all day.
0: day.
2: All righ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런 거 강조할 때 첫 번째 그럴 때는 long을 넣어 줘도 좋다. 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slept all day.
0: I slept all day.
2: I was studying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day. 네.
2: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 응용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네. 너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0: 밤새도록 all night.
2: 그렇죠. Oh. All night. 우리가 흔히 알던 all night. 네. Right? How about this? 한 주 내내 그러면.
0: All week.
2: 그렇죠. 1년 내내 그러면요.
0: All year.
2: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가지고 영작해봐야겠죠.
0: 아,
2: right?
0: Yes.
2: Right. So, 뭐, we were dancing all nigh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 was sick all day, all week.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렇죠?
0: 네, 네.
2: Right. 자, 그리고 all day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가 조금 더 격식 있는 거를 들을 때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꼭 격식일 것까지는 아닌데요. 바로 the whole day라는 게 있어요.
0: 아.
2: 이게 무슨 뜻이에요?
0: 홀 전체의.
2: 맞. 사전
0: 전체의.
2: 같은 사절 다들 썼던 느낌이죠.
0: 예,
2: 아,
0: 예.
2: 전체. So whole이라고 하는 걸 써서 the whole day, the entire day 이게 조금 더 격식이긴 합니다.
0: 아.
2: 네, 회화체에서는 짧은 거 더 선호하잖아요.
0: 저 all day로.
2: 아, all day로.
0: 되게 간단하네요.
2: Yes. So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 약간 걱정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근데 친구가 갑자기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0: 왜? 연기하는 거예요?
2: 왜 그러지?
0: 이상한데?
2: 아, 그냥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0: 뭐 헤어졌나 보다.
2: Something like that. 네. I don't know.
0: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누구랑도.
2: 아하.
0: 자, 나는
2: 좀 나눠볼까요?
0: 그쵸. 나는 아니었어. 느낌이.
2: 느끼지 않았어.
0: 그쵸. 느끼지 않았었어. 그 얘기하는 느낌. 얘기할 것 같은 느낌?
2: 오케이.
0: 뭐 그런 건
2: 오케이,
0: 거겠죠?
2: 오케이.
0: 근데 누구랑은 그러면은 누구랑도니까 anybody 느낌?
2: 아무나 이런 느낌이죠?
0: 예. Nobody인가?
2: Well.
0: 아, nobody는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not이
2: 맞아요.
0: 있어요.
2: 이미 여기 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캐치 아주 잘했어요.
0: 네.
2: So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body. 오. 자, 보겠습니다. That's right.
0: Anyone?
2: Uh-huh. 누구든 아무도. Anybody, anyone, it doesn't matter.
0: 오.
2: Okay, 둘 다 괜찮습니다.
0: 예.
2: 자, 근데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0: 뭐예요?
2: 여기 feel like라고 하는 게 나오죠?
0: 네.
2: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eel like, want to. 여기서 이제 부정이니까 그런 feel like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기본형을 볼게요.
0: 네.
2: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want to를 쓰죠.
0: 그쵸.
2: 근데 feel like도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좀 가벼워요, 느낌이. 아, 뭔가 해보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 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요. 내가 진지한 질문을 뭔가 해야 돼요. 인터뷰를
0: 네.
2: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제가 뭐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기분 드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0: 그건 너무
2: 중요한 자리에서.
0: 비격식이에요.
2: 맞아요.
0: 네.
2: 그래서 얘가 가벼워요.
0: 아.
2: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사실 don't want to, didn't want to 썼으면 더 강하긴 합니다. 아, 나 진짜 대화하기 싫었어. 이런 느낌으로.
0: 오.
2: I didn't feel like 이러면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냥 별로 좀 가벼워져요.
0: 네.
2: Okay? So feel like는 우리가 want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0: 그렇죠.
2: Feel like는 뒤에 ing예요.
0: 저
2: 어떤 ing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뭐 그렇다,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feel like ing 기분이 안 들면은 여기처럼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0: 네.
2: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왠지 오늘은 그 산책하고 싶은 기분인 거예요.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0: 그렇지, 그렇지.
2: 산책하다가 무슨 walk라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는 거 있어요?
0: Take a walk.
2: Oh, nice. Take a walk. Alright. 자 그러면은
0: 네.
2: 나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 왠지 오늘은 걷고 싶은 기분인데?
0: I feel like taking a walk.
2: 그렇죠. Taking이 돼야 되겠죠.
0: 네.
2: Right? So I feel like taking a walk toda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것처럼 과거 부정해 볼게요.
0: 네.
2: 아, 나 있잖아. 노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친구가 갑자기 왜 너 그날 다들 분위기 좋았는데 가만히 있었어. 아, 나 그날 노래하고 싶은 기분 아니었어.
5: 자꾸 마이크

0: 음악을 건네주길래 내가
1: 그러니까,
0: 힘들었는데
1: right.
0: I didn't feel like singing.
1: 그죠? I didn't feel like singing. 좀 가벼운 느낌? 그렇죠? Right. 근데 I didn't want to 그럼 조금 더 강해진다는
0: 네.
1: 거예요. 오케이. 읽어 볼게요. I feel like taking a walk.
0: I feel like taking a walk.
1: I didn't feel like singing.
0: Oh, I didn't feel like singing.
1: 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 볼게요. feel의 과거형이 뭐예요?
0: felt.
1: 그러면 나 사실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그럼 feel이 아니라 I
0: feel이 아니라 felt.
1: felt. 쓰는 게 맞겠죠?
0: 네.
1: So I felt 하고 나서 나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I felt
0: felt like crying.
1: 그런 느낌. Alright. 그래서 feel을 바로 과거형으로도 만들어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0: 과거로 바꿔도 어쨌든 형태는 like 뒤에 ing가
1: 무조건 같아요.
0: 계속 같이 가면
1: yes,
0: 되는군요.
1: Yes. 읽어볼게요.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타면 안 되지.
0: 그치.
1: 아 이거는
0: 왜냐면 그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걱정을 하잖아요.
1: 그럼요. 그게 한번 해서 안 됐을 때 그냥 포기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계속
0: 그쵸.
1: 신경 쓰이니까.
0: 저 10번까지 전화해요.
1: 아, 10번. 더
0: 참아야죠, 제가.
1: 그렇죠.
0: 제가 넘어갔어요. 응.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너는 그 고스트처럼. 아, 아닌데. 그렇게.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서 해 줘.
1: 오케이. 그렇게.
0: You can't 나를? just 너는 고스트 막 고스트 할 수 없었어.
1: 네.
0: 나를
1: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0: 그러게요.
1: 명사가 왜 저기 나왔지? 막
0: 그렇죠, 이거 고스트는 귀신인데. 너는 귀신 할 수 없었어. 그러게요. 이게 뭐 갑자기 시적 허용이 됐는지. 그래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쓰면 되는 건데.
1: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0: 그래도
1: 우리말로 그래도.
0: 그래도.
1: 네.
0: 너무 짧아요. 아니지.
1: 직역 버전 하면은 아마 100% 맞출 수 있어요.
0: 그럼 직역 버전 한번
1: 직역 버전 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여전히.
0: 아.
1: 여전히 말이야.
0: Still.
1: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0: Yes.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이 자체가 그래도라고 의역을 한 것뿐이고요.
0: 네.
1: 그거에 가장 가까워요. 왜냐면 여전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뒤에 거를 해야 된다.
0: 네.
1: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아예 단독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엄청 많아요. Still 이러면서. Alright? 그래서 Still, you can't just, 너 그냥 ghost 할 수 없어. 자, ghost가 뭐라고요?
0: 귀신.
1: 귀신. 맞아요.
0: 네.
1: 그런데 얘가 동사로 잠수를 타다.
0: 와.
1: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시키는 것을 ghost 한다고 해요. 이게 슬랭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ghost는 can you touch it?
0: No.
1: 안 되죠.
0: We can't touch
1: 아무리 터치하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0: 네.
1: 연락이 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요.
0: 연락이 닿질 않아.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1: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슬기 씨를 ghost 시키면 제가 잠수를 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또 슬기 씨가 저를 ghost 했다. 그러면 잠수를 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나를 ghost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당신이 잠수를 탄 거죠. That's right. Okay. 뭐 물론 다른 표현으로 뭐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거 써서
0: 네.
1: You can't just disappear like that. 뭐 without calling me,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0: 네.
1: 요즘에는 이걸 많이 써요.
0: Ghost.
1: Okay? So ghost 뒤에 그냥 목적어만 쓴다면은 이 사람을 두고 잠수를 타는 겁니다. Alright. 예를 들어서 ghost는 과거도 진짜 ghosted예요.
0: 네.
1: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는 날 두고 잠수를 탔, 날 고스트 시켰다. 다시
0: 네.
1: 이러면 되죠.
0: My friend ghosted me.
1: 다시
0: again. 아.
1: Right. Oh my goodness. 이러면서 right.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패턴 중에
0: 네.
1: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how could you?
0: How could you?
1: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너 어떻게 날 두고 잠수 탈 수 있어?

0: 그렇게 한번
1: 아,
0: doesn't 도전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1: how could you ghosted me?
0: 그냥 ghost me.
1: 아,
0: 왜냐면
1: how could you ghost me
0: 그렇게
1: like
0: like
1: that?
0: that, right? 이거는 뭐 친구끼리, 뭐 애인끼리, 뭐 기타 등등 다쓸수 있는 겁니다. So
1: 그러네요.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1: Ghost me like
0: that?
1: that.
0: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잡아보겠지만
1: 네.
0: how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원망하는 느낌이 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
1: 이거는 약간 우리 드라마 대사 느낌
0: 아,
1: 나네요.
0: 그렇죠.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어스메 이런
1: 예,
0: 느낌으로요.
1: 호흡을 많이 먹고 있어야 돼요.
0: 연기하셔야 돼요.
1: 예.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My friend ghosted me again.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자, 여기서는 너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순 없는 거야.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Alrigh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이러고 to
1: 아,
0: be continued 돼요. 파트 1이기
1: 야,
0: 때문에.
1: 재밌게 가시네.
0: 노력했어요.
1: 대화를 또, 에.
0: 궁금하게요.
1: I had on my mind.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네요. 그죠? 마음에 걸리는 거. I had, 아,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0: 걸리는 게
1: 걸리다.
0: 있다.
1: 근데 걸리는 게 이제 heart. heart. 왠지 걸려야 되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걸리려면 뭐예요?
0: 어떻게 돼요?
1: 낚아야
0: 아,
1: 되잖아요.
0: 그렇군요.
1: heart fish.
0: 아.
1: 예, 심장을 걸어요.
0: 이거는 무슨 약간 물고기 종류 아닌가요?
1: 낚시.
0: 아,
1: 예,
0: 알겠습니다.
1: heart fishing. 예.
0: 자, 이제 틀린 걸 감지한 나머지 그냥 막
1: 막
0: 쓰시는군요?
1: 가는
0: 네,
1: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So,
1: 일단 질러요.
0: alright, so I had heart fishing on my mind.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그냥
1: Something.
0: something. 왜냐면 걸리는 거 자체가 이미 on에서 표현이 돼요.
1: 아, 그래요?
0: 내 마인드에 거기에 걸쳐서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인
1: 진짜
0: 거예요.
1: 영어는 편하다.
0: Right. 이게 오히려 더 직역으로 생각하면 편하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So
1: 그렇죠.
0: I had something이 있었는데 on my mind. 뭐내 마인드에 걸려 있는 거. 사실 제가 이거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우리말로는 마음에 걸려 이렇게 더 많이 쓰죠. 사실
1: 맞아요.
0: 마인드는 거의 정신에 가깝거든요. 머리 쪽에 더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1: 그쵸.
0: 머리에 뭔가 계속 생각한다는 느낌. 이렇게 아예 이 전체 덩어리를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이
1: 오.
0: something이라는 거 대신에 대체하려면 하겠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So
1: 그쵸.
0: have something on one's mind. My mind, her mind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1: 예.
0: 걸려 있구나. 계속 뭔가 떠나지 않는 게 있구나. 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뭐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니? 친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일단 해야 되겠죠. 너 뭔가 가지고 있어?
1: Do you have something
0: 너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
1: on your mind?
0: 그렇죠. 그렇게 직역하는 게 낫죠. 그렇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1: 네.
0: Right? What's wrong?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Have의 과거가 뭐죠?
1: Had.
0: 그러면 그녀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 그녀의 마인드에. 그 얘기는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1: 그쵸.
0: 뭔가 가지고 있었어.
1: She had something
0: 그녀의 마음에.
1: on her mind.
0: That's right.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그래서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거 신경 쓰면은 다른 거 손에 안 잡히죠.
0: 그러니까요. 제
1: 예.
0: 답답합니다. Okay, so just like this. Have something on someone's mind. 이런 식으로
1: Yes.
0: 만들어 주시고 직역 버전이 더 낫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1: 오케이.
0: 그렇죠, right? 오케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끊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 길다 싶으면 이
1: 네.
0: 정도. 오케이.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1: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0: Oh,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1: She had something on her mind.
0: Yes. 자, 그리고 또 하나. 너 무슨 생각해? 뭐 생각하는 거? 표정이 좀안 좋아.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 물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도 좋지만,
1: 네.
0: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1: What's
0: 더
1: on your
0: 짧은 거.
1: mind?
0: What's on your mind? 뭐가 너의 마인드에 걸려있니? Alright. What's on your mind? You okay? 이렇게. 느낌 왔죠?
1: 우리는 생각이라면 무조건 think만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물론, hey, what are you thinking about?
1: 예.
0: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보기는 그래요. 하지만
1: 그쵸.
0: 뭔가 근심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뉘앙스가 얘가 더 들어간 겁니다.
1: 그쵸.
0: Yes.
1: 뭔가 think를 자꾸 쓰려면은 좀 뭔가 다시

0: 교과서로 들어가서
1: 아,
0: 영어를
1: 들어갔어.
0: 배우는
1: 네,
0: 느낌이라.
1: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그런 걱정이 뉘앙스가 더 있을 수 있죠.
0: 네.
1: Okay, 읽어볼게요.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0: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우,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
0: 네.
1: all day. 거기 좀
0: 오.
1: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0: 오케이.
1: 목소리 다 키워 주세요.
0: 네.
1: 하루 종일 잤어.
0: I slept all day.
1: I slept all day. 자, 이렇게 연기하듯 하면 훨씬 잘 들어요.
0: 맞아요.
1: 진짜로. 자, 두 번째. 진행형, 과거 진행으로 해볼게요.
0: 네.
1: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아,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0: Me? I was studying all day.
1: 그렇죠. 비동사 ing 걸었습니다. 세 번째. 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하루 종일?
0: Where were you all day?
1: Where were you all day? 같이 읽어볼게요.
3: I slept all day. I was studying all day. Where were you all day?
1: Okay, 자, 다음은요.
0: Next.
1: Ghost.
0: Ghost.
1: 아직은 어색할 거예요. 계속 귀신만 떠오를 겁니다. 네, 근데
0: 맞아요.
1: 명사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 썼다는 거.
0: 그리고 이 고스트가 또
1: 네.
0: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1: Oh,
0: 맞아요.
1: 갑자기
0: 그래가지고
1: 생각나네요.
0: 너무 이렇게 귀신이라는
1: 확 들어오죠.
0: 선명해요.
1: 아, 이렇게 잡을 수 없다.
0: 그쵸?
1: 떠올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자, 내 친구는 나를 고스트 시켰죠? 다시 시켰죠?
0: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그렇죠. 과거형으로 ghosted.
0: Ghosted.
1: 두 번째. 너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요거 좀 나눠볼게요. 너 그냥 나를 ghost 할순 없는 거야.
0: You can't just ghost me like
1: 그렇게.
0: that.
1: Like that. 좋아요. 하나 더. 너 어떻게 그렇게 날 두고 잠수를 탈수 있어? 너 어떻게 날 ghost 할수 있어? 그렇게.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0: 오,
1: 오케이, 오케이.
0: 저도 놀랐어요.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My friend ghosted me again.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4: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5: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4: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5: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해결!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Yes. Ooh. Good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Right. Where can I find the erasers? 였습니다.
1: Yes. Where, 뭐, are, where is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또 고급
6: 맞아요.
1: 느낌. Right?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All day. 네,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바람직하네요.
6: 네.
1: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6: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여러분 한두 개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영작할 때 10개 네. 이상은 써줘야 와우. 조금씩 내 것이 되니까요. 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6: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2.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너 그렇게 이렇게 뭐 잠수를 탈 수는 없는 거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친구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1: 뭔가 삐진 게 있었죠.
0: I don't know. 네. 그래서 이유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은요.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그 얘기 좀 해볼래? 라고 이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1: 네.
0: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살짝 느낌을 줬거든요.
1: 그쵸,
0: 어때? 그래서
1: 그쵸.
0: 그 얘기 좀, 한마디로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가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요.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1: 오.
0: 뭔가 친구가 확실하게 고민이 있는
1: 그러네요. 예,
0: 거야.
1: 그래서 지금 조언을 아주
0: 어허. 어허.
1: 좀 뭔가 화끈하게 준것 같은
0: 그런
1: 느낌.
0: 느낌이
1: 예.
0: 들어갑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과연 이 갑자기 연락 안된 친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럼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0: 응?
1: You are worrying about something. What is something? Please tell me. 응? It's okay.
2: Do you remember Jenny
1: Jenny?
2: back in sixth grade?
1: Sixth grade?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0: in sixth grade.
1: 백, 아, 백, 어, 예스, 6학년 때.
0: When we were young.
1: Yeah.
0: I still like her,
1: 어?
0: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h,
0: I still like her,
1: 좋아하는데,
0: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Doesn't like me. 어머머머, 서로 안 좋아하는구나. 혼자만 좋아하는구나. You only love.
0: I like her.
1: Her. Yeah. 아이고, 용기를 내. 자신감 가져.
0: Huh?
1: Be 그 boys be brave.
0: Boys be brave.
1: Brave.
0: Me.
1: Yeah.
0: Okay.
1: Brave and confidence.
0: Confidence.
1: Jenny.
0: Jenny.
1: But oh, Jenny will loves you.
0: If I'm brave.
1: Yeah.
0: And confident.
1: 그럼.
0: Really?
1: 그래 괜찮아.
0: Okay.
1: 할 수 있어요. 예.
0: Yeah. Okay.
1: 제니야, 피터가 너 좋아한대. 제니.
2: 아,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4: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션 문장인데요. 그 얘기 좀 해볼래예요. 사실은
1: 네.
2: 영어만 본다면 mm-hmm. 근데 이제 흐름상 친구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여기 조금 느낌만 살리도록 넣어봤습니다.
1: 저 예전 이야기를 좀 되살리시라고.
2: That's right.
1: Do you want to about it?
2: 이게 뭘까요?
1: Do you want to? 너 하고 싶어?
2: 어, 뭔가를 하고 싶어?
1: 하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2: 뭘 하고 싶어?
1: 얘기하고 싶어?
2: 얘기 좀 하고 싶어.
1: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토크 들어가겠네요.
2: 아, 토크. 예. 토크 박스.
1: 그렇죠. 투 뒤에는 뭐 다른 변형된 게 오면 안 되잖아요.
2: 어.
1: 예. 투 뒤에는 무조건 동사원형.
2: 동사원형. 오케이. 예. 왠지 오늘 자신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1: 뭐 이런 데시벨이 좀 높아졌죠.
2: 어,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1: 네.
2: Alright, so do you want to talk?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it? 한번 맞는지 볼게요.
1: Yes.
2: Perfect. 자, talk라고 하는 것. L 발음은 당연히 모음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발음할 때 근데 talk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1: 네.
2: A의 강세를 주시고 그리고 입모양을 좀 벌려서 talk보다 오히려 talk 이렇게 talk. 어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오케이? 자, 그래서 talk, no, no, talk 이런 식으로 갈게요. 두 번 들려드릴게요. Talk, talk,
1: talk,
2: 오,
1: talk.
2: Nice. 자, talk하고 비슷하게 tell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2: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talk, tell, say, speak.
1: 아오.
2: 이거 다 차이점을 주세요. 이러시는데
1: 그러니까요.
2: 이 네 개를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쉽지가 않고요.
1: 네.
2: 그것도 그렇지만은 의미도 없고요. 왜냐면 그거를 아, say는 이럴 때 쓰음, tell은 이럴 때 쓰음. 이거 써도 문장으로 못 써요.
1: 예.
2: 입으로 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talk하고 tell의 기본 개념만 뭐 예를 들어서 아,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네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두 개씩 뭐 나눠서 비교를 한다면 한 다음에
1: 음흠.
2: 문장에 많이 넣으시면 어? 여기서는 어? 뭔가 talk가 들어가니까 어색하네? tell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이걸 언젠가 느끼게 될 겁니다.
1: Yes.
2: 자, 일단은 talk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talk라기보다는 뭐 say something, 뭔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alk는 누군가와 대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1: 네.
2: 그리고 tell 같은 경우에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talk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해주는 느낌입니다.
1: 어.
2: 그래서 저는 일부러 tell이 나오잖아요.
1: 예.
2: 그럼 해석할 때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라 그래요.
1: 오.
2: 뭔가 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네는 느낌 주려고.
1: 맞아요.
2: 아하.
1: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I told you 하면은 내가 말했잖아.
2: 그렇죠.
1: 이런 느낌이잖아요.
2: Hey, tell me라고 하지.
1: 오.
2: Talk me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이상해요.
2: 그렇죠.
1: 어.
2: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사나 막 이런 데서도 tell me 이런 걸 워낙 듣다 보면
1: 네.
2: tell to me도 어색하고 talk me도 어색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1: 자꾸 써보거나 자꾸 어디서 보거나 이렇게 접해야지
2: 맞아요.
1: 내가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 결국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노출이 중요해요.
1: 맞아요.
2: Alright, so talk는 주거니 받거니,
1: 네.
2: I tell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다.
1: 음흠.
2: 일단은 그 기본을 알아두시고요.
1: 네.
2: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너만 나한테 말해줘라는 느낌보다는 물론 그렇게도 가능해요.
1: 네.
2: Tell me about it. 또 가능하지만 같이 얘기 좀 하자.
1: 그렇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주려고 하는
2: 맞아요.
1: 거잖아요.
2: 맞아요. 뉘앙스가 거의 들어가 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do you want to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뭐예요?
1: 나 뭔가를 하고 싶어.
2: 맞아요. I want to 동사원형 넣으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1: 네.
2: Do you want to 동사원형? 그래서 동사원형을 계속 바꾸면서 뭐 하고 싶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한국,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의역을 하면 뭐 할래? 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1: 네.
2: 자, 예를 들어서, 너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2: 마시는 걸 그냥 have로 한번 해볼게요.
1: 아하.
2: have. 너 커피 좀 have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have some drink?
2: A coffee? Som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2: 그렇죠. Hey,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이러면 그 행동, have를 하고 싶냐. 왜냐면 have는 먹는 거 마시는 게 다 되거든요.
1: 네.
2: 자, how about this? 너 있잖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니? 자, 게임을 한다라고 할 때 동사 뭐 쓸 것 같아요?
1: Play?
2: Play 써야 돼요.
1: 예.
2: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play video game?
2: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1: yes.
2: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동사원형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너 하고 싶어? 할래? 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you가 되겠고 그렇죠? 하다라는, 원한다 라고 하는 일반 동사니까 are you가 아니라 do you가 맞겠고요.
1: 네.
2: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2: Hey,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2: All right. 자, 이번에는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자, 이랬을 때 결국 말을 뗍니다.
1: 그래, 사실, 이제 해줘야지.
2: 6학년 때 제니 기억나? 벌써 느낌이 조금 오지 않아요?
1: 그러네요. Do you, Jenny back in 6th grade? 아, 이게 6학년이군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레이드. 네. 학년이니까 6학년.
2: 오늘 이걸 여태껏 몰랐다면 알게 되는 거죠.
1: 네네. 저도 yes. 정확히 쓸 줄 몰랐는데, 제니가 백했던, 인가요? 제니의 백. 과거. 그 6학년 시절의 제니의 과거 기억나니까. Remember. 네. 할게요.
2: Okay. Spelling.
1: Remember. Yeah.
2: R-E-M-E-M-B-E-R. 맞는지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6th grade? Perfect.
1: Yes.
2: Okay? 암기하는 것은 memorize지만 나중에 그거를 딱 떠올리는 기억하는 거 remember, right? 자, 학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grade가 되겠습니다. 원래 grade는 점수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grade를 복수로 써서 grades라고 하면 성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등급이거든요.
1: 워낙 우리는 grade 하면 upgrade.
2: 아, 근데 그것도 등급을 올리는 거죠.
1: 올리는 거니까.
2: 맞아요. 그리고 뭐 무슨 뭐 grade A, 뭐 달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달걀 등급으로도.
2: That's right. So, grade가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grade는 학년이에요. 끝! 이러면 아무도 못 써요. 문장에.
1: 어떻게 써? 맞아요.
2: Right?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in 서수로 쓰고요. 숫자를, 학년을.
1: 네.
2: 뭐 3학년, 4학년 이런 걸 서수로 뭐 예를 들어 뭐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쓰고
1: 네, 네, 네.
2: grade라고 하면 이 grade 학년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째 학년에 들어가 있다. So I am in 몇 번째 grade. She is in 몇 번째 grade. 이렇게 하면 몇 학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1: 네.
2: Make sense?
1: 네.
2: 여기는 몇 학년?
1: 여기 6학년이네요.
2: 그렇죠. In 6th grade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라고 하는 서수 뭐예요? 세 번째.
1: Third.
2: 두 번째.
1: Second.
2: Second. Okay. 자, 그러면 그녀는 3학년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1: She is in third grade.
2: 그렇죠. 자, 나 여기 이사 왔어. 2학년 때. 나 여기 이사 왔어. 어때요?
1: I moved here.
2: 오케이. 2학년 때.
1: In second grade.
2: 완벽합니다.
1: Yes.
2: 그동안은 나 몇 살 때만 할 수 있었다면
1: 네.
2: 이제 몇 학년 때를 할 수가 있는 우와, 거죠. 그렇죠?
1: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니.
2: Yeah. So
1: 네.
2: in third grade, in second grade. 이 앞에 사실 더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 레벨의 몇 학년 뭐 이런 식으로 굳이 강조해야 되면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대부분 빼게 됩니다. Mm-hmm.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in third grade.
1: She is.

0: in third grade.
1: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0: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1: 자, 그리고 응용을 하나 해볼 텐데, 이거는 제 생각에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0: 오케이.
1: 틀려도 돼요?
0: 오케이, 들어오세요.
1: 질문.
0: 네.
1: 너몇 학년이야?
0: 너몇 학년이야?
1: 직역까지 드릴까요?
0: 너몇 학년이야? 예, 직역도.
1: 넌몇 학년에 들어가 있니? 이래야 되겠죠? 이거 똑같이 인 넣어서.
0: 몇
1: 몇
0: 학년?
1: 학년에?
0: 몇이면은 그러면 how, 아니야, what인데?
1: 오!
0: What?
1: 학년.
0: What is in?
1: What? 학년?
0: What grade?
1: Yes.
0: What grade in? 끝.
1: 끝!
0: 예.
1: 틀렸습니다.
0: 깔끔하게
1: 제가
0: 틀렸네요.
1: 틀리고 예상한다 그랬었잖아요.
0: 예.
1: So what grade에 are you in?
0: 너는
1: 넌
0: 들어가
1: 들어가 있니?
0: 있냐?
1: 이거는 사실은요, 의문사에 질문 어순 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0: 네.
1: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So what grade에 are you in? 이건 마치 약간 what color do you like? 이거나 차이는 없어요, 크게.
0: 그런 거 하나만 크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거 이렇게 대입해서 응용하는
1: 응용되죠.
0: 게참
1: 맞아요.
0: 쉬울 텐데.
1: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0: Yes.
1: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So, 너 기억나? 제니가 기억나요. 사실 여기서. 백을 쓴 이유는 안 써도 됩니다.
0: 그래요?
1: 사실은 Do you remember Jenny in sixth grade? 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 문장 안에 이렇게 백을 넣어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줄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You know, in college, 대학생 때 이거 대신에 well, back in college 이러면 나
0: 오.
1: 과거에란 뉘앙스가 더 들어가죠. 예스.
0: Yes. 그렇구나.
1: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아, 드디어 프로블럼이 나왔습니다.
0: 네.
1: 아직 걔를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해.
0: 아이고, 이 순애보 사랑을 어쩜
1: 어, 막 항상
0: 좋아해요.
1: 근데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0: 네.
1: 날또안 좋아해요, 사실.
0: 그게 참 이상해요. 국룰인가 봐요.
1: 아, 그런 것
0: 어느
1: 같습니다.
0: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나 봐요, 그게.
1: 별로 내가 관심 없으면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게좀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서로 좋아해서 또
1: 네.
0: 좋은 결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1: Yeah.
0: 보통은 좀 약간 일방적인 경우가 있어서,
1: 신기하죠.
0: 예. I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일단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두 문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0: 일단 여기서
1: Okay, I
0: 여기서
1: like her.
0: 나누고,
1: I like her.
0: yeah,
1: 근데
0: she
1: 그녀는 어때요?
0: 안 좋아요
1: 나안
0: 나를. 예,
1: 좋아해요.
0: 이렇게 뭐 나눌까요? 예.
1: 희한한 게 들어갔네요. Okay.
0: 백이 왜또 나왔는지 아까 제니 백인 sixth grade
1: 그건
0: 느낌으로.
1: 과거였는데.
0: 얘도 과거 아니에요?
1: I don't know. Let's see.
0: 아, 그래요?
1: 그럼 여기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0: 나는 아직게를 좋아하니까 아직에 해당하는. 네, 또 자신 있는 건 크게 써요. Still 아직도 좋아해. Still.
1: 앞으로 자신 있는 거는 여기를 꽉 채워주세요. 네.
0: 예.
1: So, I
0: Yeah. I
1: still
0: still
1: like
0: like
1: her,
0: her.
1: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정답?
0: 오,
1: 맞습니다.
0: 오늘
1: There you
0: 컨디션
1: go. 오, 느낌
0: 좋네요.
1: 좋아요.
0: 예.
1: 아직 여전히라고 할때 still 이라고 쓸수 있죠.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걸 가져왔습니다. She doesn't like me. 이거 이상한가요? She doesn't like me.
0: Mm-hmm.
1: Right?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
0: 아니요?
1: 되죠?
0: 네.
1: She doesn't like me. 거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좀 디테일을 쓸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의 디테일은 바로 back이에요.
0: 백,
1: 뒤에. 자,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
0: 네.
1: back이 도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payback 하는 게 도로 돈을 갚는
0: 돌려주는 거,
1: 거죠.
0: 예.
1: Right.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걔는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맛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0: 그럼
1: 거예요,
0: 아까
1: 그녀가.
0: 제니 백인 sixth grade랑은 또 다른 의미로 여기 쓰는
1: 맞아요.
0: 거네요.
1: 맞아. back 아까 전에는 과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고 이 back는 나는 뭔가를 줬는데 그쪽에서 도로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것을 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0: 진짜 이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네요,
1: Yeah.
0: 이게.
1: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목적어를 좋아하다라고도 쓸수 있었지만 그럼 사실 back 뺀 거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0: 네.
1: 약간 맛 교환처럼,
0: 맛 좋아하는
1: right? 아니,
0: 거.
1: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어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0: 네. 맞 하지만 여기는 부정이기 때문에 맞좋아하는 개념은 아닌 거네요.
1: Right, right. 네. 맞좋아해주지 않는다. 네, 자,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불행하게도 말이야, 아쉽게도 말이야, 그는 나를 맞좋아하지 않아. 맞좋아하자 좀 이상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그는 도로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요.
0: 네.
1: 자, 일단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불행하게도 혹은 약간 안타깝게도 할 때
0: unfortunately.
1: Yes.
0: Yes.
1: 그 느낌 살려서 일단은 뭐라고요 다시?
0: Unfortunately.
1: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는 나를 도로 좋아하지 않아, 맞좋아하지 않아.
0: He doesn't like me back.
1: Okay. Mm-hmm. He doesn't like me back. 이거 우리말로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0: 네.
1: 두 번째입니다. 하, 나는 봐라. 나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0: Mm-hmm.
1: 그녀가 나를, 그녀도 나를 좋아해 주길. 그러니까
0: 아하.
1: 걔도 내가 걔 좋아하는데
0: 그렇죠.
1: 걔도 나 좋아해 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는 바란다 뭘 쓸까요?
0: I hope.
1: I hope.
0: 그녀가
1: 나를 도로 좋아한다.
0: She like me.
1: Uh-huh.
0: She like me too. She like me back.
1: 오케이. 제가 새로운 거 알려드려도 안 쓰시고 싶은가 봐요.
0: 네, 투가 너무
1: right.
0: 예, 익숙하니까.
1: 오케이, 오케이. 네. So, 슬기 씨는 she like라고 했는데 she likes가 맞겠죠.
0: She likes.
1: I hope she
0: 맞네요.
1: likes me back. 이렇게
0: 예.
1: 써주면 이 느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좀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0: 그러니까요.
1: 익숙하지는 않을
0: 네.
1: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0: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1: Well, I hope she likes me back.
0: I hope she likes me back.
1: All right. 자, 이거 할게요.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0: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자, 이랬을 때 우리는 포기해라. 이건 아니죠.
0: 네.
1: 친구들끼리. 그래서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0: Yo.
1: Yo.
0: Be brave. Have some 자신감.
1: Mm-hmm.
0: 어허. 그쵸. 이 브레이브가 용기니까.
1: 오.
0: 예, 알죠, 알죠. 그죠. Have some 자신감이니까 confident 아니면 쓰거든요. 예, confidence로 갈게요.
1: 오케이.
0: 예, 쓰.
1: 자, 이 단어는 혹시 오늘까지 모르셨어도
0: 에.
1: 앞으로는 제가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0: 네.
1: 이거 없으면 영어 그냥 못해요. 그래서 아하. confidence.
0: 우!
1: 맞습니다. 자신감, 뭔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confidence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근데 문법 아무리 잘해도 발음 아무리 좋아도 자신감 없으면 진짜 어떻게 쓸 데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Alright.
0: 진짜 영어는 기세거든요.
1: That's right.
0: 네.
1: 자, 그러면 슬기 씨가 지금 살짝 헷갈렸던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0: 그거는 그러면 T로 끝나나 보네요.
1: 네. 그럼 교재 같이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트!
1: 그렇습니다. 정답? That's right. So, I'm confident. Confident. 이렇게
0: confident.
1: 얘기를 해야 난 자신감이 있다. 비동사랑 섞어 쓸 수 있고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confidence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어라.
0: 네.
1: 이게 되면 명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0: 음흠.
1: 자, 참고로 이거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거나
0: 그쵸.
1: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막 이러면은 Hey, keep your chin up. 뭔가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좀
0: 네.
1: 당당하게 그러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쓸 때 너의 앞에 여기가 chin이 앞쪽 턱이거든요.
0: 네.
1: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 이러고 있어.
0: 그죠.
1: 이런 느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0: 결국엔 턱 들어!
1: 턱 들어!
0: 이건데.
1: 턱 들어! Right. 자, 그리고 brave는 여기 나와 있네요.
0: 네.
1: 이거 품사 뭐겠어요?
0: Be brave 형용사.
1: 그렇죠.
0: 네.
1: 왜냐하면 명사였으면 have 같은 게 나오지 be가 안 나오겠죠.
0: 그죠, 그죠.
1: 비동사. 형용사 섞어서 쓸 수 있으니까
0: mm-hmm.
1: brave는 용감한 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0: 네.
1: 그런 상태가 되어라 라고 하려고 be brave 명령어로 쓴 거죠.
0: 네.
1: Okay? So, 요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be 형용사. 형용사에게 굴어라.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0: 네.
1: 이런 상태가 되어라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절한 거 뭐예요?
0: 친절한 거 카인드.
1: 카인드죠.
0: 예.
1: 그러면 친절하게 좀 굴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be kind라고
0: kind.
1: 명령어처럼 쓰시면
0: 오.
1: 돼요. 자, 그리고 뭔가 잘 대해주는 거는요.
0: 네.
1: nice to 누구 이렇게 씁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에게 nice하게 굴어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0: Be nice
1: 이런 식으로.
0: To us.
1: Be nice to us.
0: Mm-hmm.
1: 명령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0: 동사가
1: 동사 원형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얘네들은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 이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Be kind, be nice, yeah. be brave, right? Be quiet.
0: Be ambitious.
1: Yeah. Oh, boy.

0: nice. 예. Okay, so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읽어볼게요.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뭐,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Alright.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Yeah,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모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Hey, do you want to do something? 뭐 하고 싶어? 뭐 할래?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자, 직역해서 드릴게요. 그것에 대해 너 얘기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좋아요. 커피 좀 마시고 싶니? Have를 써보세요.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아하. 하나 더. 비디오 게임 할래?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Very nice. 읽어볼게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다음은요. Be 형용사.
1: 아하.
0: 그렇게 행동해 라는 느낌 명령어입니다.
1: 네.
0: 용기를 내.
1: Be brave.
0: Be brave. 간단한 형용사죠. 그죠?
1: 네.
0: 친절하게 대. 친절해져.
1: Be kind.
0: Be kind. 자, 우리한테 착하게 행동해. 좀 잘해줘. Nice를 쓰세요.
1: Be nice to us.
0: Yeah. 읽어보겠습니다. Be brave. Be kind. Be nice to us.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5: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4: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of.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It's okay.
2: Really?
1: You're handsome.
2: Really?
1: Yeah.
2: I can get Jenny?
1: Yeah, don't worry. Okay. Jenny! Jenny!
2: Oh, no, no.
1: Jenny, Peter likes you! Jenny, come here! Don't worry. Jenny!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forgot to bring my phone.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네. 이거 넣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일 놀고 싶어? 의역을 좀 하면 너 내일 놀래?
1: 어허.
0: 정도가 되겠죠.
1: 네.
0: 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And of course,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Yes, it's time for Business English. 그렇지만 Business English는 딱딱하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Actually, it could be very useful, very practical, and also kind of fun. 이거는 꼭 Business 영어라고 해서 뭐 꼭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So, we're gonna have a good time. 그래서 사무실에서 다닐 때 이만큼은 영어 해야 되지 않겠어?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All right, so let's check ou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제 파트너 존 김을 소개할게요.
1: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2: Oh, Mr. Kim,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Welcome, Mr. Kim.
2: 근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3: Thank you. It's nice to be here.
0: All right. Now let's check out how we say this in English, the full dialogue. Alrighty, so that's our main dialogue for today. So today's situation is introducing somebody who is next to you.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 본인 소개는 이미 끝났고 옆에 있는 사람. Alright, Matthew Lee says,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제 파트너 존 김 소개할게요. 네, I'd like to introduce, that is our pattern today. I'd like to introduce 누구누구, my partner. I'd like to introduce my mother. 이거는 직장뿐만 아니라 you can use it anywhere.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my best friend, my husband.
4: Oh, so useful.
0: 자, Mr. Peter says, Welcome, Mr. Kim.
2: 자, 어서 오세요.
0: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영어로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ank you for coming. 간단하죠? Yeah, thank you. We are so happy that you are visiting with us today.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그래서 뭐 파티나 뭐 회사나 어디든지 와줘서 감사합니다 할 때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말하면은 그 상대방이 they feel good, right? Okay. So John Kim say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It's nice to be here. 이런 표현도 참 좋아요. 여기 오게 돼서 기쁩니다. It's nice to be here. 그래서 이거는 조금 small talk이라고 하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서로 그냥 반가워요. 네, 오셔서 감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영어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All right, let's look at it line by line one more time.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제 파트너 존 킴을 소개할게요. 미스터 킴,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Excellent job. Not bad. Alright, guys, so how did you enjoy that main dialogue? Remember, thank you for coming!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Right, instead of saying, oh, thank you, we're so happy to have you visiting us today. Okay, I'd like to introduce, 이런 패턴도 참 좋죠? I'd like to introduce so-and-so. 그냥 이름만, 사람만 끼면 돼요. Alright, it's not so difficult.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출근 영어는 최대 쉽게, 그리고 즐겁게. Yes, that's how we're gonna do i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hank you for com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영화 재밌게 보세요, 혹은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즐겁게 하세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것을 즐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요, enjoy 뒤에 즐길 것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패턴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싶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바로 enjoy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등등을 enjoy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njoy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아우 재밌게 보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그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넣어주시면은요, 그거 즐겁게 하세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enjoy 뒤에 ing를 붙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할 때는요, 그냥 enjoy 뒤에 즐길 것을 명사의 형태로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거 즐겁게 하세요, 그거 재밌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요, 명사의 형태로 연습해서요, enjoy 뒤에 이제 다양한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들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싶었죠.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enjoy 뒤에 식사, meal이라는 명사를 넣어서요, enjoy your meal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Enjoy your meal. 한 번만 더. 시작. Enjoy your meal. 이 표현 너무 쓰시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다 식사를 한 거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enjoy your meal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제가 문장 구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enjo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Enjoy your meal.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면 식사 맛있게 드세요, enjoy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워밍업이 됐으니까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enjoy 뒤에 또 즐길 것, 영화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enjoy the movi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영화 재밌게 보세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Enjoy the movie. 한 번만 더. 시작. Enjoy the movie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영화 보는 상황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을 때는 그쵸, 그냥 enjoy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데이트 즐겁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쵸, 데이트는 명사로 여러분 그냥 데이트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njoy your date 했으면 그쵸, 데이트 재밌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Enjoy your date. 한 번만 더. 시작. Enjoy your date 혹은 enjoy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그쵸, 데이트 즐겁게 하십시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쵸, 시간 넣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enjoy the time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enjoy yourself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enjoy your time 보다는 enjoy yourself로 얘기를 하니까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enjoy yourself. 한 번만 더. 시작. enjoy yourself 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요거 yourself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혹은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이런 얘기들, 바로 enjoy라는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Enjoy the movie. Enjoy the movie. Enjoy your date. Enjoy your date.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enjoy your meal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또 쓸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쵸?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한번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식사를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Did you enjoy your meal?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Did you enjoy 즐길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잘 즐기셨나요? 그거 좋은 시간 보냈나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Did you enjoy your mea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id you enjoy your meal?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enjoy your meal? 자, 그럼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그쵸? Did you enjoy the movie? 요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Did you enjoy?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을 다 넣으면은 그거 재밌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Did you enjoy your meal? 식사 어떻게 잘 맛있게 하셨어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 재밌게 보세요. 그쵸? Enjoy the movi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영화 재밌게 봤어요? 라는 질문, 그쵸? Did you enjoy the movi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의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저요,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즐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Enjoy의 과거는 뭘까요? 그쵸? Enjoyed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enjoyed the movi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요,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프닝에서 문장 구조를 얘기를 할 때 그걸 하는 거를 좋게 재밌게 보내십시오.

시오라는 거를 enjoy 즐길 것 명사의 형태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렇죠. 구체적인 행동을 넣어서 ing로도 얘기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 enjoyed the movie 혹은 I enjoyed watching the movie 이렇게 해서 ing로 같이 쓸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enjoy ing 이 표현도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저요 그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I enjoyed the movi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enjoyed the movie. 한 번만 더. 시작! I enjoyed the movie. 해서 저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얘기는 그쵸?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데이트 잘했어요. 정말 다양한 표현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정말 간단한 표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혹은 식사 맛있게 드세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바로 enjoy라는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y, who is always here with you.
1: 여러분과 함께 하루 딱 10분씩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요, The Weekly Review. 일주일 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싹 모아서 다시 한번 대화 중심으로 엮어보는 시간이죠. 마음 비우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요. You need to put yourself in a real situation. 아시겠죠? 자, 바로 이야기입니다. 빰빰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네, 자, 월요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그랬더니 호흡을 개선하면 맞아, 기분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머리를 쪼개는 듯한 헤이크라는 얘기죠.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무엇무엇이 그렇게 하고 만든다, 미치도록 만든다, driving me crazy. 그래서, 그렇죠. 숨을 잘 쉬어야 되는 거죠. Breathe better and feel better. 실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주위에 많이 권하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무엇인가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무엇인가 건강 상태를 더 많이 좋게 할 때는요. 숨을, 심호흡을 코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입속에서 하지 마시고요. 코를 통해서 숨을 마실 때에 여러분 면역력이 30%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입을 통해서 숨을 마시면은요. 그만큼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가 1도가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breathe better, feel better. 물론 숲속에서 하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 화요일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먼저 숨을 내쉬어야, 그렇죠? 들이마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얘도 갖고, 쟤도 갖고,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갖고, 남한테 내어줄 건 내어줘야지,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반응도 내가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더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요. 숨을 먼저 내셔야 그 다음에 들이실 수 있다. 그러면 you can breathe in. 숨을 들이마실 수 없다. 그렇죠? Without breathing out first. 먼저 숨을 내쉬기 전에는 그것이 없이는 이란 얘기니까요. 그래서 A 하면 B 한다는 뜻이고요. 맞아. Right. 내 마음을 비워야 돼. I need to empty my mind. 그래서 empty가 동사로 이렇게 계속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수요일날 내용은요. 그게 딱 너한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읽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뭐뭐 하고 싶었던 것이야. 그러면 it's what인데요. 딱이란 느낌, 바로 정확하게란 느낌으로 exactly. It's exactly what I wanna hear from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It's exactly what I wanna hear from you. 너한테 듣고 싶은 내용이 그 말이야. 이때 주의하실 것은 발음이요. 구어체에서 one, two가 빨리 하면 절대로 이게 구어체에서는 one, two, two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영어의 의 발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의 소리는 존재하고요. 우리말의 사운드 밸류, 으라는 소리가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의 소리와 우리말의 으는 전혀 다른 소리예요. 자,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하셔도 돼요. one, two, two가 아니고 one, two. 그런데 빨리 하다 보니까 wanna, wanna 이게 되는 거죠. It's exactly what I wanna hear from you. From you. 동작과 함께, 그렇죠? It's exactly what I wanna hear from you.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없다고요? 당연하죠. 제가 I just made it up. 금방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네 마음을 읽었어. I read your mind. 그래서 READ는 스펠링은 철자는 똑같고요. read라고 하시면 읽다라는 뜻이에요. I read your mind. 그러면 항상 마음을 읽는 거죠. 이게 아니고 과거분사 전부 다 읽었어, 읽었었어는 I read. 발음이 read로 바뀝니다. I read your mind. Hey, you read my mind. 너 네가 내 마음을 읽었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나왔던 내용은요.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팔라고 그렇게 우겼어, 고집했어, 강하게 권했어.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구어체 스타일입니다. 아, 문어체 스타일입니다. 약간. 느낌은 공식적인 스타일이에요. 말할 때도 물론 쓰는데, 공식적인, 포멀한 느낌이에요. 예, 문어체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아주 고집을 피운 거죠. 뭐라고요? 지금 팔라니까. I sell the stocks.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앞에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뒤가 sold라고 안 쓰이고 sell이라고 쓰는 이유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해서 명령형처럼 아무것도 시제도 일치 안 시키고 주어 동사 일치도 시키지 않는 거죠. he가 와도 sell이에요, 그냥. Timing is everything in the stock market.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타이밍, 어떤 시기가 제일 중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10년 후에 말해줄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o, where do you see yourself? 어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스스로를. 그렇죠? 10 years from now. 이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from now 없이 그냥 in 10 years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10 years? 됐죠?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짧은 걸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알려줄게 10년 후에.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이때 in은 10년 내로란 뜻이 아니고요. 10년이 지나면의 뜻이에요. 뭐 10년 내로 그러면 9년도 되고 7년도 되고 8년도 되고 되잖아요. 그때는 within을 쓰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내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10년 지나서의 느낌이면 in, 시간에서의 in은 경계선을 의미하더라. 마지막 좋습니다. 자, 토요일은요.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신 겁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거에 관심 있으신가요? 이렇게 돌려서 물어본 거죠. 했더니 제가 여기서 일하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자, 그래서 why are you interested? Why are you interested working for our company? 그렇죠? Why are you interested in? 그래서 뒤에 in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o, interested in working for our company. Why do you wanna work here? 라고 했더니 I know, I would be proud. 그렇게 자랑스러울 텐데 느낌이 would고요. 그렇죠? To work here.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 다 정리했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자, 오늘의 어록은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 누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할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It's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해야지. 이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딴 사람이 할 거야. 어떤 일이 그냥 해결되겠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if not me, 내가 아니라면 그렇죠. Who else will do it? 누가 하겠어요? If not now,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면 그렇죠.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when.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멋진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의 결심을 다질 수 있고 가장 작은 거를 지금 자주 반복해서 한번 성취감을 맛보세요. 청소 하나 하고 난 다음에도 그다음에 무슨 뭐 그렇죠? 예, 누구 엘리베이터에서 문 하나 잡아드리고 난 다음에도 아 뿌듯함을 느끼시면 그게 커다란 예,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커다란 일도 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It's time to say goodbye.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ebs.co.kr 함께 와서 공유해 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0: go!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라붙은 밥풀은 물에 불리고 기름때는 계면활성제에게 맡기고 오래된 기름때는 오싱소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설거지를 끝난 다음에 문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냉장고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음식은 차갑게 두르면 오래가니까 일단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야 오래가지만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넣으면 외려 맛이 없어지고 품질이 빨리 떨어집니다. 또 같은 냉장고 안에서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보관 상태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그냥 차가운 음식을 보관하는 수납장이 아니라 온도, 습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기체를 조절하는 작은 화학실험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씻을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을 보면 과일과 채소를 씻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식초를 넣어라, 베이킹소다를 풀어라, 몇 분 담가놔라. 그러면 농약이 싹 빠진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물질이 아닙니다.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물에 잘 안 녹는 것도 있습니다. 산성이나 염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초 몇 방울이나 베이킹소다 조금을 넣은 물이 모든 농약을 없애주는 만능 해독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훨씬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손으로 잘 문질러 주면 됩니다. 표면이 단단한 오이나 사과 같은 것은 깨끗한 솔을 이용해서 가볍게 문질러도 좋습니다. 워싱소다나 베이킹소다 가루를 딱딱한 표면에 뿌리고 장갑을 낀 채 문지른 다음에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도 실은 베이킹소다 가루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루는 염기성이라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연마제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수세미라 솔로 닦을 때 이 수세미나 솔보다 더 미세한 가루를 사용을 하면 표면을 좀 더 잘 긁어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농장에서 우리에게 농산물이 올 때 소위 허용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 그냥 물로 씻는 정도면 무난하고 껍질 부분에 남아있는 소량의 농약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가루를 사용하는 거죠. 안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농약이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분은 껍질을 깎아내 버리고 드시면 됩니다. 농약이 과육까지 침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먹기 직전에 씻으세요. 마트에서 사오자마자 한꺼번에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먹을 만큼만 꺼내서 바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이나 채소 표면에는 원래 자신을 보호하는 표피와

왁스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계속 남아 있으면 미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미리 씻어 놓았는데 오히려 저장하다가 세균이 더 많이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보관할 때는 씻지 않고 먹기 직전에 씻는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사과를 꺼냈는데 한쪽이 푹 들어가 있고 갈색입니다. 버려야 할까요? 단순히 부딪혀서 멍이 든 것이라면 그 부분에 세포가 터진 것입니다. 세포 안에 따로 존재하던 효소와 여러 물질들이 세포가 손상되면서 만나고 공기 중 산소까지 만나서 갈색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과를 잘라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죠. 주변까지 섞지 않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멍든 부분을 싹 도려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귤을 하나 꺼냈더니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껍질만 벗기면 속은 멀쩡해 보이는데 하면서 먹어도 될까요? 그러지는 마세요. 귤이나 복숭아처럼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과일에는 곰팡이 균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보다 훨씬 안쪽까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핀 귤이나 복숭아는 아깝더라도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일이나 채소를 냉장고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체가 하나 등장해요. 에틸렌이라는 것인데 탄소 2개와 수소 4개가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한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분자가 과일에게는 일종의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이 분자가 과일에게 가면 이제 익어라라는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과, 바나나, 배, 복숭아 같은 과일들은 익으면서 에틸렌을 만들어냅니다. 옆에 있는 과일들도 같이 익으라는 거죠. 그래서 덜 익은 과일을 사과나 바나나 근처에 두면 빨리 익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상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이런 과일 옆에 오래 두면 빨리 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누렇게 되거나 쓴맛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빈자리가 있다고 아무 과일이나 채소를 서로 꼭 붙여 넣는 것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따로따로 보관하는 게 좋고 더 좋은 방법은 비닐봉지 안에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모두 냉장고에 넣어야 될까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괴로워하는 그런 식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자, 고구마,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감자입니다. 감자를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오래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자 속 전분 일부가 당으로 변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저온 당화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이 너무 많아진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감자 속에 있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과 이런 당이 서로 반응을 해서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우려되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감자가 빛을 받으면 껍질이 녹색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생겨서 먹으면 배가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냉장고보다는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도 낮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너무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 저온 장애를 입을 수가 있고요. 속이 변색되기도 하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맛과 저장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어떨까요?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토마토를 너무 낮은 온도에 두면 숙성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향과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덜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서 익혀야 됩니다. 잘 익은 토마토라도 며칠 안에 먹을 것이라면 서늘한 상온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익은 토마토가 너무 익어서 상할 것 같다면 냉장고에 넣어서 부패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바나나도 냉장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변하고 정상적인 숙성이 방해될 수가 있어요. 양파도 껍질이 마른 상태라면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좋습니다. 껍질을 까서 냉장고 안에 오래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가 식품의 공동묘지가 되면 안 되겠죠. 냉장고에 넣을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을 잘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의

0: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서도 자리마다 온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그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아주 큽니다. 특히 뒤쪽은 온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냉장고 문에는 우유병이 딱 들어가게 생긴 큰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우유를 넣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우유를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문 쪽보다는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냉장고 구조에 따라서 위아래 온도 차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문에서 멀리 보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유 속에는 지방, 단백질, 당, 수분이 있습니다. 역시 세균이 참 좋아하는 조건이죠.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때마다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냉장고 문 쪽에는 온도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한 음료수라든지 소스류를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제 국이나 찌개가 남았습니다. 아직 뜨겁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것을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망가진다. 완전히 식혀서 넣어라 얘야. 라고 하셨는데 아주 뜨거운 곰탕 한 솥을 그대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주변 음식의 보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뜨거운 국을 식탁에 올려놓고 완전히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고 3시간, 4시간 잊어버리는 거죠. 왜 위험할까요? 세균은 너무 뜨거워도 차가워도 잘 자라지 못하지만 미지근한 온도가 되면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 것입니다. 큰 곰탕 냄비를 통째로 오랫동안 상온에 두지 않고 먹고 남은 음식은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거예요. 작은 용기의 표면적이 꽤 크죠. 그래서 열이 빨리 전달이 되어서 빨리 식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리 후 2시간 안에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고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고기 한 팩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곧 먹겠지 하고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포장을 열었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표면이 끈적끈적한 그런 고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고기는 구입하는 순간 곧 먹을 것인지 나중에 먹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닭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다진 고기는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면 안 됩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조리할 것이 아니라면 바로 냉동을 하셔야 돼요. 스테이크 구이용 고기는 보통 냉장 상태에서 3에서 5일 안에 조리해야 되고 그보다 늦게 먹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 먹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냉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대용량 고기를 샀다면 한 번에 먹을 양을 소분을 해서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덩어리를 올려놓으면 다음에 전체를 다 녹여야 되죠. 또 조금 먹고 얼리고 조금 먹고 얼리고 이러다 보면 고기가 수분이 빠지면서 품질도 계속 떨어집니다. 처음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나중에 훨씬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이죠. 자, 이제 냉장고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예전에는 그냥 차갑게 주는 수납장이었는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겠죠? 냉장고 정리는 수납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마다 다른 생물학과 화학을 이해하는 문제예요. 혹시 오늘 배운 모든 것이 외우기 어렵다면 냉장고 문 앞에 이 내용을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방 도구와 용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과학자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0: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띵띵! 퍼지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